0: 아가.
1: 네.
0: 내 손 좀 만져보거라.
1: 네. 아유, 내 손끝이 보도.

0: 뭐야? 걱정만 하지 말라고 했지? 응? 손끝이 무뎌지면 가야 그러면 틀린 일이여.
1: 내가 해.
0: 눈이야 눈. 눈. 이 손모가지가 네 눈이란 말이여. 손끝에 스치는 바람 한 점도 놓쳐.

0: 비가 오고 달밤이라. 비가 오는 달밤에 님이라. 달밤은 무엇이고 님은 또 뭐여? 손님이 오셔가지고는 국수를 먹었다고요.
1: 하이. 들어오세요.
0: 손님 오셔가지고.
1: 아, 선생님 오셨어요. 네. 건강하시네요, 선생님.
0: 아이고, 맞기는 맞구나. 그래요, 100살까지는 살아야지.
1: 그러면.
0: 올라오니라. 아이, 그란디. 너는 어째 시집 간다는 소문이 있냐?
1: 이제 가야죠.
0: 나가 너를 처음 딱 봤을 적에 내 며느리감으로 점을 딱 찍어놨었는데.
1: 선생님도. 괜찮아요. 박 선생님 얘기 나오면 어머니 꼭 그 얘기 하세요.
0: 상관 있냐? 자가 내 며느리 된 것도 다 인연이고 너가 안 된 것도 팔자고 그런 거지.
1: 아 참, 아가씨 깨워야겠네. 뭐 학교 안 나갔나 보죠?
0: 아프단다.
1: 어디 가요?
0: 몰라.
2: 일어나세요, 아가씨. 박 선생님 오셨어요. 일어나세요.
0: 자가 날 닮아서 심통이 나면 며칠씩 말도 안 하고 그런다.
1: 무희가 선생님 닮은 분 아시네요.
0: 닮으려면 좋은 거나 닮았지. 아니 근데 뭘 사왔냐?
1: 참외예요. 오다가 보니까 길에서 파는 게 잘 익었길래 좀 사왔어요.
0: 그 뭐 풍류방인가 세월방인가 그건 잘 되고?
1: 네.
2: 아가씨! 아가씨!
0: 아이 아가. 그깟냐는 간두고 참이나 좀 깎아오니라.
2: 네.
0: 술도 좀 가져오고니.
2: 네, 네.
1: 낮술 드세요, 선생님?
0: 예. 술 먹는 시간을 따로 법으로 정해놨냐?
1: 선생님, 잠깐 무의 좀 보고 올게요.
0: 그냥 시위하는 거요. 애미 못마땅해서.
1: 안 덥니? 아팠어? 보긴 멀쩡한데?
0: 그 알량한 상금 맡겨 놓은 거 애미가 몽땅 집어삼킬까 봐 걱정이 되냐?
1: 상금 탄 거 선생님 들었어?
3: 방어도 나가겠다고 하니까 저야 다니야.
1: 여자가 혼자 사는 거 좋은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야. 더구나 이 나이에 여자가.
3: 엄마가 날 조금씩 미치게 하는데 어떻게 해 그럼?
1: 도대체 뭐가 문제야?
3: 엄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몰라. 그게 날 싫고 두려워.
1: 가야금?
3: 뭐든지.
1: 손윤호 씨가 연주를 혼내왔더라. 약수대로 반인 애가 됐어. 왜?
3: 난 이 돈 받기 싫어.
1: 그럼 네가 직접 돌려줘.
2: 드세요.
0: 어이 좋다.
1: 맛있다. 단물이 듬뿍 들었네요. 선생님 술 그만 드시고 참외 좀 들어보세요.
0: 아이고 먹는 것도 참말로 복스럽지. 여자는 그래야지. 그래야 시집가서 잘 살지.
1: 시집을 가야 잘 살든지 말든지 하죠.

0: 몇인가 올해?
1: 서른은 넘었고요.
0: 벌써?
1: 전 포기했어요, 선생님.
0: 물 땀시. 요거에 없냐? 뭐? 나는 서른이 넘어서 진짜 백이 연애를 했는데.
1: 그러세요, 선생님?
0: 서른이 넘어야 진짜가 배는 백이요.
1: 바람 피셨군요, 선생님?
0: 진짜 백이 연애를 했단 게.
1: 어떤 게 진짜 백인데요, 선생님?
0: 말 가지고는 말 못하지.
1: 선생님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0: 혼이지. 몸이 아니고 혼이요.

0: 가족이 만약에 이렇게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대들보죠.
1: 개나리 벗지 뭘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리 오너라 헛고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으로
0: 판소리는 고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지 맞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판소리에 굉장히 그런 격정적이고 힘있는 목소리가 좋았고요. 판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야기 들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0: 지연아.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 어디 잘 또 들어왔네.
1: 네. 그 우리 실로암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됐었던 거야?
2: 고학선은 좀 양해를 구했고.
1: 아, 그래? 그러면은 월, 화. 그다음 또 언제 가지?
2: 저는 월요일, 수요일만 가요.
0: 덥소!

0: 기운이 맞고서
1: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었고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전통음악 아카데미라는 거를 그 방과후 수업을 여셨는데 거기 원진주 선생님께서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0: 하나. 온댕기 날리며 발끝에 꽃이 피네.
2: 툭 칠 때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거든. 이 바깥으로 손가락에 펴줘야 돼. 하나, 둘, 셋. 조금 빨라야 돼. 손이. 둘, 셋, 둘, 둘, 에이. 자, 봐봐. 자, 이렇게. 이렇게. 손이 어디까지 뻗어갔어? 그치. 툭 할 때 꽉 잡아야 돼. 그치. 어때? 힘이? 그치.
1: 쭉 들어가.
2: 쭉 들어가지. 그치. 왜냐면 한삼을 이렇게 날려야 되거든.
0: 에헤야, 에헤야, 벙거쿠. 웃음이 장터를 물들이네.
2: 제 무대에 서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요소에 맞는 이제 몸 쓰는 거, 발림 정도뿐만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고 극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또 창작판 소리를 하면서 실제로 연기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림하듯이 부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몸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

0: 것까지도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지연이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찰떡같이 이제 바로바로 알아들어서 이제 뭐 금방 이렇게 활용이 되고 하네요. 네, 보람이 있어요. 그치? 혀뿌리를 이렇게 내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게 내렸어. 부! 부! 그렇지. 자, 여기서, 오! 이렇게, 오! 떨려 나오잖아. 지금 여기가 떨리고 있는 거잖아. 부! 부! 그렇지.
1: 헬렌 켈러의 그 설리번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저한테도 원진주 선생님은 우리 한국의 설리번 선생님 같은 존재세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네, 굉장히 인사 바르게 잘하고 서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소리할 때도 저에 맞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려주세요.
0: 흰 백자 불극을 공허한 송이 송이자 송이 송이 꽃 피우고. 네. 지연이는 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제가 그려주는 사랑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연이가 소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지연이 후배들 중에 지연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은 지연이가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보는 빛이 아닌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빛으로, 그런 소리꾼으로, 네, 소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 백백홍홍 난만종. 자, 백백홍홍 난만종. 난만종. 난만종.
0: 옳지.
2: 어찌 보면 고깝가와. 어찌 보면 고깝가와.

0: 직업 교육 넷째는 신앙이라.
1: 그 송암도성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어록 모음곡이에요.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때는 사랑과 신앙과 그리고 영적 건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모아서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0: 송한 박두성 선생님은요, 한글 점자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제 내년이 점자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념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직접 이 선생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점자를 찍어보고 읽어보고 배열하여 마침내 조선어 점자를 완성하게
0: 사설을 쓸 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묘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맹학교의 뭐 풍경이라던가 뭐 아이들의 표정이라던가 박두성 선생님이 뭐 외모 차림새라던가 이런 게 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선생님들께 많이 자문도 구해보고 이제 부모님께도 보통 여기서는 어떤 묘사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많이 자문도 구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0: 저희가 관현맹인에서 초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공연을 많이 가요. 근데 항상 말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알 자랑이지만 동아구연 강사 자격증 3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범 내려온다 아니리를 동화 버전으로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네, 안일이만 동화구연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0: 네.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 육지에 도착해보니 숲속 동물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 그중에 귀가 쫑긋 하고 몸이 얼룩덜룩한 토끼가 앉아 있었지요. 판소리의 매력은요, 일단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좀 창법이 좀 옛날스럽고 잘못 알아듣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솔직히 조금만 더 쉽게 말을 조금 풀었으면 아주 예, 친근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는 그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황거동 봐라. 이 말이 시듬하듯 산 호주렴을 거쳐버리고 푸친 앞으로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신봉사 이 말.
2: 판소리에서 중요한 것이 추임새잖아요. 그렇지, 좋다, 잘한다. 이 추임새를 듣고 무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0: 나는 심청가를 보고 듣고 있으면 그냥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묘해요. 저는 제일 이제 벅찬 순간이 신봉사가 눈을 뜨라고 눈을 끔적끔적 뜨는 그 부분이 굉장히 벅차요. 이제 곧 뜰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네, 소망도 있습니다.

0: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구 경기도 직접 직관을 하고 또 다른 세계 음악가들이랑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월드컵에 초청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했고 그 멋진 경기장에서 저희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딱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 쳐주고 또 공연 중간중간에 이제 관객들이 추임새를 아주아주 아주 크게 넣어줄 때 정말 그때 저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1: 딸이 첫발같이 염력쌈을 쳤나리라. 안장비거리에 16세 어린 처녀가 무엇을 옆에 남기고 갔다.
0: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광복 딱 100주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을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전통 판소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정말 단단히 뿌리가 될수 있도록 더 연마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춤이라는 걸 춰본 적도 없고 그런 움직임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무대에 이제 저를 이제 안내해 주시고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도 왔다 갔다 할때 제가 그때는 무대 위에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 보여라. 판소리는

0: 신봉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저도 예술의 눈을 뜨겠죠?
1: 눈을 끔적끔적 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0: 행복은 그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매 순간 내가 지금 무대에 서 있는 이 순간도 행복하고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다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예술가 김지연입니다. 사람

0: 서편제는 나에게 운명과도 같았다. 점차 책 속 글자를 통해 만난 판소리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앞을 볼 수 없던 나는 판소리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다.
1: 아리랑 흥흥.

0: 달려볼까나. 좋을 땐 외쳐보자.
1: 쿵나루 쿵나루 쿵덕쿵.
0: 웃길 땐 웃어보자.
1: 깨르르르르 깨르 깨르.
0: 재밌을 땐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부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0: 두둥 다 이야기가 헐수
1: 오늘의 이야기 덜덜덜 꼬리 잘린 호랑이.
2: 아 심심해. 오, 하이린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아 뭐 재밌는 거 없나? 아 깨몽이 깨워서 같이 놀아야겠다. 깨몽아

0: 깨봉아! 근데 우리 뭐하고 놀지?
1: 글쎄, 댄스 챌린지 찍을래?
0: 뭐라고? 댄스? 소시지?
1: 소시지가 아니라 챌린지! 아이돌 춤을 똑같이 추는 걸 동영상으로 찍는 거라고.
0: 잠깐, 똥연땅? 그게 또 뭐야?
1: 아, 관두자 관두. 그냥 책이나 읽고 놀자.
0: 그래, 난 책 읽는 거 좋아. 근데 무슨 재밌는 책이 있을까? 오늘은 무슨 책을 볼까?
2: 창아!
0: 어? 하일이 왔다! 창아!
1: 헤이 하일, 왔어 왔어.
2: 어? 깨웅이도 깨어있었네?
0: 응?
2: 잘됐다. 마침 이야기가 사라진 책을 가져왔거든.
0: 또? 어? 무슨 얘긴데?
2: 나도 안 읽어봐서 몰라. 한번 읽어볼까?
1: 당연히 봐야지.
2: 그럼 다들 집중해.
1: 응?
2: 옛날 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0: 잠깐, 호랑이? 어, 호랑이는 조금 위험한데.
1: 패스, 다른 이야기. 호랑이는 무서워서 만나기도 싫다고.
2: 무슨 이야기가 될지 모르잖아. 좀 더 읽어보자. 호랑이는 바람이 쌩쌩 부는 아주 추운 겨울산을 헤매고 있었어요.
3: 어흥! 어흥! 어흥! 에? 뭐야? 여기도 나밖에 없는 거야? 나 혼자야? 그렇다면 여기도 먹을 게 없다는 소린데,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지? 구걸이라도 해야 되나? 작년에 왔던 호랑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 쉬고 쉬고 들어간다. 먹을 것 좀 줍쇼. 아, 버텨 나밖에 없었지 참. 아유, 쓸데없이 기운만 뺐네. 아, 배고프다. 배고파.
2: 호랑이는 배고픔에 지쳐갔어요.
0: 근데 듣다 보니까 호랑이가 좀 불쌍하긴 하다.
1: 그러게, 총아. 우리 호랑이한테 음식 좀 갖다 줄까? 피자 어때?
2: 피자?
1: 아니다. 피자는 안 되겠다. 그건 나 먹을 것도 없어.
2: 그럼 빵은 어때? 내가 어제 남겨놓은 빵 하나 있는데.
0: 오, 빵? 좋은데?
1: 그거 내가 밤에 몰래 먹었는데.
0: 어? 진짜? 그럼 뭘?

0: 주지?
1: 그러게.
0: 잠시만.
1: 이야기가 더 남았어. 맛있는 거 구할 수도 있으니까 좀만 더 읽어보자.
0: 그래?
1: 사실 호랑이는 추운 겨울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죠.
2: 먹을 것 좀 안 떨어지다. 이건 치킨. 맛있겠다. 내 꼬리를 물어버렸잖아. 아우, 아우, 아파라. 저건 토끼? 난 이제 살았다. 난 이제 살았어. 만세! 만세! 만만세!
1: 어? 뭐야? 왜 토끼가 호랑이 앞에 나타난 거야?
3: 그러게, 겁도 없이. 배고픈 호랑이 앞에 나타난 건 나 잡아드시오 하는 거잖아.
1: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토끼는 도망갔어? 아니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거야? 그러곤 끝인데. 어?
0: 응?
1: 갑자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난다고?
3: 말도 안 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야기를 만든 건 바로
0: 도깨비 짓이겠지?
3: 내가 하려던 말인데.
1: 맞아. 안 되겠어. 나는 일단 토끼를 만나러 가야겠어. 깨몽아, 준비됐지? 우리 출동하는 거야.
3: 근데 토끼를 구할 방법은 있어?
1: 아니, 그냥 일단 가보는 거지 뭐. 하이라, 우리 다녀올게.
0: 알았어, 정아. 호랑이 조심해.
3: 알았어, 나도 출동이다.
0: 화이팅!
4: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 모습으로 청이 청이 신이 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5: 깜짝이야, 너희 뭐야?
3: 난 깨몽. 얜 청이. 지금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얼른 도망쳐.
5: 응? 내가 왜?
1: 지금 근처에 호랑이가 있어.
5: 호, 뭐?
1: 호랑이.
5: 정답! 호박이야!
3: 땡! 검은 줄무늬가 있는 거.
5: 검은 줄무늬? 아, 정답! 수박!
1: 땡! 과일 아니고 동물!
5: 검은 줄무늬 동물? 아, 정답! 얼룩말?
3: 땡땡땡!
5: 힌트!
1: 세 글자야!
3: 호로 시작해!
1: 사자의 라이벌!
5: 오, 호랑이!
1: 정답!
0: 척하면 호랑이인 걸 알았어야지.
5: 잠깐, 호랑이? 얘들아, 나 어떡해. 몸이 꽝꽝 얼었어.
1: 그럼? 땡!
0: 풀렸다, 고마워.
1: 지금부터 얼른 빨리 뛰어야 돼. 뛰어야 살 수 있어.
5: 내가 뛰면 호랑이가 바로 쫓아올 텐데.
3: 내가 토끼 너인 척 할 테니까 걱정 마.
5: 그래도 돼?
1: 얼른 뛰어. 얼른 빠르게.
5: 알겠어. 고마워.
3: 얼른 가.
2: 뭐야? 눈치챘나? 도망가잖아. 거기서.

0: 저리 비켜! 난 저 토끼를 쫓아가야 한다고!
1: 토끼 여기 있지. 깡총 깡총 깡총 깡총.
0: 뭐야,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네. 원숭이가 토끼 흉내를 다 내고.
2: 안 되겠어. 내가 토끼로 변신해야겠어.
3: 청의 이름으로 토끼로 변신! 뚝딱!
0: 아, 어, 뭐라? 진짜네? 아이, 마침 잘 됐다. 배고팠는데 배를 가득 채울 수 있겠어. 오케이!
3: 잠깐!
2: 호랑이야, 너 배고픈 건 알겠는데 조금만 참아봐. 어, 그게, 어, 더 맛있는 게 있는데 알려줄까?
0: 싫어! 토끼 먼저 먹고 그다음 원숭이 너 잡아먹을 거야.
1: 너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0: 그럼 어때? 나 우와!
1: 게임몽 타임. 난 랩을 사랑하는 MC 게임몽. 내가 랩으로 전통 악기를 소개해 주지. 오늘의 악기는 후! 스케치북 아니죠? 그냥 기기죠? 노트북 아니죠? 그냥 기기죠? 그럼 북소리를 한번 들어볼까나? 북! 북은 어떻게 생겼나? 나무 통양 중에 가죽을 대고 끈으로 조였구나. 일을 하나? 사물놀이에서 박자와 리듬의 중심을 딱 잡아

부르르 멀리 멀리 울려라 푹푹 북소리를. 나도 북 한번 배우고 싶네.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0: 주말에 뭐하지? 정보는 많은데 찾기는 어렵고 문화생활 좀 더 쉬울 순 없을까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선 기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로 문화를 연결하는 곳, 나에게 딱 맞는 공연 추천부터 로봇 QI의 친절한 해설까지 흩어진 문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당신의 문화생활을 큐레이팅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문화 데이터 개방으로 K컬처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소중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지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문화는 더 가까워집니다. 모두가 즐거운 세상, 그게 우리가 꿈꾸는 미래니까요. 문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한국문화정보원.
1: 케이팝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2: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3: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2: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4: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5: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7: 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요리는 정성입니다. 하지만 정성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입니다. 숙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가 정성에 안심을 더합니다. 허용물질 목록관리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있기에 가능한 맛, 안전이 있기에 건강한 맛, 안심을 주는 안전관리로 우리의 밥상에 행복을 더합니다.
2: 맛있다!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서재희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우네테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

들었던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은 영상과 사진 촬영이 자유롭게 가능하니 플래시를 끈 채로 우리 친구들의 멋진 모습을 마음껏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공연을 저희 국악 꿈나무 친구들과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 290회 영재하는 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을 열어줄 첫 번째 무대는 하동정재예술단 친구들의 궁중정재 아방무입니다. 조선 전기에 창작된 향악 정재의 하나로 타악기의 일종인 아박을 두 손에 놓고 박자를 맞추어 치며 대무하는 춤입니다. 아박은 상아로 여섯 쪽을 만들어 사슴 가죽으로 꿰고 오색 매듭을 늘어뜨려 아정한 모습이 돋보이는 무용입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하고 절제된 춤사위와 박의 음색이 음악과 잘 어우러져 질서와 조화의 미를 물씬 느끼게 해준 화동 정재예술단 친구들의 궁중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김채우미 친구의 지영이유 해금산조 중무리 중중무리입니다. 민속음악의 대가 지영이 명인이 만든 산조로 경기 신화위의 선율적 특성이 풍부한 곡입니다. 오늘은 서정적이면서 담담한 내면의 긴장이 서서히 형성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중무리와 흥과 역동성이 살아나는 중중무리를 연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채우미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

섬세한 선율에 이어 다채롭고 익사스러운 선율이 발랄하고 아기자기한 맛을 담고 있는 연주로 듣는 내내 귀가 춤을 추는 듯한 김채음이 친구의 해금 산조였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신사철가 진도아리랑입니다. 신사철가는 빠른 장단과 경쾌한 선율 위에 사계절의 풍경과 정서를 재치있게 풀어낸 곡으로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남도민요 진도아리랑은 굵직한 가락과 절제된 감정 표현이 어우러져 한국 민요가 지닌 정서를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우리의 삶을 자연의 변화와 춘하추동에 빗대어 노래하고 생로병사의 이야기를 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것들로 풀어낸 신사철가와 깊은 한과 흥이 공존하는 남도소리의 대표 민요 진도아리랑을 한 흐름으로 엮어내 흥겹고 구성진 무대를 보여준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무대는 박세연 선배님의 체육삼류 짧은 산조 중모리부터 휘모리까지입니다. 가야금 체육삼류는 느리고 장중한 진양조에서 시작해 점차 박자를 좁혀가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에 이르는 전통적 산조의 흐름을 담았습니다. 섬세한 가락과 격정적 장단의 대비 속에서 한국 전통음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대표 산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세연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맑고 투명하면서도 연주자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듯한 가야금의 선율이 관객분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일상의 번잡함을 잔시나마 잊게 만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통의 선율을 아름답게 표현해준 박세연 선배님의 무대였습니다. 다섯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 좋은 친구들의 강강술래입니다. 강강술래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민요로 추석 밤에 여성들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매기고 받는 형식과 단순하면서도 힘찬 선율이 특징이며 공동체의 흥과 소망을 담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놀이노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 좋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린속놀이 강강술래를 소리소운 친구들의 귀여운 무대로 만나보셨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눠 겨루는 단체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의 택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에 예술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0: 절도 있고 힘이 있는 동작이 마치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의 경지를 보여주는 듯한 무대였습니다. 태교는 무예와 문화가 어우러져 한국 고유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무형유산입니다. 유연하면서도 역동적인 무대를 잘 표현해준 수원 태견 전수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공연이 즐거우셨나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60간지로 병원연 바로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붉은 말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벅찬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관객분들 댁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줄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춤빛 무용단 친구들의 우리들의 꿈입니다. 흥부의 박 3개에는 아이들의 꿈이 담겨 있어 하나씩 터뜨리며 이루고 싶은 꿈을 춤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세계 국악

엑스포의 폐막식에서 공연된 무용입니다. 첫째 막은 모두가 건강하고 부자 되기를 바라는 꿈, 둘째 막은 모두가 우리 국악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꿈, 셋째 막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영재 한음회가 대박나기를 바라는 꿈을 담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소리단 소리 소운 친구들과 함께 더 특별한 무대를 꾸며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침빛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2026년에도 지금처럼 저희 영재 한음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국악 꿈나무 친구들의 꿈을 향한 노력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서재희였습니다.

허구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 무, 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지리렁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1: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2: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4: 몸에 좋아 죽겠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상 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찌는 날씨가 계속 되는구나. 덥다 더워.
1: 아이고 무슨 날씨가 그냥 어? 춥다고 덥고 짜증나 그냥 날씨 그렇게 더운 거야.
2: 안녕하세요.
1: 피디 양반 왔구만.
2: 가만히 계시면 좋지 않나요?
1: 그래서 붙이질 않을 순 없잖아. 내가 요 부채가 아니라 요즘 뭐 젊은 친구들 쓰는 이거 이렇게 선풍기인가? 어? 뭐 조그만 거 좋은 거 있던데 이렇게 쓰면 좋았을 거를 시대에 뒤떨어져 아무튼 이럴 때는 그냥 보양식을 그냥 먹으면 더위가 싹 가시는 거네 말이야.
2: 전화 지난주에 드셨잖아요. 여보세요.
1: 어이! 아니 피디 양만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는가? 어? 아니 그 지난주에 먹었다고 요번 주에 먹으면 안 된다는 뭐 무슨 그런 법이라도 있는가? 어? 아니 다 보양식이라는 건 말이야. 어? 몸의 기운을 돋게 하고 혈기 왕성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라는 거 아닌가? 여름 같은 이렇게 기운이 떨어질 때는 보양식을 탁 먹어야 여름을 그냥 더운 날씨를 딱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어? 무슨 지난주에 먹은 거 얘기라고 앉아있어? 에휴. 답답한 사람이 옆에 와 있으면 더 덥다.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더운가 그랬더니 중복이 다가오고 있구만.

0: 어? 내가 초복은 겨우 어떻게 보냈는데 중복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름에 복날 더우니까 아 복날에는 뭔가 좀 기운을 탁하게 하는 보양식을 먹어야겠네 말이야.
1: 백숙?
0: 어?
1: 백숙?
0: 백숙?
2: 그렇지.
0: 오 그렇지. 오 백숙을 먹으면 되겠네. 어? 어 이게 복날인데 여기 왕이 또 백숙을 탁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3: 맛있겠구나.
0: 야 이런 왕이 있어. 백성들이 저 백숙 먹으라고 탁 또 맛있는 백숙집도 알려주고 이런 양이 어딨냐고. 참 집에 맛있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어? 가보세요. 아.
2: 한번 가보자.
0: 쫙 뜯어줘. 어? 아이고 그래 김보라 누룩지 탁 넣어가지고 탁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냐고.
2: 중복을 맞아 백숙을 찾아온 미조. 보통 백숙은 아닐 것 같은데. 아,
0: 어디 보자.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오, 여기 누구겠어? 예, 이리 오너라.
2: 어서 오시지요. 대문 활짝 열어놨습니다.
0: 어디 보자. 누룽지 삼계탕이로구나. 어 잠깐만 여기는 정식이고 구첩. 그렇지 구첩 반상으로 먹어야겠다. 응? 아니 누룽지 백숙인데 능이 백숙이네. 응? 이게 뭐야? 16호 20호? 사장님.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아, 사장님, 제가.
4: 네.
0: 또 중복도 되고 해가지고. 네. 예, 이제 누룽지 백숙 그 능이 버섯 들어간 거 먹고 싶어가지고. 네. 이게 찾아봤는데. 네. 이게 16호는 뭐고 아, 20호는 뭔가요?
4: 그거는 닭의 크기예요.
0: 크기요?
4: 1.6kg, 2kg. 요 차이고요. 아. 예. 세 분, 네 분 성인이 드실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0: 그렇군요.
4: 네.
0: 능이 백숙으로다가.
4: 네.
0: 16호.
4: 네. 네.
0: 16호 하나 주시고. 전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4: 네.
0: 이 누룽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4: 네.
0: 누룽지 감자전, 네. 감자 파전.
4: 네, 네.
0: 이렇게 두 개.
4: 네. 예,
0: 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예.
1: 그 시절에 또 복날 되면 백숙이나 삼계탕을 그렇게 먹었었나요?
0: 백숙이나 삼계탕? 아닐세. 그 이 복날은 원래 그 중국 진나라 때부터 쭉 유래가 돼서 이어져 왔던 것들인데 저위와 해충을 쫓기 위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제를 지내고 뭐 그랬던 것들이 풍습 이어져서 보양식을 이제 먹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궁금해가지고 왕조 실력을 다 조선조 실력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뭐 음식이나 이런 걸 서로 함께 나눠 먹고 이랬다는 기록은 있는데 글쎄 삼계탕을 먹었다 이런 기록은 없더라고. 근데 이런 거 있었지. 나도 많이 했는데 복날 이렇게 딱 하면은 신하들한테 집집마다 얼음 보내주고 소고기 보내주고 더위 좋추라고. 내가 이렇게 덕이 많은 그런 임금이었다니까. 얼음 많이 썼어 그때 속빙고에서 꺼내다가 복날.
1: 임금님이랑 다니니까 상식이 들어가는 느낌이.
0: 그렇지. 처음에 진짜 무식했어. 비디 양반. 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2: 그렇지.
0: 아, 사장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주 궁금해가지고 좀
4: 아,
0: 와봤습니다.
4: 예, 예. 어서 오세요.
0: 여기다가 지금 만드시는 건가요?
4: 네네. 오늘 비법을 하나 들어가셔야 돼요.
0: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
4: 기본적으로 온 네. 육수가 들어가고요.
0: 네.
4: 온 육수에 더해서 그와 어울리는 한약재들을 같이 넣어서 한 시간 동안 끓인 다음에 이제 닭을 넣고 요 백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0: 네, 그럼 얘네들은 네. 이게 뭔가요? 이게
4: 이거는 지금? 이제 엄나무.
0: 엄나무.
4: 네, 엄나무고 이거는 국산 황기.
0: 황기.
4: 네, 이거는 오가피.
0: 오가피.
4: 이거는 뽕나무 가지. 요거는 국산 중굴레예요.
0: 요렇게만 넣고 끓이면
4: 예.
0: 온 육수에 약재 다섯 개 들어간 그냥 국물인데 닭은 어디 있나요, 닭은?
4: 아, 닭은 옆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0: 이렇게 크게 들어가요?
4: 예.
0: 오, 이제 다 먹을 수 있겠지? 다 먹을 수 있을 거야. 난 다 먹을 수 있어.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요?
4: 예, 직접 잠깐
0: 끼시고. 네, 잠깐 끼고. 아우, 제가. 어떻게 합니다, 나야?
4: 요거 가시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네. 요거 한 다섯 개 넣으시고요.
0: 이것도 그렇게 좋다 그러던데. 네. 다섯 개요?
4: 네.
0: 오, 가시가 진짜 있어. 넣어서 총 네, 다섯 개를
4: 다섯 개 넣고 요거 한 줌씩 넣으시면 됩니다.
0: 한 줌씩이요?
4: 네.
0: 아, 제가 좀 손이 큰데 네. 괜찮나요?
4: 많이 들어가면 네. 아무래도 약효도 네. 그만큼 배가 되겠죠?
0: 괜찮아요? 이 정도? 너무 많나요? 많으면 많다고 해주세요.
4: 예, 지금 한 마리인데 조금 네.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네.
4: 한 줌? 국물에는 두 알만 할게요.
0: 아, 두 알만.
4: 예, 온 육수를 부어요.
0: 아.
4: 물도 아낌없이 넣습니다.
0: 어, 이거 다 붓나요?
4: 아니요, 반만.
0: 아.
4: 야. 이렇게 반만 붓고 우와. 얘를 끓입니다.
0: 오, 얘가 제가 먹을 닭입니까?
4: 네, 맞습니다. 토종닭이라서 몸보신 제대로 될 겁니다.
0: 아, 토종닭이에요?
4: 네.
0: 알겠습니다. 그럼 네. 잠깐만, 저는 그러면은 네. 물러가서
4: 네.
0: 아, 맛있게 먹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4: 네.
0: 예, 그럼.
1: 네. 약초만 보면 눈이 커지시고 되게 좋아하시던데.
0: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약재를 보면 아무래도 그 시대도 좀 그때로 돌아간 것 같고 그런 기분이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약재를 보면 또 무슨 아, 돌아가지고 예민한데. 아무튼 내가 그렇게 어? 몸에 좋은 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닐세.
2: 포슬포슬한 감자를 곱게 갈아 컨저전을 한번 부쳐보자. 지글지글 잘 달궈진 팬에 잘 갈아진 감자를 쫙 올려주고 대파, 당근, 새우, 각종 고명을 올려주면 맛있는 감자전 완성!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 이 집만의 특별 레시피, 바삭바삭한 누룽지가 함께하는구나. 셰프님이 직접 만든 누룽지가 백숙에도 이불같이 퍽 올라가네. 백숙이의 누룽지, 누룽지 위에 능이버섯. 보글보글보글 한 소끔 끓여지고 나면 이것이 바로 포약 같은 능이 누룽지 백숙 완성이오. 그렇지. 수라상 못지않은 구척번성 대룡이 옵니다. 감자전부터 시작해서 송이버섯, 두부, 각종 나물, 그리고 능이백숙까지. 임금님, 구척반상 오랜만이지요. 빛깔만 봐도 바삭바삭바삭바삭 고소한 감자가 하나 가득. 또 이것도 무엇이냐? 해물과 대파까지 올라간 해물 감자전이옵시다. 능이버섯과 누룽지 그리고 토종닭이 덩실타덩실 춤을 추는구나. 보기만 해도 기운이 퍽퍽 솟는 구척반상 능이 누룽지 백숙 대령이오.
0: 아주 먹음직스럽구나.
3: 맛있겠구나.
4: 이 식사 순서를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아, 예, 예.
4: 제철 나물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 먼저 섬유질이 풍부한 제철 나물 먼저 드시고
0: 네.
4: 그다음에 요게 끓고 있는 사이에 네.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시는 순서만 바꿔도 네.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 제철 나물부터 먹으라는 이유는 혹시 혈당 관련해서 뭐 그런 건가요?
4: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네. 저희 노슈가 글루텐 프리 식당이라고 해가지고 설탕을 쓰지 않아요.
0: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
4: 네. 저는 이제 음식이 주재료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양념이 주인공이 되는 게 싫거든요.
0: 맞습니다. 원래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맛을 즐겨야지.
4: 네.
0: 자,
4: 그럼
0: 네.
4: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먹어볼까? 아, 채소로 만든 나물부터 좀 먹어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뭔가? 응? 나는 그렇게 먹으면서 다니면서도 얘는 나물 이런 걸 계속 까먹어. 야, 이게 참나물인가? 이게 참나물인가? 이게 참나물인가? 나물이 좀 모르겠네.

그때 내가 만들었던 나물에 견주어도 밀지 않는데? 과인이 머위를 묻히고 있노라.

0: 나물만 그거 먹으면 안 되죠?
1: 그렇지.
0: 아, 얘가 송이 자반이구나. 응? 오. 송이 자반 한번 먹어봐야지. 와, 송이 향이 있다. 향긋해. 아, 일단 반찬들이, 아, 얘도 먹어야 돼. 아, 잡채가. 잠깐만. 아. 간이 세지는 않은데 입에 착 감기는 그런 맛이 있네. 반찬? 오케이, 통과. 아, 아직 더 끓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감자전부터 먹어볼까나. 오, 야, 이 밑에 이거 뭐게? 어, 잠깐만. 이야, 먹어봅시다. 뒷면은 누룽지, 앞면은 감자. 찍어서 고추 하나 얹어서 먹자. 찍어서 고추를. 와삭거릴 것 같은데, 엄청. 아니, 그렇지. 누룽지를 넣고 감자전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 그랬더니, 아, 누룽지를 깔고 감자전 하신 거구나. 응? 나 이게 엄청 쫀득쫀득하고, 감자전에 그 부드러움 있잖아요. 그거 누룽지의 고소함이랑 만나가지고, 아, 맛있어. 어, 얘도 먹어야지. 선물 받았어.
2: 그거 참 고소하고 바삭하고 딱.
0: 자, 아니, 이게 누룽지가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응? 엄청 바삭해요. 야, 이거 잠깐만. 어떻게 알려드릴 방법이? 잠깐만. 네? 보세요. 이게 ASMR 아는 거 없잖아, 응?
3: 상당히 불편해 보이시네.
0: 아, 그래요? 아, 과연 참으로 흡족하구나.
2: 전하! 능이 누룽지 백숙이 다 끓었사옵니다.
1: 맛있겠구나.
0: 와, 이거는 ASMR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조선시대에서 와가지고 좀 잘 모릅니다. 오, 능이 버섯도 진짜 많이 넣어주셨네. 응? 이거 보세요, 여기 능이 버섯. 우와. 아, 이거 막 무슨 저기 고기 같지 않아요? 고기? 응? 눈이 국물이 잘 배어지도록 자작하게 이제 어느 정도 된 듯하니. 자, 오, 누룽지로 덮어놨어. 어? 야, 토종닭이라서 이거 봐. 날개 입뼈 길이, 크기 보세요. 엄청 크죠?
2: 좋다!
0: 성인 손바닥이랑 비교해보세요. 근데 얘가 손바닥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3: 닭다리만 한데.
0: 오징어는, 응? 닭다리. 여기 조금 올라오면 닭다리인데? 와, 크다. 자, 얘가 진짜 토종닭이라는 거를 딱 여실히 보여주는 게 닭가슴살 부위 보세요. 크기. 와. 이거 와, 진짜 크다.
3: 임금님은 다리부터 드세요, 가슴살부터 드세요?
0: 내가 결혼하고 너무 좋은 게, 나는 사실은 얘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여기가 제일 부들부들하거든. 가슴살은 사실 제 아내가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싸가는 걸로. 다리가, 어휴, 뽑혔다. 이거 보세요.
2: 얼씨구! 아.
0: 토종닭이라는 건 육질이 진짜 쫄깃쫄깃 찰지다. 응? 근데 원래 이렇게 조금만 썼나?

0: 사계에서 보는 것처럼 돌쇠처럼 뜯어드시는데 임금 맞으시죠? 돌쇠 아니지?
1: 임금은 맞고 만강이라는 노비를 출연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노비가 양반가의 규수를 짝사랑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약간 그렇게 먹었지.
2: 나의 최애 날개.
1: 거기는 날개가 맛있어요. 사실 먹다 보면 얼마 먹을 게 없긴 한데 고기가 제일 부드럽거든. 이거 봐. 앞뒤로 한 번만 훑어주면 끝! 이걸 안 먹었네. 능이랑 누룽지를. 아, 이거 너무 큰 걸 넣었나? 왜 백숙하면 이제 능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느냐? 능이가, 이 능이의 특유의 향이 닭고기의 잡내를 탁 잡아주고, 능이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닭고기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그러네. 필수 아미노산도 들어있고 무기질, 뭐 기타 등등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함께 먹으면 좋은 거지. 궁합이 잘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아내랑 나처럼.
0: 그건 당연히 저랑 임금님이랑 궁합이 좋다고 할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아직은.
1: 욕심 진짜 많다. 내 아내 자리를 노리는 거야? 아유, 참나. 아유, 우리 그 아내님이 최고지. 1번.
3: 우리 임금님, 무더위에 지쳐 기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수라를 맛있게 드시니 성은이 만국합니다. 무더위 잡는 복날 최고 보양식은 뭐니 뭐니 해도 백숙이라 하겠네. 거기에 바삭한 감자전인데 도바삭한 누룽지를 넣으니 세상 이것보다 고소하고 바삭한 것이 또 어디 껐어. 오늘 우리 임금님 채튼 거 버리고 아이고 손으로 토종 땅을 뜯어 드셨네.
1: 아유, 잘 먹었다.
3: 아쉽구나.
0: 전하 오늘도 참 많이 드셨네요.
1: 그러게, 많이 먹었네. 어, 아까 그 삼계탕이 왜 복날 먹었다는 기록이 없냐고 그렇게 궁금했었지? 동의보감에 보면 이 닭고기가 따뜻한 성질로 오장육부를 안정되게 해주고 또 기력을 키워준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복날 삼계탕을 대대로 이렇게 꾹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모이거나 동네에서 이렇게 뭐 복날 저기 하고 그러면 삼계탕을 백숙을 이렇게 닭고기를 해서 먹었을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조금 조금씩 있었던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와서 요즘 사람들은 아무래도 백숙이나 닭 요리를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 어떻게 뭐 답이 좀 됐는가?
0: 한 10점 만점에 한 5점.
1: 5점? 착한 사람이세. 응? 아니 잠깐만, 그러면 우리 저 사장님이 좀 모셔와가지고 좀 물어볼까? 응? 사장님, 예, 사장님 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4: 네.
1: 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제가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봤는데 정말 탑 오브 탑. 아, 아니 또 탑 오브 탑이 좀. 아, 네. 으뜸 중에 으뜸이로구나. 아, 정말, 예. 야, 누룽지 직접 하시는 거죠, 여기서?
4: 네, 공장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1: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식당에 가면 사장님 이러지 셰프님 안 이러잖아요. 근데 사장님이신데 셰프님이라고 불리시는 거잖아요.
4: 네. 네.
1: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4: 아, 한식은 전문 셰프가 없는 게 좀 아쉬웠거든요. 중식이나 일식, 뭐 보고 이런 것들은 전문 셰프가 있는데 한식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1: 아, 맞아요.
4: 저는 현재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1: 아, 그러시고. 제가 처음에 연기 배울 때 저희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연기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한식도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긍지를 갖고 하시는 게 아닐까. 누구나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0: 네.
1: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정말 정성이 담긴 음식은 아무나 할 수 없다.
0: 네.
1: 그죠?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저는 그럼 이제 아직 다 못 먹었으니까
0: 네.
1: 네, 나머지 좀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셰프님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예.
2: 오늘 중복이라고 이렇게 백숙을 거하게 드시네요.
1: 아, 그러니까.
2: 말복에 뭐 드시려고 이렇게 거하게.
1: 어, 그러네. 말복에 우리 뭐 먹으러 가요? 내가 가지 않은데 다 갈 거야? 그렇지. 다음 시간부터는 말복에. 으쌰. 어휴, 잘 먹고 갑니다. 왜 비가 오냐? 어휴, 정말 힘들어. 어휴. 아이, 잘 먹었다.
3: 기력 충전! 오늘도 맛있고 힘나는구나!
4: 자, 우리 신명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1: 아이고, 좋다.
5: 각종용 꼭 넣어야 돼. 목에.
1: 이야, 참으로 푸짐하구나.
5: 맛있구나.
6: 이거 계속 먹다가 너무 행복해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강골마을. 1937년 방조제를 쌓기 전까지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광주 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한옥마을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봉산 봉우리 아래 드문드문 펼쳐진 한옥들이 정겹습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강골마을 뒤 깊숙한 숲속, 대나무 숲길을 지나면 고풍스러운 담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헌종 때 이 집만이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 열화정입니다. 기역자의 누마루 집 형태로 아름다운 정원도 갖고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맵시가 오랫동안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열화정은 친척과 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다는 뜻인데요. 다른 정자와 달리 독립된 가옥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강골 마을의 사랑방이자 친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대한제국 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싸웠던 이관이, 이육래, 이양래 등이 모여서 의거를 도모했던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실렁 실렁 실렁.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 와,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곤 하는데요. 도전을 통한 성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우리 몸의 기둥인 허리를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 없는 안전한 삶과 도전을 이어가야 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전한 삶 속에선 안정적이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도전적인 삶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위험 부담을 감수한 대신에 예상치 못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선택한다면 결국 새로움과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도전의 길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더 큰 성취와 만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흐르는 혈액을 조절하는 잘란드라 반다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놓고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자세로 앉거나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머리를 숙이며 턱을 쇄골 가운데 부분에 붙입니다. 목구멍을 수축하며 시선은 코끝을 응시합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잡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엘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 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줍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 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당뇨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간 박은영입니다. 덕수궁, 서울시립미술관, 국립정동극장 등 한국의 문화예술을 느끼기 위해 서울 정동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다양한 전통 공연과 창작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예술과 대중을 잇는 국립정동극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연장인 협률사의 정신을 이어가는 곳으로 유명하죠. 1902년 열린 최초의 근대식 유료 공연 소춘대유희는 신분과 관계없이 입장권만 있으면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춘대유희가 120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 현대의 관람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 바로 국립정동극장의 광대 준비했는데요. 소춘대유희는 웃음이 만발하는 무대에서 즐기는 놀이라는 뜻으로 당시 궁중에서만 볼 수 있었던 궁중무용과 판소리, 탈춤 등을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2026년 소춘대유희를 준비하는 예술 단원들과 120년간 공연장을 지켜온 백년광대와 오방신들 만나러 국립정동극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1: 아, 아까부터 안 터져요.
2: 야야,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니야.
3: 시간을 넘어 마주한 과거와 현대의 광대들.
2: 뭔 기술이야. 청유를 보.

0: 물소리, 사물놀이, 궁중무용까지 신명나는 전통 연희 한마당. 120년 전 연희 무대의 화려한 귀환. 한국 근현대 문화예술의 출발지, 서울 중구 정동길에 있는 국립정동극장. 정동길 100년의 역사를 담은 작품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1902년 국립정동극장의 전신인 협률사에서 올린 첫 근대 유료 공연, 소춘대유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광대입니다.
1: 광대라는 작품은 국립정동극장예술단이 그 전신인 협률사가 공연했던 소춘대유희라는 작품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춘대유희는 1900년대 초반에 웃음이 만발한 무대에서 펼치는 즐거운 놀이라는 뜻을 가지면서 궁중무부터 판소리, 정말 당대에 유행했던 많은 악가 무희극들을 모아서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공연인데요.
0: 협률사의 소춘대 유희를 복원한 공연을 앞둔 국립정동극장 예술단. 연습이 한창인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불이 나타나는데요.
2: 야야야, 왜 그래? 아니, 솔직히 왜 그래? 자, 들어와, 들어와. 뭐 하는 거야? 들어와.
3: 귀신이다. 귀신.
2: 귀신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잠깐만. 뭐야?
0: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전이 일어나고 무대에 홀로 남게 된 예술단장 순백.
2: 아이, 그 참.
4: 이순백은 100년 전에 이 땅에 최초로 설립된 근현대식 극장, 협률사의 창립 공연인 소춘대 유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복원하는 공연을 올리는 것에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2: 뭐야? 야, 둘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3: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 지전체모로 귀신을 확 쫓아버릴게요.
2: 뛰어설로 안 뛰었다. 아니 여러분, 저 귀신은 아니고요. 그냥 뭐 저 정전입니다. 정전. 어이구, 핸드폰이 꺼지네요. 저
3: 온다.
2: 야야야야야야. 너 지금 공연 망하게 할 일 있어 진짜?
3: 아, 진짜예요.
2: 진짜.
3: 얘들이 봤대요.
2: 아, 뭘 봐?
3: 며칠 전에도.
0: 광대 귀신들의 등장에 정신을 잃고 마는 순백과 모두리.
2: 하지마.
0: 그들 앞에 정체불명의 한 아이가 나타나는데요.
5: 자네! 이 대목 할 때마다 턱턱 막히지.
2: 오! 아니! 누구세요?
5: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대도 소리 좀 해봐.
2: 아, 나 못해.
5: 못해? 호호호, 못하면 내가 먼저 하마.
2: 어디야?
5: 고고 참년이에요.
2: 아, 참.
6: 열에 열두 골무리 한태로 합수어천 천방저 지방저 월턱적 구부자
5: 황복금 더 건너 병풍 속에다 마.
7: 아이는 오방신 백년 광대들과 과거에서 같이 온 인물로 오방신과 백년 광대들을 이끌기도 합니다. 후배 광대들에게 광대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에 정체가 밝혀지는 비밀스러운 인물입니다.
0: 120년간 극장을 지켜온 오방신과 백년 광대들이 번화놀이, 북춤 등 신명나는 공연을 펼치는데요. 예술단장 순백과 단원 모두리도 이들과 함께 밤새 흥겨운 축제를 벌입니다. 광대에서는 궁중무용과 탈춤, 소고춤 등 다채로운 전통예술의 향연이 이어지는데요.
1: 궁중무용이 처음으로 민간에게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들을 주목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궁중무로부터 작품을 시작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근대를 거쳐가면서 뭐 나름의 신무용이라고 알려져 왔던 사랑가나 한량춤, 그리고 입춤, 수건춤들을 저희가 복원을 좀 했고, 그 다음에 건무라든지 소고춤, 북춤 등 민속에서 쓰여지는 춤들까지 다채로운 무용들을 저희가 담아내려고 했고요.
5: 자, 오방신들! 예!

0: 한바탕 신명을 펼친 광대들과 순백은 세월의 강을 건너며 진짜 광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1: 광대라 하는 것은 땅을 짚고 하늘을 치며 삼면육각

0: 색다른 볼거리. 조선 말기 판소리 5대 명창 중 한 명인 이동백의 세타령을 인공지능 영상으로 선보였다는 건데요.
1: 당시에 협률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동백 명창입니다. 그래서 21년부터 딥페이크 기술들을 통해서 이동백 명창의 모습들, 그 사진을 이렇게 학습시켜서 영상으로 복원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더불어서 유성기 음반으로 남겨진 그분의 소리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소리까지, 대사까지 이렇게 복원하는 작업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0: 관람객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120년 전의 광대들과 그 뒤를 잇는 현재의 광대들. 이들에게 광대란 과연 무엇일까요?
2: 저에게 광대란 시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켜주고 또 마음의 벽을 허물어주는 존재가 광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대본 중에 어디든 놀 때가 부대, 감동을 좋아야 광대, 광대뼈 올려야 광대지 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웃음과 신나고 재밌는 걸 줄 수 있고 공연자로서 관객들의 희노애락을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0: 시공간을 넘어 100년의 신명이 이어진 무대, 광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광대 정신으로 되살린 놀이 한판 즐기며 시름을 잊고 한바탕 웃어보세요.
4: 네,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신비롭고 또 신명나는 공연이었는데요. 궁중음악, 번화돌리기, 풍물, 판소리 등 신명나는 전통 공연이 한데 어우러져 화려하고 풍성한 연희 한마당을 벌였습니다. 관객들과 한 세월 울고 웃으며 보내는 것이 낙이라는 광대들의 광대 정신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는데요. 광대는 지난해 대만, 일본 등 해외 공연도 펼쳐 새로운 K컬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올해도 상반기 전국 순회 공연을 마친 후에 해외 공연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예인을 뜻하는 광대를 만날 수 있는 국립정동극장의 광대는 오는 5월 30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우리 전통 연희의 멋과 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907년 을사 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세계를 향해 달려간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고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떠났던 이상설, 이준, 이위종 열사인데요. 올해는 헤이그 특사 파견 120년이 되는 해로 그 특별한 여정이 무대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더욱 입체적으로 되살려낸 뮤지컬 헤이그입니다. 헤이그 특사의 리더인 이상설 역에는 송일국, 오만석, 원종환 배우가 열연을 했고요. 그리고 그룹 G.O.D의 김태우 씨가 프로듀서로 참여해 개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고종의 밀명을 받고 열차에 오른 새 특사. 열차라는 제한된 공간을 배경으로 대한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여기에 화려한 액션과 군무로 극의 긴장감과 몰입을 더했습니다. 일본의 감시를 피해 헤이그로 향하는 긴박한 열차 안, 지금 바로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5: 1907년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헤이그로 향한 사람들. 120년의 시간을 거슬러 다시 타오르는

0: 대한제국의 운명을 건 여정,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2026년 헤이그 특사 파견 120주년을 맞아 그들의 여정을 그린 작품, 바로 뮤지컬 헤이그인데요. G.O.D의 김태우가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송일국, 오만석 등 초우와 캐스팅으로 개막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1: 대한제국이 아직 살아있다.
0: 헤이그 특사 파견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작품으로 특사들과 이들을 도왔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그려냅니다.
2: 저희 뮤지컬 헤이그는 짧게 말씀드리면 헤이그 특사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불과 100년 전 저희는 저희 이름도 저희 글도 제대로 쓸 수 없었잖아요.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젊은이들의 어떤 그 아픔과 사랑과 그런 갈등을 그린 작품입니다.
0: 1905년 을사늑약으로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긴 대한제국.

0: 그때 당시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특사 세 분이 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고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을 해서 지금 우리들의 이런 상황을 호소하고 알리고 이러려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1: 뮤지컬은 헤이그로 향하는 특사들의 여정에 새로운 인물을 넣어 극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시대와 부딪히는 조선의 청춘 나정우와 홍채경입니다.
2: 나정우 캐릭터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인물이기는 하지만 이 극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맞닥뜨리고 그 사건 속에서 굉장히 또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관객분들에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런 사건 속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그런 간접적인 좀 질문을 던지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1: 나정우의 형 나선우, 조선의 봄이라는 소설을 쓴 소설가이자 헤이그 특사 이준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데요. 형 나선우의 죽음으로 오해가 쌓인 나정우와 이준이 열차에서 만나면서 극은 긴장감을 더해갑니다.

0: 이준과 정우 사이에는 그 선우형, 이제 정우의 친형인 선우형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오해가 과거부터 좀 쌓여 있었고, 그 오해를 가지고 이 열차에서 둘의 오해가 또 더 깊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오해가 풀리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서 좀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1: 헤이그로 향하는 열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조선의 운명과 개인의 선택이 교차하는 공간인데요. 특수 효과와 무대 장치를 사용해 열차 공간이 생생하게 구현됩니다.
2: 아직 살아있다. 이 길은 마지막 길에.
1: 일본의 감시와 억압 속에서도 조선의 자주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비록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뮤지컬 헤이그는 우리의 역사에 언제나 이들이 함께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마침내 헤이그에 도착한 새 특사. 하지만 끝내 회의장에 들어서지 못하고 여정은 좌절로 막을 내리는데요.

0: 그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했고,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1: 이미 이준 열사도 계속해서 내가 이거를 거기서 알리지 못하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다 느껴지는 넘버라고 생각합니다.

0: 비판입니다. 일본이
1: 결국 실패로 끝난 헤이그 특사들의 여정.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그토록 염원하던 조선의 봄을 불러오는 독립운동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우연히 사실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을 갔다 왔거든요. 지금 하늘에서 보시면 어떤 느낌일까 참 상상이 안 가요. 당신들이 겪었던 그 고초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특히나 저희 아이들이 마침 또 세 명이고 이름이 또 대한민국 만세잖아요. 굉장히 가슴 벅차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1: 잊어서는 안 될 기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 세 명의 특사가 목숨 바쳐 전한 대한제국의 목소리.
3: 우리에게 들어주십시오.
1: 좌절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염원을 뮤지컬 헤이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4: 네, 헤이그로 향하던 열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고뇌와 고민이 가슴 깊이 남는 작품인데요. 대한제국은 자주 독립국이며 정당한 권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헤이그 특사의 외침에서 조국을 위해 모든 걸 던졌던 독립 의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새 특사는 끝내 회의장 문을 열지 못했지만 간절한 염원은 훗날 독립운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수많은 이들을 잊어선 안 되겠죠. 헤이그 특사 120주년을 맞아 개막한 창작 뮤지컬 헤이그는 오는 6월 21일까지 서울대학로 놀 유니플렉스 1관에서 공연이 계속됩니다. 120년 전 그날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으로 와닿는지 직접 객석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한 소리꾼 가족의 여정을 통해 소리의 의미와 예술을 향한 집착과 사랑을 섬세하게 그린 이야기. 바로 이청준 작가의 서편제입니다. 2010년 한국 정서와 아름다운 음악이 어우러진 뮤지컬 서편제가 탄생을 했는데요. 올해 4년 만에 다시 서편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공간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뮤지컬 서편제 주인공인 송화역의 이봄소리, 아버지 유봉역의 서범석 배우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네,
4: 저희 국악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5: 안녕하세요. 뮤지컬 서편제에서 송화역을 맡은 배우 이봄소리입니다. 이렇게 문화방송 초대해 주셔서 정말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6: 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서편제에서 유봉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서범석입니다. 이렇게 문화 공감에 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4: 네. 두 분 국악방송에 출연하신 건 처음이죠?
5: 네.
6: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4: 왜 부끄러우세요?
6: 국악인으로서 네. 배역이 국악인인데
4: 그렇죠.
6: 그 소리를 하는 게 아직도 좀 부끄럽습니다. 이 그렇죠. 소리를 많이 하셨던 분들 저희 공연에도 우리 자람 나오고
4: 네, 맞아요.
6: 은혜 소리꾼들이 있거든요.
4: 그렇죠, 그렇죠.
6: 근데 그분들 소리를 듣다가 저희가 입을 벌리는 순간 참 부끄러워지는 순간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4: 그렇지만 저희 문화인 공감에는 또 다양한 문화예술인 네네. 분들이 네. 나오시기 때문에 너무 잘 오셨고 정말 저도 두 분을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요즘 뭐 뮤지컬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두 배우분들 아니겠습니까?
6: 한때는 좀, 그랬습니다.
4: 아니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제가 예
5: 부끄럽습니다.
6: 참 부끄럽네요.
4: 아니 근데
6: 네.
4: 진짜 요즘에 뭐 뮤지컬 뿐만이 아니라 연극이나 또 드라마에서도 네. 활동을 하시니까 최근에는 두 분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5: 저희는 계속 이제 연습실에서 매일매일 얼굴을 마주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었고
4: 네.
5: 아무래도 이제 공연을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함께 하다 보니까 네, 더 가까워지고
6: 맞습니다. 네. 그걸 또 우리 봄소리는 네. 서편제에 처음 출연하는 거라
5: 네네네.
6: 판소리에

0: 서부터
1: 네,
0: 북에서부터
1: 맞아요.
0: 이 서편제에서 익힐 것들이 많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연습실에서
2: 살고 있습니다, 그냥.
0: 살고 있더라고요.
1: 네. 계속 연습에 연습을 또 하고
2: 네,
1: 계신 거예요.
2: 그렇죠.
1: 처음 섭외가 왔을 때 좀, 왜 나지? 이런 생각과 좀
2: 네네.
1: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2: 네, 엄청 부담이 일단은 컸고, 그렇지만 또 제가 너무너무 뭐, 대학생 때부터,
1: 네.
2: 어릴 때부터 너무 감명 깊게 봤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욕심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과연 나의 욕심일까,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도 엄청 많이 했는데,
1: 네.
2: 결국에는 너무너무 탐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
1: 네.
2: 후회도 좀 하고 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또 우리 아버지, 범석 아버지도
1: 네.
2: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자람 선배님, 자람 언니, 지연 언니 다 많이 도와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2: 네.
1: 우리 서범석 배우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0: 저는 지금 이제 데스노트라는 공연을 3월
1: 얼마
0: 22일에
1: 전에.
0: 하차했습니다. 서편제 공연을 위해서. 서편제가 4월 30일부터거든요. 그래서
1: 일부러 하차하신 거예요?
0: 일부러. 왜냐면 쓰는 목이 좀 달라요.
1: 네,
2: 맞아요.
0: 왜냐면 판소리를 좀 하다 보니까
1: 네.
0: 그 작품에도 누가 되고 우리 작품에도 누가 돼서 그래도 한달 18일 정도? 12일. 한달 조금 넘는 시간을 미리 이제 서편제 목을 만들고
1: 성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0: 성대를 이제 약간 이런 목소리에서
1: 네.
0: 약간 이런 목소리로
1: 어머.
0: 뭐가 좀 다르게 느껴지긴
1: 진짜
0: 했나 모르겠네.
1: 달라요.
0: 아,
1: 너무
0: 그래요?
1: 달라요. 예.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딱,
0: 네네.
1: 네, 캐치할 수 있었어요. 예.
0: 그래서
1: 두분다 그럼 최근에는 연습에만
0: 연습.
1: 네. 해주고 계시군요. 아니, 제가 왜 뮤지컬계에서 두 분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 서범석 배우님은 블루사이공, 명성황후, 웃는 남자, 그리고 노틀담드 파리 같은 다양한 또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 딱 이름만 들으면 많은 팬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질 텐데, 연기를 전공한 줄 알았거든요.
0: 아,
1: 아니었다면서요?
0: 맞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산업정보학과를 나왔습니다.
1: 오,
0: 근데,
1: 연영과가 아니고,
0: 예.
1: 와.
0: 저는 연영과가 그렇게 전국에 학교가 한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밖에 없을 때 학교를 다녔었어요.
1: 그래서 연영과라는 데를 지원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0: 연영과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1: 네.
0: 화이트 칼라를 원했죠.
1: 그때 다 그랬죠.
0: 예.
1: 예.
0: 그래서 너는 공부를 해서
1: 네.
0: 회사원이 돼야 됐다.
1: 그래서 산업정보학과를.
0: 예, 갔는데
1: 네.
0: 제가 수학을 너무 못하는데 죄다 과목이 수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면 산업정보학과인데 그때 정보와 사회가
1: 네.
0: 컴퓨터들이 막 들어오던 시점이었거든요.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유망한 학과인데 저하고는 좀안 맞는 거죠. 수학을 너무 못하는데 죄다 수학이야. 삼수강한 과목이 너무 많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1: 그럼 연기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는?
0: 동아리.
1: 동아리 활동을 하셨군요.
0: 극회 생활을 하다가
1: 네.
0: 이 길이 내 길이구나 해서 바로 극단의 오디션을 봐서
1: 네. 바로 합격?
0: 바로 합격을 해서 계속 연기자의 길로.
1: 그럼 화이트 칼라를 원하셨던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반대가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0: 엄청나게 혼날 줄 알았거든요.
1: 네.
0: 근데 마침 또 저희 누나가 같이 있었는데 누나가 아니 애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제가 공부도 수학도 못하는 애인데
1: 회사원이 웬만한 일이네.
0: 고생한다. 제가 공부로 될 애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1: 편을
0: 예.
1: 들어주셨군요. 예. 아니, 그리고 우리 봄소리 배우도 어릴 때부터 끼가 넘쳤습니다.
2: 아, 네.
1: 초등학생 때에는 2년 동안 KBS 합창단 단원을
2: 네.
1: 또 하셨었고, 국악예중 국악예고를 다녔는데,
2: 네.
1: 어떻게 뮤지컬과 연기를 하게 되신 건가요?
2: 아, 학교 이름은 국악예중 국악예고인데,
1: 네.
2: 그 안에 음악연극과라고 과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도 입시를 막 알아보다가,
1: 네.
2: 워낙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좋아했으니까,
1: 네네.
2: 근데 국악예중에 음악연극과가 있다, 이래서 알아보다가 시험을 봐서 합격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처음 뮤지컬이라는 걸 알게 됐고,
1: 네.
2: 그때부터 이제 공연을 보러 다니면서 꿈을 키웠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서범석 우리 선배님이 나오는 노트르담 드 파리도 제가 고등학교 때 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게
1: 어머,
2: 네,
1: 약간
2: 너무
1: 꿈 같기도
2: 네, 믿기지가
1: 했겠어요.
2: 않아요, 아직도.
1: 네, 그렇군요. 아니,

0: 대표작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노트르담 드 파리. 이건 뭐
1: 네.
0: 진짜 많은 분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컬이자 또 영화이기도 하고, 팬레터, 마리퀴리에도 또 출연하셨었죠.
1: 네,
0: 그
1: 맞습니다.
0: 작품도 어려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참이라는 작품에서도 또 열연을 펼치셨는데, 여러 가지 이 작품들 중에서 좀 나랑 제일 닮았다 생각되는 작품의 캐릭터는 어떤 거예요?
1: 아,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
0: 네.
1: 사실 저는 늘 어떤 작품이든 저의 모습이 반 있고, 또 다른 모습도 반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도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또 했었던, 또 가장 많이 사랑을 해주셨던
0: 네.
1: 참이나 마리키리 같은 작품이 또 되게 뭐 밝고, 명랑하고, 좀
0: 지금 나이대에도 좀 막,
1: 네, 맞고,
0: 참이에요.
1: 네, 긍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잘, 그런 배역들이 저랑 좀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0: 난 이름마저 철밍. 그럼 서범석 배우님도 여러 가지 작품을
2: 네.
0: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배역은
2: 배역.
0: 어떤 걸까요?
2: 유봉 좋아하고요. 지금 서편제 유봉 좋아하고, 노트르담 드 파리의 프롤로 좋아하고, 또 아까 우리 봄소리한테 질문하셨던 내용 비슷한 거는, 저랑 좀 닮은 거는 라디오 스타의 그 안성기 선배님이 맡았던 역할로 제가 했었거든요. 그 매니저 역할. 그 역할이 저랑 실생활에서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네네.
0: 어떤 부분에서요?
2: 그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또한 사람에게 좀 충직한 모습, 그리고 또막 쉽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 내색은 안 하면서도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진득하게 깊게 바라봐주고, 또 서포팅하고, 이런 점들이 그 역할하고 좀 많이
0: 그러니까요.
2: 닮았었던 것 같아요.
0: 아니,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눠봐도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2: 네.
0: 예. 자, 연기와 사랑에 빠져 뮤지컬 배우가 된두 분. 정말 가정의 달 5월이잖아요. 5월에 딱 어울리는 작품으로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소리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공연. 지난 4월 30일부터 시작한 뮤지컬 서편제에서 이제 아버지 역할, 그리고 딸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일단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뭐 워낙 영화 서편제가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알고는 계실 텐데요. 뮤지컬 서편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그 서편제를 쓰신 소설가 이청준 선생님의 원작을 바탕으로 뮤지컬화한 작품인데, 저희 뮤지컬에서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동호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0: 동호.
2: 예. 그 영화나 소설에서는 이 사람이 기타를 치고 우리 소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0: 그래요?
2: 예. 우리 뮤지컬에서는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아버지가 하는 이 소리가 너무 싫어서 난 반대 소리를 찾아가겠다고 이런 컨셉을 잡아서 각색이 된 작품이죠.
0: 그럼 영화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2: 의아하실 수 있죠. 그 음악인으로서
0: 네네.
2: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소리, 나를 짓눌렀던 그 소리, 그 소리를 자기 소리를 이루고 나서 되찾아가는 과정인데, 임권택 감독님이 이
0: 네.
2: 공연을 보러 오셨었어요.
0: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2: 각색을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0: 오.
2: 왜냐면 뮤지컬에서 그 주인공 캐릭터가
0: 네.
2: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돼버리면 다소 뮤지컬로 보여지는
0: 밋밋한.
2: 음악성이랄까, 이런
0: 네.
2: 쇼적인 것들이 많이
0: 그쵸.
2: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뮤지컬에서는 그런 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그 뮤지컬로서 승화가 되니까, 그래, 너무 각색을 잘해 주셨다고 그
0: 그쵸.
2: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0: 뮤지컬이라는 또이 형식에
2: 네네네.
0: 맞게 내용이나 음악이 흘러가야
2: 네.
0: 되니까.
2: 맞아요.
0: 예. 아니, 근데 이번에 함께하는 분들이 정말 화려합니다.
2: 네.
0: 송화역에는 소리꾼 이자람 배우
1: 네.
0: 함께하시고, 또 원래 뮤지컬계에서 유명했지만 얼마 전에 경연 프로그램에 나오시면서 더더욱 화제가 된 차지현
2: 대단한.
0: 배우, 또 스테이씨의 박시은 씨.
1: 네.
0: 근데 굉장히 다 배우분들마다 색깔이 달라 보여요.
2: 맞습니다.
1: 다 달라요.
0: 그리고 또 아버지와 다른 길을 선택한 동호 역에는 소리꾼 김준수 씨, 뮤지컬계에서 유명한 또 유연석, 김경수 배우까지. 야, 아니, 진짜 사실은 보통 우리가 한번 공연을 티켓을 사서 가는데, 이건 약간 여러 번다 배우별로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개성 넘치는 배우들이
2: 맞습니다.
0: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아니, 그리고 송화 역을 맡은 우리 봄소리 배우님께서는 일단 부담이

0: 컸을 것 같아요.
1: 아, 네, 엄청 크죠. 또, 이 작품은 워낙 오랫동안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을 뿐더러,
0: 네.
1: 또 방금 이제 소개해주신 진짜 소리꾼 이 사람.
0: 이자.
1: 그리고 뭐, 솔직히 지연 언니도 처음 이
0: 뮤지컬계에서.
1: 작품을 했을 때는 언니도 판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던
0: 그렇겠죠.
1: 상태에서부터 혼자서 다 그걸까지 또 만들어 온, 어떻게 보면 이 서편제를 이끌고 온두 주역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담이 아니고
0: 네.
1: 너무 좋았어요. 존경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멋진 모습을 제가 제일 가까이에서 볼수 있다는 것이,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하면
0: 네.
1: 팬심이 너무 크고, 지금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연습실에서 뭐 지연 언니나 자람 언니가 하는 거 보고 있으면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사실 저는 배우는 입장으로 지금 같이 하고
0: 네.
1: 있고, 그래서 사실은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냥 진짜 팬심으로.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팬분들이 공연을
1: 네.
0: 보러 오실
1: 그쵸,
0: 때는 내가
1: 그쵸.
0: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1: 아,
0: 있을
1: 네네.
0: 거라 나만의 어떤 뭐 모르겠어요. 필살기라고 하기도 그렇고 준비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1: 그렇죠. 뭐,
0: 무기? 나만의 무기?
1: 무기?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다른 송화들보다 뭐가 뛰어납니다. 이런 것보다는
0: 네.
1: 그냥, 누구나 자기의 진심을 다하다 보면은 각자만의 매력이 관객분들이 찾아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저만의
0: 네.
1: 매력이 나올 것이다. 이 진심으로 임하다 보면은. 근데
0: 네.
1: 가까이서 지켜보신 아버지도 뭐 저만의 어떤 송화의
0: 맞아요.
1: 느낌이
0: 있어요. 진실, 말한
1: 있다.
0: 대로 진심으로 역할을 대하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왜저 연기자들 사이에서 연기를 안 하는 연기가 최고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1: 진짜 내 모습 같아.
0: 그런 게 송화의 모습이 있어요.
1: 오.
0: 원래
1: 그러니까
0: 삶에.
1: 약간 그 영화 속의 오정혜 씨 같은
0: 아,
1: 모습이 약간
0: 그러네.
1: 보이기도
0: 야, 그
1: 해요.
0: 말씀하시니까
1: 그쵸?
0: 닮았네.
1: 약간 분위기가, 얼굴이나 이런 건
0: 맞다.
1: 다르지만,
0: 영광인데요?
1: 네, 그런
0: 네.
1: 느낌이 있어가지고.
0: 무쌍에다가.
1: 왜, 하얀 또 피부와, 그쵸? 예. 아니, 그리고 아버지 역할, 유봉 역할에도 또 박호산 배우, 그리고 김태환 배우 씨도 함께 캐스팅이 됐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유봉 역할이 여섯 번째시라면서요?
0: 저요. 저전 여섯 번째입니다.
1: 이야, 그러면 내가 유봉 역할에서는 베테랑에 이런 약간 자신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0: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1: 네.
0: 좀 겸손하려고 합니다.
1: 아, 왜요?
0: 겸손하려고 하고
1: 네.
0: 왜냐면 그동안 제가 보여주었던 제 색깔이 있는데 요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그 나이도 먹었고 아니 알아서 다르게 되더라고요. 세월이 있다
1: 아,
0: 보니까
1: 네네네.
0: 제가 4년 전에
1: 네.
0: 했었을 때 느낌하고
1: 네.
0: 지금 또이 작품을 바라보는 느낌? 그런 게 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요번에는 많이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좀더
0: 예,
1: 편하게.
0: 그전에는 많이 부담을 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유봉을 되게 멋있는 사람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박호산이
1: 네.
0: 우리 동네 살아요.
1: 네.
0: 우리도, 얘랑도 같은 동네
1: 아,
0: 살아요.
1: 다세 분이 같은 동네
0: 예,
1: 사세요? 되게
0: 심지어 같은
1: 신기했어요.
0: 아파트 사는데,
1: 이게 왜
0: 아니,
1: 왔어?
0: 어찌됐든, 호산이랑
1: 너무 신기하네요?
0: 너무 신기해요.
1: 캐스팅하기 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사셨던 거예요?
0: 그걸
1: 그걸 저희도 연습실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오잉? 이렇게
0: 제가 최근에 이사를 간
1: 그랬어요.
0: 겁니다. 그런데 호산이랑 대화를 하다가 호산이가 저한테 멋진 말을 해줬어요.
1: 뭐라고요?
0: 형 연기를 보면 유봉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연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좀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반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박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색깔이 나오는 그런 느낌을 요새 받아서 그것도 또 다른 색깔을 찾는 재미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 여섯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유봉의 색깔을 찾고 계신다.
0: 예.
1: 놀랍네요.
0: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1: 뭔가요?
0: 이 유봉의 나이가
1: 네.
0: 극 중에서
1: 네.
0: 한 서른 살 정도를 먹어야 되거든요.
1: 네네네.
0: 그 어렸을 때는
1: 아.
0: 16년 전에는
1: 네.
0: 나이 들물 연기를 했어야 돼요.
1: 그러네요.
0: 지금 젊음을 연기해야 돼요.
1: 다
2: 다를 수밖에 없는. 예. 근데 정말 어떤 무대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힘을 빼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 네. 그리고 또 이번에 특이한 게 작곡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윤일상 작곡가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대중가요를 작곡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의외다.

0: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음악 감독은 김문정 감독님, 또 국악 감독은 이자람 배우가 맡아서 그야말로 최고의 음악이 탄생했습니다. 예고편처럼 약간 맛보기로 소리를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그래요.
2: 네. 네. 아, 그치. 뭐, 한 소절.
0: 어떤 곡을 그 들려주시겠어요?
1: 유봉의 네. 이 사람은 명창이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딸에게 그거를 강요하죠. 근데 딸이 아들도 떠나고 딸도 이제 이게 지긋지긋해서 네. 그만두고 싶어해요.
0: 네.
1: 그때 이제 혼자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0: 네네.
1: 소리가 무엇길래 여기까지 걸어왔나 모두가 내 곁을 떠나고 이제 너도 뭐 여기까지
0: 어머 아니 너무 놀라운 게 지금 계속 인터뷰할 때는 약간 개구진 모습이 있었거든요. 노래 시작하니까 눈빛이 달라졌어. 와 소름. 근데 또 우리 그러면 네. 송화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잖아.
1: 살다 보면
2: 네 송화 노래도 너무 유명한
0: 네.

0: 진짜 너무 곱네요.
1: 야, 맛배기로 들었기 때문에 네. 진짜 공연장에 달려가서 보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어떤 애절함, 네. 더 큰 감동, 울림 네. 이런 게 느껴지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뮤지컬 서편제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유명하고 워낙 훌륭하고 대작이다 보니까 원래 원작은 소설이지만 이게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소설과 영화와 뮤지컬. 아까 잠깐 이제 그 각색된 부분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뮤지컬만이 또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2: 너무 또 뮤지컬이라 함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넘버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그런 넘버가 또 아까 말씀하신 네. 이일상 작곡가님이 너무너무 잘 써주셔서 오랫동안 사랑받은 네. 그런 진짜 딱 듣기만 해도 아는 그런 넘버들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뭐 소설이든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그냥 약간 부담 없이 오셔서 봐도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 네, 부분인 것 같아요.
1: 자, 이제 이 뮤지컬 서편제가 4월 30일에 막을 올렸고 7월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두 분의 어떤 계획 또 다른 작품이 예정되어 있는 게 있는지 계획을 좀 여쭤볼게요.
3: 저는 또 제가 만든 작품이 있어요.
1: 직접 만들기도 예, 하세요?
3: 제작을 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하반기에 네. 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1: 오. 그럼 직접 만드시고 직접 연기하시고?
3: 네, 연출도 하시고. 하고.
1: 연출도 오. 하시고. 예. 오, 어떤 작품인지 잠깐 소개해 주세요.
3: 아, 그래요? 저는 그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람한테 꽂혀 있었어요.
1: 왜요?
3: 그 제가 이제 연극 학도로서 뭐 전공은 안 했지만 그래도 많이 활동을 하면서 섹스피어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맥베스, 오셀로, 햄릿 뭐 많은 작품을 썼잖아요. 네. 그 작품들을 내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원을 알게 되면서 네. 이거는 섹스피어도 표현을 못한 캐릭터다. 정말 이렇게 한 캐릭터로서 이렇게 어느 작가도 표현하지 못한 실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에게서 잔인함을 보지 않고 네.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의 모습. 바로 그 사람이 누구를 길러냈습니까? 세종대왕을 길러냈잖아요.
1: 생각지도 못했던 또 접근이네요.
3: 예, 예. 그래서 그 아들을 대했던 마음, 그 마음을 제 작품에 고스란히 녹여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1: 기대가 됩니다. 그 작품도.
3: 네.
1: 예. 가을에 함께 할 수 있는 작품이고. 네. 우리 봉소리님은요?
2: 저도 이제 계속 새로운 작품들을 네. 만나면서 아직 이렇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1: 아, 그래요?
2: 네. 네. 꾸준히 네. 이제 쉬지 않고 작품을 다양하게 더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깊은 울림과 애절한 한국적 정서를 담은 창작 뮤지컬 서편제는 오는 7월 19일까지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판소리, 무용, 음악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소리꾼 가족의 소리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공감초대성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뮤지컬 서편제의 주인공 송화역의 이봄소리, 유봉역의 서범석 배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해요.
3: 고맙습니다.
4: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 무, 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국립극장 공연 영상화 사업인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이 우리 동네 국립극장과 우리 학교 국립극장의 참여 기관을 모집합니다.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은 국립극장이 제작한 우수 공연 레퍼토리를 실황 영상으로 제작해 전국 공공기관과 학교에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동네 국립극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예회관, 복지회관, 미디어센터 등에서 국립극장 공연 영상을 상영해 지역민에게 풍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학교 국립극장은 공연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초, 중, 고등학생들이 전통예술 기반의 창작 공연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영작은 국립창극단 리어, 패왕별이, 베니스의 상인들과 국립무용단 묵향, 향연, 그리고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천년의 노래, 엔통이의 동요나라 등 총 30편으로 공연 현장을 4K 고화질 영상과 입체 음향으로 구현해 현장의 생동감을 생생하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공공성을 갖춘 기관과 단체, 학교라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장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경쟁하면서 항상 쫓기듯이 사는 그런 일상. 근데 그렇게 쫓기면서 뭔가를 향해 달리는데 항상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항상 주류가 아니었던 악기들인데 이 악기들로도 어떤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1: 어디로? 딴, 딴, 딴, 딴.
2: 그 학위에 나온 대로?
3: 아, 중간에 다닥을 먼저 미리 넣어야겠다.
2: 아, 이게 추리니까 좀 헷갈려. 어려워.
3: 원래.
2: 아.
3: 네. 어.
2: 아, 아. 아, 오케이.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네 개 세면 되는 거야.
3: 여덟 개. 여덟 개.
4: 그럼 타악기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뭘까 했을 때 그루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흥을 타고 리듬을 타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룹으로 지었고요. 엔드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음악들을 통해서 들으시는 관객분들이 많은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엔드로 남겨놨습니다.
5: 먼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청춘을 표현한 음악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번 그룹앤의 무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팀이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실험적이고 보통 타악팀 하면 연이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타악이라는 편견 자체가 좀 남성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직도 그 타악기는 남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전통음악에서 여자 진짜 없거든요.

0: 치잖아.
1: 대신 치려고 했어.
0: 그러니까
1: 대신 치려고 했잖아.
0: 맞아.
1: 그러면 맞아. 어디야?
2: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1: 그 앞에?
0: 둘, 둘. 그거 어딜 줄여야 돼?
2: 뒤에는 딱 못
3: 줄여. 징이 항상 반주 음악으로 갔다가 저희가 이제 징을 딱 메인 악기로 쓰자 해서 다섯 개의 징으로 이제 엎어서 막 두들기고 아니면은 징 안에 저희가 쇠 같은 거를 넣어서 아쟁 할 때로 이렇게 겉에 테두리를 이렇게 확 밀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효과음이 나거든요. 그 곡이 저희 그루밴드의 색깔을 제일 잘 표현한 음악인 것 같아요. 제각각 다 다른 걸 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다 같은 걸 치고 있는 합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부의 역할이 따로 없고 각자 막 놀다가 만나는 그런 게 많죠.

어느 나라든 이렇게 타악기가 다 있잖아요. 타악기는 그냥 말 안 해도 이렇게 그 흥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 흥이 딱 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타악기의 그런 매력 알아주시지 않을까 해서.

0: 밥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실검 실검 실이렁.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2: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3: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5: 몸에 좋아 죽겠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2026년 5월 16일부터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는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0: 한양의 두산이 높이 솟아 장공의 깎은 듯큰 무궁화가 또다. 큰 절벽이 우뚝 솟아 북쪽으로는 삼각산이오. 기묘한 바위가 일어서 있는 남산은 누에머리가 또다.
1: 왼쪽의 낙산은 청룡이오. 오른쪽의 인왕산은 흰 호랑이로다. 서강의 어린 궁궐의 대문은 하늘과 땅의 중간에 떠 있듯하고,
0: 연기가 뭉친 이 고장에 뛰어난 인재가 나오니, 오 아름다운 우리의 산과 강이 나라를 지키리로다.

조상님도 몰랐다. 국가 유산이 이렇게 즐거워질 줄. 전통을 눈에 담고 새롭게 맛보고 내 손안에 누리고 풍요롭게 즐기는 세상. 국가유산 즐거움이 되다. 국가유산진흥원.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훌쩍 떠나온 여행. 그 설레임.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풍광은 눈에 담고 느낌은 가슴에 담는 여행. 오늘은 우리나라의 큰 물줄기 한강으로 나왔습니다.
1: 일상을 살면서 딱딱한 도시에 갇힌 현대인들에게 한강은 언제나 낭만적인 여유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그 물줄기 따라 왔는데요. 이곳 남양주에서 꽃과 물이 만나는 이곳에서 봄나들이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경기도 남양주의 북한강변 물의공원인데요. 그 규모가 무려 축구장 70개에 이르는 큰 생태공원입니다. 봄꽃과 봄기운 가득한 물가공원, 사람들도 풍경의 일부가 됩니다.

0: 어떤가요?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물론 혼자라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요.
1: 오랜만에 철길을 걸어봤습니다. 가능했던 건 여기가 폐선로이기 때문이지요. 평행선, 무한의 평행선. 이 안에서 무한의 과거와 미래를 느낄 수 있습니다.
0: 네, 이곳은 능내역이라는 곳인데요. 중앙선의 간이역이었답니다. 청량리에서 제천, 안동을 거쳐 경주로 이어지던 중앙선. 2008년 철길이 옮겨가면서 폐역이 되었죠.
1: 능내역에서 먼저 나와 기다리던 엄마, 오래 남아 지켜보던 아버지, 높이 손 흔들며 보내던 친구, 깍지 낀 손 풀지 못하던 연인, 그리움이 눈처럼 다정한 안부가 낙엽처럼 쌓이던 곳.
0: 식구가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문을 닫은 작은 기차역. 대합실 안에는 시간이 고요히 갇혀 있습니다. 오래된 열차 시간표. 낡은 흑백 사진 추억으로 이끕니다.
1: 제가 고향이 목포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차역에 머무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 안에 크고 작은 만남과 이별이 있어서 그런지 누구나 이 기차역이라는 곳은 포근함을 가는 것 같습니다.
0: 이 작은 대합실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스쳐갔을까요? 작은 폐역에서의 한때 쓸쓸함보다는 차라리 편안함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저절로 발길이 닿은 곳 오일장인데요.
2: 안녕하세요.
0: 마석 민속 오일장. 여느 장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마석 오일장, 조선 후기에 문을 연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의 시장입니다. 지금도 3일과 8일에 장이 서는데요. 온갖 먹거리와 물산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3: 대쪽 사러 왔습니다.
4: 예, 맛있어요. 일부러. 아, 짱나.
5: 예전 같진 않은데 이제 봄이니까 나들이 더 됐으니까 괜찮죠. 겨울보다는.
1: 어머나. 아저씨에게.
0: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1: 뭔가? 야, 진짜
0: 남양주에도 나전칠기 공방이 있더라고요.
1: 오.
0: 그런데 어머.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야말로 형형색색 오묘하게 빛나는 나전칠기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1: 여기는 우리 어머니 때부터 봤던 그 친숙함이라고 한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건 완전히 신세계예요. 세상에. 아니, 나전칠기가 이런 빛깔로 만나는 거는 저는 금시초문이거든요. 근데 너무 아름답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6: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1: 혹시 이 작품들의 직접 만드신 장인,
6: 네,
1: 명인 맞으시죠?
6: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지금 이걸 올해 딱 5월 달이면 50년 됐습니다.
1: 이걸 하신 지가?
6: 네.
1: 이게 보통 하면 나전칠기에 고향하면 보통 통영?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6: 네.
1: 근데 어떻게 남양주에서 이렇게 터를 잡으셨을까요?
6: 네, 통영이 이제 원래 지금 옛날에 이제 이순신 장군 있을 때 그 12공방이라고 해서
1: 네.
6: 거북선에다 오치를 하고 뭐 그쪽에 저 전복 그런 게 나와가지고 좀
1: 그쵸?
6: 그때 시작을 했는데
1: 주재료가 거기 많으니까 네.
6: 남양주는 사실 제가 서울에서 하다가 우연찮게 흘러서 이게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우연찮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협회를 창립을 했어요. 99년대.
0: 네네.
6: 그래서 이제 한 60개 업체에서 왔는데 따지고 보면 남측에 남은 게 80%가 있어요. 전국에.
0: 그렇게 많아요.
6: 네, 오다 보니까.
0: 저희가 잘 몰랐네요.
6: 네.
0: 맞닿는 그 재료에 따라서 사실
6: 네.
0: 기술이 필요하실 것 같다, 그죠?
6: 네, 맞습니다.
0: 특히 요거, 요런 거, 네, 저희 흥보가 중에 네. 화초장이라고 있거든요. 네. 화초장.
6: 네, 드디어 나오시네.
0: 화초장 하나를 네. 얻었다 하고 놀부가 네, 좋아서 네. 동생한테 얻었던 네. 이 붉은색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7: 네, 화초장은 꽃과 풀, 그리고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한 고급 가구인데요. 붉은색은 옷과 알료를 섞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0: 이게 너무 이뻐요, 이거.
6: 네.
0: 1년 내내 꽃밭에서 차를 한잔 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6: 네, 그렇습니다.
0: 이 전통 우리 소반 모양에다가.
6: 네, 이건 이제 호적반이라고 그래요. 호랑이 발톱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호적반이라고
0: 그러고.
6: 네.
0: 아, 그렇구나.
7: 낮은 칠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전복 껍질의 안쪽 반짝이는 부분을 자개라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먼저 다양한 문양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옷을 접착제 삼아 나무판에 붙여나가는데요. 그야말로 정교함의 극치입니다. 시간을 머금은 옷과 빛을 품은 자개의 조화로 탄생하는 낮은 칠기. 김길수 명인은

0: 이 나전칠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찰스 3세, 지금의 영국 국왕도 매료시켰습니다.
1: 귀는 저는 귀는 비슷하다고 봐요. 올해 50년 하나, 10년 하나 비슷해요. 근데 여전히 디자인이요. 디자인 싸움인데, 디자인이 좋아야 사람들이 가져갈 수. 활용도도 중요하지만은, 기능도 중요하지만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야 사람들이, 손님들이 사간다는 거죠.
0: 전통 가구에만 머물러 있던 나전칠기. 김길수 명의는 이를 다양한 디자인의 현대적인 작품으로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 빛을 마주하니 하나쯤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2: 요새 반려동물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 고양이도 너무 귀엽네요.
1: 네, 제가 그죠? 봐도 참 귀엽고 이쁘고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2: 네, 같은 고양이 모습도 너무 예쁜데, 이건 뭐예요?
1: 아, 이건 이제 손톱깎이입니다.
2: 이게요?
1: 네. 한번 열어보시죠. 이렇게.
2: 네. 우와, 우와, 야, 이거는 특히 외국분들이 선물로 쓰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딱 선물해보시면 한국 안 잊을 수가 없겠네요. 이야, 우리 전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너무 좋은 생각이신데요.
1: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전통 저희 50년 이상 된 장인과 젊은 사람과 콜라보를 해서 맞아요. 새롭게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해서 만들어야지 전통만 고집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0: 맞습니다. 네, 바로 이분입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나전칠기의 미래를 열어갈 주인공. 바로 김길수 명인의 아들 김상철인데요. 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3: 그냥 하나 만들어도 조금
2: 가치가
3: 가치가 높은 거 좀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싶었죠. 나중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0: 이 열정이라면 아버지를 능가하는 명인이 되겠지요.
2: 이제 손 한 번만 화면을 이렇게 좀 보여주실래요? 평생 선생님 손은 이렇게 이 색깔일 것 같아요. 그죠?
4: 네.
2: 이게 나전칠기 그 몰감 때문에 그렇죠?
4: 네. 와. 각자 직업에 따라서 손이 누구 보면 맨날 안 닦고 하는 것처럼 아니죠. 이건 제가 칠도 많이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막 할 시간도 없고.
2: 제가 이제 정말 뭘 해도 손이 꽝이거든요. 그래서 할지 못는 저 같은 문외한도 할 수 있을까요?
4: 네, 할 수 있습니다.
0: 저도 도전해봤는데요. 문양을 붙이는 간단한 작업.
2: 얇아서
0: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4: 색상이 뒤에 잘 안 돼요. 이게 보기 하나 틀리거든요.
2: 막 찢어질 것 같고 잘못했다가.
0: 문양을 붙이고 옷칠까지 해보는데요. 제대로 된 걸까요?
4: 손에 이만큼 하다가 약간 이게 좀 마르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금방 하게 돼요.
2: 한번 이렇게 칠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있으면 마를까요?
4: 하루 정도는 가야 됩니다.
2: 하루요? 아, 그렇구나. 역시 느림의 미학이에요. 우리의 전통의 아름다움은. 현대인한테 하루는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으나 편안하게 우리 남양주에서 나전칠기를 경험하시면서 보내는 하루는 꿀같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넉넉한 우리의 전통의 아름다움에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0: 남양주의 숨은 보물 나전칠기. 그 매력에 흠뻑 빠졌던 시간이었습니다.

0: 와, 이 강물 따라 오다 보니까요, 달콤한 향기가 제 코끝을 이렇게 자극하는데 와보니까 딸기 농장이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네. 여기서부터 저희까지가 다 딸기예요?
2: 네.
3: 네, 딸기예요.

0: 집에서 이렇게 큰 딸기 농장을 하신다고요?
1: 큰 거 아니에요.
0: 큰 거 아니에요.
1: 아무것도 적당한 거예요. 야.
2: 물 좋으면 땅이 깊고 땅 깊으면 농사 또한 잘 되는 법.

0: 꿀이네요, 꿀. 진짜 맛있는 꿀. 근데 왜 남양주의 딸기가 맛있을까요? 특히.
1: 남양주의 맛있는 이유는 네. 이 딸기 허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전라도라든가 충청도 논산 네. 이쪽을 얘기했는데 네. 이 딸기가 맛있으려면은 익는 기간이 길어야 돼요.
0: 익는 기간이.
1: 네. 그러려면은 지금 날씨 온도가 낮아야죠.
0: 아.
1: 그래서 당이 하루하루 축적되는 기간이 길수록 맛있는 거죠.
0: 서서히 네. 익혀가는 그게.
1: 그래서 이제 수확량은 아랫지방이 많지만 네. 맛은 이 중부지방이 더 좋다는 거죠.
0: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1: 네. 딸기가 어려워요.
0: 까다로워요?
1: 네.
0: 어떤 면이요?
1: 어떤 면이요? 이게 이제 병충해에 가장 예민한데
0: 수확하구나.
1: 네. 이쪽 지역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네. 농약을 못 써요.
0: 아.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고
0: 아.
1: 특히나 이제 애기들이 뭐 그냥 여기서 따서 먹기 때문에
0: 네네.
1: 약을 치면 안 되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병충해.
0: 아 그렇구나. 네.
2: 딸기 좋아하죠? 그러니 딸기가 어떻게 열리는지
3: 초롱초롱한 눈방울들 오늘의 체험객들인데요.
2: 맛있는 딸기를 먹으려면
3: 그야말로 귀여운 뿜뿜
2: 농사 준비를 해야
3: 표정들이 더할 수 없이 진지하죠. 드디어 행동 개시하는 어린 체험객들.
4: 차례 도와줄지.
3: 일단 만져보는데요.
4: 가세요.
3: 그야말로 고사리 손의 수확. 냉큼 입에 넣어봅니다.
4: 담아주세요.
3: 한 입 베어 물고 자랑도 해보고.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순간이 되겠지요.
5: 우와, 엄청 큰 것 같다.
3: 부모님의 농사를 이어받아 30대부터 체험 농장을 운영해온 주재동 유인숙 부부. 여느 농사와 마찬가지로 남모를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6: 어려운 점은요, 이제 이게 딸기는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 상대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리 예약제를 해요. 그래서 한 1월 이면은 거의 4월 달까지 예약이 꽉 차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뭐 그늘이 지거나 이러면은 이제 딸기가 아닐 거면 예약은 돼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죠. 이제.
1: 이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맛있는 거를 고르는 뭐 그 우리가 손가락이 다 틀리듯이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윤기가 탁 나는, 바짝바짝 빛나는, 이런 것들하고, 꼭지가 꽃잎이 이제 그 꽃받침 뒤로 확 자빠진, 요런 놈들이 가장 맛있으니까, 따먹는다 그러면은 그 돈 쪽으로다가, 그러면서 이 작은 거보다는 큰 놈, 요게 맛있어요.
0: 네, 딸기를 있는 그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또 우리 남녀노소죠, 사실은. 누구나 또 딸기가 이렇게 얹어있는 케이크 보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3: 이게 어설픈 제 칼질 솜씨입니다. 그런데 제 옆에 서 있는 젊은 분, 이 농장의 미래주인 아들 주형돈 씨입니다. 드디어 딸기 케이크의 마지막 순서, 크림을 듬뿍 넣고 골고루
7: 내가 만든
3: 나름 이쁘게 한다고 해봅니다.
7: 케이크 완성됐습니다.
0: 엄마 아빠가 정성스럽게 키운 딸기가 네. 또 이렇게 아드님 손에서 딸기 케이크로 완성되는 거 보니까 대를 이어서 이 남양주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딸기의 고장에 온 게 그냥 너무 기분이 좋으네요.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8: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젊은 농부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가족들 오셔서 이렇게 직접 케이크 만들면서 행복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행복 느끼려고. 예. 이 아름답고 맛있는 딸기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남양주에 오셔서 멋진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드세요. 아.

건일며 팔도강 산부대 경계 손꼽아 헤아린다. 장성일면 용용수대 하동두 점점산

0: 봄기운 가득한 한강변. 특별한 존재를 만나는데요. 하염없이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거북이. 그런데 소원을 아주 잘 들어준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진난만, 동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조각상들도 만났습니다.
1: 올라와. 어여, 어여 올라와.
0: 참 정겨웠습니다.
1: 이제 올라오고 있어. 진짜 동심은 너무 잘 표현했다.
0: 그리고 이곳. 깜짝 놀랄만한 곳이었는데요. 세상의 모든 악기를 다 모아놓은 듯한 곳. 국내 최초의 서양악기 박물관입니다. 정말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1: 귀한 피아노가 엄청 많네요.
2: 네, 그렇죠. 여기는 네.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선 서양악기 박물관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 코너는 네. 건반악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코너입니다. 건반악기가 태어나는 연도, 그러니까 1450년경이니까 르네상스 시대 네. 이 악기가 네. 이 건반만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연주됐던 아. 그런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이거는 네. 피아노일까요? 기타일까요?
1: 피아노 아닌가요?
2: 예, 이거는 네. 잘 보세요.
1: 오! 기타 소리가 나네요.
2: 네.
1: 우와.
2: 네. 건반이 있는 기타로 보시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이 세상에 피아노라는 악기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을 때,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이 악기가 태어나서 연주됐던 그런 악기입니다.
1: 우리가 이야기만 들어서는 이해가 불가할 텐데, 이렇게 네. 소리를 직접 보고 들으니까, 네. 이게 너무 신기하네요.
2: 네, 그렇죠.
1: 네. 네.
2: 근데 이것도 너무 재미없어요.
1: 재미없어요?
2: 이걸 개량해서 만든 네. 악기가 하프시코드인데, 네. 이 악기도 어떻게 이 악기도 이렇게 좀 음을 네.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1: 네.
2: 개량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1: 네.
2: 이것도 역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던 크리스토퍼리라는 사람이
1: 네.
2: 그 이게 재미없어서 만든 악기가 바로 피아노인 거죠.
1: 아 피아노가 처음부터 피아노가 아니었네요.
2: 그렇죠. 이게 이제 진짜 피아노.
1: 피아노 소리 나는 거예요?
2: 그래요. 이게 원전 악기입니다. 이건 언제 만들어졌어요?
1: 네.
2: 브루드사의 1888년. 그러니까 베토벤도 초기에는 전반부에는 이 피아노를 쳤던 거죠. 그러니까 베토벤이 만들어냈던 예를 들면은 월광 소나타라든가 네. 이런 음악을 현대 개량된 피아노로 치면은 다른 음악이 되는 거죠. 이 피아노를 연주해야만이
1: 아...
2: 그 작곡가가 나타내고 싶은 음색, 느낌을 알 수 있는
1: 그대로 표현하겠죠.
2: 그렇죠. 오... 그 피아노가 이 피아노입니다. 이런 음색을 지녔습니다.
0: 악기만 전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연주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음악으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감동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0: 아름다운 선율과 요요히 흐르는 강물. 그 조화가 정말로 절묘했습니다.
1: 야, 이 강물이 흐르듯 음악 소리가 흐르고 있는 이 공간이 정말 환상의 궁합입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봄에 어디 숨어있나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바로 직면하게 되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0: 남양주 여행에서 꼭 만나봐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단아한 옛집 한 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입니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그가 태어난 곳이 이곳 남양주입니다. 다산 생가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후 홍수로 유실됐는데요. 이 생가는 1986년 복원한 것입니다.
1: 자, 이곳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입니다. 그런데 보통 생가라고 하면 잠깐 살았다든지 이런 곳만을 생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정약용 선생님 유적지의 생가는 날생과 살생을 같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그런 생가입니다.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 여기서 보내셨고, 그 다음에 15세 때는 이 장소에서 부인인 풍산 홍 씨하고 결혼하신 그런 곳입니다.
0: 1783년 21살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 벼슬길에 나선 다산 정약용. 정조 임금은 다산을 개혁정치의 핵심 인물로 발탁했는데요. 젊은 관료와 개혁군주의 만남이었습니다.
1: 신중하고 조심하게 생각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여유당이라고 당호를 붙이셨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정조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완결하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해내니까 정조의 힘이 두터워졌어요.
0: 정약용 선생은 정조의 화성축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가 고안한 거중기는 도르래의 원리를 활용해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획기적인 기계였습니다. 이 장치 덕분에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다산은 500여 건의 저수를 남겼는데요. 수령이 지켜야 할 바를 제시한 목민심서, 수사와 형사재판에 대한 저술인 흠흠신서, 제도 개선에 대한 경세유표 등 그의 저술은 방대했습니다.
1: 정약용 선생님이 오늘날 뭐 25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평가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애민사상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기득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거든요.
0: 정조 사후 정약용 선생은 천주교 박해 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유배를 갔는데요. 18년의 유배 생활에서 자신의 학문을 집대성했습니다. 유배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와 저술과 후학 양성에 힘쓴 다산 정약용. 1836년 74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산 생가에서 멀지 않은 곳, 역시 그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유적지가 있는데요. 한옥으로 지은 성당이 있는 곳

마제 성지입니다. 이곳은 정약용의 셋째 형인 정약종의 생가인데요. 네 명의 정약용 형제들. 모두 학문과 사상으로 한 시대를 빛낸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정약종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1801년 천주교인들을 탄압한 신유박해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킨 정약종. 그는 순교했고 정약용과 둘째 형 정약전은 강진과 흑산도로 귀향을 가야 했습니다. 조선 후기 지식인 가문의 흔적과 이름 없는 수많은 천주교인들의 신앙의 역사가 함께 남아있는 곳 마제 성지입니다. 가혹했던 역사. 그에 맞섰던 이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0: 잠시 무거워졌던 발걸음을 추슬러 어느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1: 세상에. 안녕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1: 여기가 그 유명한 그 집이죠.
2: 어떻게 아셨어요?
1: 아니, 남양주에 오면은 네. 이 맛집을 가라고 하도 주변에서 추천을 아, 많이 해주셔서. 어,
2: 아유, 감사합니다.
1: 아니, 이 손으로 그렇게 만난 걸 많이 하시는 거예요?
2: 네.
1: 아, 뭐 이 손. 밤새 잡아도 시원찮은데 빨리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손님이 하도 많으셔서. 아니, 얼마나 되신 거예요?
2: 저희 한 3년 됐어요.
1: 33년이요?
2: 네네네.
3: 맛있게 드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우와, 이게 이북식. 개성 만두.
3: 이게 고기 만두?
0: 인사도 나누는 둥 마는 둥 이 집의 대표 음식 만두부터 하나 집었습니다.
2: 담백하지 않아요?
1: 우와. 배추가 아주 꽉 차서 시원하게 네. 이렇게 하나 느끼함이 없네요.
0: 네. 이것이 이북식 만두입니다. 와. 확실히 달랐습니다.
2: 만두를 했는데 서울에서는 이렇게 만두하면 그 속에 잡채 당면을 넣잖아요.
1: 주로, 네.
2: 근데 여기는 배추를 절여서 하더라고요. 배추. 오. 그래서 이걸 먹어보고 정말 맛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1: 가게 이름하고 그러니까, 어머님 고향하고 무슨 네, 연관이 있을까요?
2: 어머니가 개성분이에요. 그래서 개성 쪽으로.
1: 아, 그래서 만두를.
2: 네네네.
1: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좋아하셔서 찾아오시네요.
2: 네네.
0: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김정림 사장님의 시어머님이신데요. 6.25 전쟁 때 내려오셔서 고향 음식으로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2: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더라도 너는 이 개성 음식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라. 정말 개성 음식은 정말 깔끔하고 맛있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알려주지 못하면은 여기서 끝난다.
0: 만두와 함께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또 다른 음식 국수인데요. 오이 소박이로 맛을 더한 국수입니다. 그런데 이 오이소박이는 그냥 집에서 먹던 반찬이었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손님상에 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4: 아니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국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구나.
5: 아니요, 내비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4: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구나.
5: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4: 야, 이놈아, 답답하니.

0: 오리다 말을 오라니 오리다 대산이 봉태하고 성이 음음하여 실갈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탐막은 성주인군 성현우 나이로 비가 는 배를 발라 무보이 저게 안쓴들 일고 공기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여련이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달라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넘어서서
1: 치한 마리로구나 의사의 이르기를 피수병죽 꿈을 응시거고 탕수병죽 설응어노 신수병죽 기불능 정어고 간수병죽 꿈을 응시로 아니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부느냐
0: 예! 소태가 어르리라 소태 원련정기로 삼겹쌌더니 호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그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덜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반춘잎에다 꼭꼭 싸서 진노로 쟁쟁동여 의조석상 계수나무늘 매고 봉하유수복에 변해 탁주가로 내려왔.

한단 말이냐. 대왕

0: 예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0: 어디 보자.

0: 연고 꼴땅궁에로는 간대 드리거니 뭐로 차례가라 나야다.
1: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입으로 넣고 미궁계로 내고 내 반문 시설 구동공동 떨리 난방이 지나서 막 나고 급방 일육수 주방.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무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2: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3: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5: 몸에 좋아 죽겠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그거 할래. 나도 밥 한 그릇. 근데 밥이 뭐지?
1: 뭐야? 출근 청주시 흥덕구 옥삼면 서로리에서 넌 15,000년이나 잤다고. 그리고 이젠 깨어날 시간이 되었다는 말이야.
0: 2026년? 어? 내가 만 년이나 잤다고? 나 아직 이렇게 작고 귀여워.

0: 여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여기요, 여기! 저 안 보이세요? 여기가 대체 어디지?
1: 아무도 안 보이네.
0: 아, 심심해. 그냥 잠이나 다시 자야겠다.

방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분명 여기가 어디냐고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았는데. 그치? 너희들 또 들었지? 지금은 밤이야. 하늘과 땅, 바람까지 모두 잠든 새벽이라고. 밤에 떠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두 아침이 올 때까지 아차차차차 내 소개를 깜빡했군. 난 미호광 무심천 불의 정령, 그러니까 이호우정. 얘들아, 사실 지금 내가 누굴 좀 찾고 있는데 말이야. 혹시 같이 갈래? 같이 갈래? 그래, 좋아. 지금부터 우리가 찾을 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속에 잠들어 있는 벽시야. 벽시가 뭐냐고? 그건 들어보면 알게 돼. 마침 무슨 소리가 들린다. 잘 들어봐. 이건 바로 그 벽시의 숨소리야.

신기하지? 이게 바로 벽시란다. 그러니까 쌀이 되기 전의 모습이지. 과연 이 벽시 커서 뭐가 될지 궁금하군. 자 그럼 다 같이 지켜봅시다.

네, 맞아. 어쨌거나 이 벽시가 우리 모두를 건강히 키워냈지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인정! 인정하세요!

0: 방구벌.
1: 자,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지금부터 아침
2: 팝.
1: 엥? 뭐라고?
2: 밥. 그거 할래. 나도 밥 한 그릇. 근데 밥이 뭐지?
1: 뭐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여기! 여기!
1: 어디?
2: 아, 여기!
1: 어디?
2: 여기! 여기! 여기!
1: 옳거니! 찾았다! 이렇게 작으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으니 내가 도와주마. 자, 열어라!
2: 내가 엄청 커졌어. 고마워.
1: 잘 잤니?
2: 어. 근데 넌 누구야? 여긴 대체 어디고?
1: 난 미호강. 무심천물의 정령. 그러니까 요정이지. 만년 넘게 널 먹이고 재우고 지켜줬지. 그리고 여긴 2026년 청주.
2: 2026년?
1: 어?
2: 내가 만년이나 잤다고? 나 아직 이렇게 작고 귀여운 볕인데.
1: 속닥 속닥 속닥 속닥 속닥.
2: 뭐? 내가 만 오천 살이라고? 아, 그러니까 내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에서 그렇게 오래 잤단 말이야?
1: 그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에서 넌 만 오천 년이나 잤다고. 그리고 이젠 깨어날 시간이 되었다는 말씀. 그나저나 밥이 되고 싶다고? 너도 쌀이 맞긴 맞는가 보구나.
2: 어, 밥. 뭔가 팝 하고 눈이 탁 떠졌어. 근데 밥이 대체 뭐야? 멋지고 대단한 거겠지?
1: 그럼! 밥은 엄청나게 멋지고 대단하지! 음악! 고! 밥식원! 생명이자! 뜨끈뜨끈 정성이지! 사람들은 서로 서로 밥 먹었냐 물어보면 꼭 씹어 밥 먹어라.
3: 한국인은 밥집이지.
1: 언제 한번 밥 좀 먹자.
3: 힘내라고 인사.
1: 밥이 바로 근원이고 안아주는 마음이고 몸도 튼튼 맘도 튼튼
3: 키워주는 정성.
1: 밥 없으면 배고프고 희망나고 기운 없고

0: 그런 게 될 수 있다니. 나 엄청 멋있는 애였잖아.
1: 그럼 50원짜리 동전비에도 네가 그려져 있는걸.
0: 에게 겨우 50원.
1: 하하, 50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50원이 모이면 500원이 되고 5천원이 되고 5만원이 되는 거야.
0: 그런가? 좋았다.
1: 하지만 50원도 모여야 커지듯 쌀도 혼자 커질 수가 없어. 그러니 널 도와줄 친구들을 찾아보렴.
0: 친구?
1: 그래, 너처럼 큰 가능성을 가진 아직 벽시같이 작은 아이들이 있을 거야. 같이 클 친구를 찾아서 함께 떠나보렴으나.
0: 와, 이거 진도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아니, 나오자마자 떠나는 게 말이 돼?
1: 자, 일단 가자!

0: 마음이 엄청나게 멋있는 거라니까.
1: 아, 이거 갈 길이 멀겠는데. 뭐 걸어가면서 길을 찾는 것도 방법이지. 이봐, 어려울 땐 언제든 날 찾아 이 호강으로 오렴. 알겠지? 좋아, 그럼 다음번에 만날 땐 한 뼘 더 살아있길 바라며.
0: 난 꼭 밥이 될 거야.
1: 네, 언제나 응원하고 있으마. 아차차차차차, 잘 기억해. 결코 혼자서는 밥이 될 수 없다는 거.
0: 친구!

거기 친구 많네 뭐. 안녕. 안녕. 다들 너무 멋진 걸 나보다 멋진 것 같기도. 안 돼. 내가 제일 멋져. 난 멋진 밥이 될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볍씨라고. 어디 보자. 누구랑 가지? 나보다는 좀안 멋졌으면 좋겠는데. 쟤다. 나보다 좀안 멋진 것 같고 딱.

0: 섹시하게 생겼다니.
1: 멋지게 생겼다라고 해야지. 난 볍씨. 그러니까 쌀.
2: 오, 쌀. 난 보리야. 나도 쌀 알아. 밥 만드는 거잖아. 나도 비슷하거든.
1: 잘 안 해. 맞아. 난 밥이 될 거거든. 그래서 네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2: 나? 어. 난 그냥 어린 보리인데 내가 도움이 될까?
1: 어, 딱 좋아. 미호광이 말한 쌀알같이 작고 큰 가능성을 가진 뭐 나보다는 아니지만
2: 큰 가능성을 가진
1: 어, 앞으로 몸도 맘도 쑥쑥 커질 일만 남았다는 거지. 그런 친구를 찾으랬거든.
2: 어른.
1: 어? 어른? 그걸 어른이라고 그래?
2: 응. 사람들은 어린이가 커서 어른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1: 그래? 난 쌀인데 밥이 될 거니까 그럼 쌀이 어린이고 밥이 어른인가 보다.
2: 맞아.
1: 날 도와줄래? 난 빨리 밥이 되고 싶거든.
2: 좋아. 내가 멋진 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1: 그래. 그럼 너 같이 가는 거다. 근데 너...
2: 응.
1: 밥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알아?
2: 당연하지. 집에서 엄마가 하는 거 봤어. 잘 봐봐.

0: 먹으니까 밥 먹어.
1: 숟가락 젓가락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냠냠냠.
2: 이렇게 들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그냥 씻고 불 켜고 불 끄고 그냥 딱 기다리면 밥이 완성된다는 거잖아. 그치? 맞지?
3: 맞아.
2: 와 씨, 이거 별거 아니었네. 뭐 이거 그냥 쉬운 거였네.
3: 나도 사실 직접 해본 적은 없어서 쉬운지 어려운지는 모르겠어. 응? 일단 씻으러 가자.
2: 씻으러? 나 보기보다 깨끗한데? 안 씻어도 될 것 같아.
3: 아니야, 너 지금 엄청 더러워. 야, 어서
2: 보디 이러지 마.
3: 빨리 와.
4: 물의 문, 불의 문, 뜸의 문을 통과해야 진정한 밥이 되지. 물, 불, 뜸, 밥.
3: 불, 불, 뜸, 밥. 이거 좋은데? 근데 누구세요?
4: 난 미호강. 어? 무심천 불의 정령. 그러니까 여정이지.
3: 근데 전혀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2: 아이, 그래서 밥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 진짜 안 씻어도 될 것 같아.
4: 자자자자, 어리광은 이제 그만. 먼저 내가 길을 열어주마. 우선 네가 잠에서 깬 2026년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는 게 좋겠구나. 가보자, 무심천으로.
2: 뭐? 갑자기?
4: 그래, 갑자기. 가자, 청주 땅을 가로지르는 무심천으로. 물길아 열려라, 흘러라, 쉬지 말고.

0: 여기서부터 너희들끼리 가거라. 그럼 뾰로롱
1: 뾰로롱 뾰로롱 뾰로롱
2: 뾰로롱
1: 뾰로롱
2: 뾰로롱. 뭔가 너무 정신없는데. 어? 저 이상하게 생긴 건 뭐야? 저것도 뭐고? 어? 엄청 큰데.
3: 저거? 저건 아파트. 어, 그리고 저건 자동차. 너 자동차 처음 봐? 어, 그리고 어? 여기 무슨 쥐똥 같은 게 있는데? 어,
2: 내 눈에도 개똥이 보여.
3: 냄새도 이상한 것 같고.
2: 야! 그거 나잖아. 나 볍씨.
3: 어, 몰랐어. 진짜로.
2: 근데 여기 멋지고 잘생긴 친구들 짱 많이 왔다.
3: 그러게. 여기 사랑스럽고 이쁜 애들도 어? 진짜 많아.
2: 안녕.
3: 잘생기기까지 했네.
2: 안녕.
3: 안녕.
2: 안녕. 내가 뭐 같아, 친구들?
3: 어때? 나도 예뻐?
2: 겹씨?
3: 정말로?
2: 겹씨 정답이야.
3: 어때? 나도 사랑스러워.
2: 겹씨야, 나는 친구들!
3: 아니라고 해줘야지.
2: 저기 저 친구는
3: 아, 됐다, 안녕.
2: 개똥이야, 개똥!
3: 저 쥐똥 같은 게.
2: 네, 너 거기 안 서!
3: 야! 어.
2: 근데 보리야.
3: 어?
2: 저건 뭐야?
3: 저거? 어, 저건 킥보드?
4: 난 쌀쌀이. 난 무진장 바쁘다고. 너네랑 수다 떨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피카
2: 쌀. 너도 쌀이야? 나도 쌀인데.
4: 머리 껍데기도 안 가진 조그만한 게. 야, 넌 벽시지. 어? 내가 쌀이고.
2: 너도 만만치 않게 작은데.
4: 이게 진짜.
2: 덤벼. 나랑 덤벼.
3: 야, 너 처음 봤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2: 내가 뭐? 하지마. 그리고 나 안 어려.
3: 네? 어, 하지마.
2: 나 만 오천 살이라고?
4: 자, 내가 애기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냐. 응? 어른인 내가 참아야지.
2: 응? 어른? 그럼 너 밥이 된 거야?
4: 아니, 난 그냥 쌀인데. 어?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날 씻고 풀릴 정신이 없어.
2: 뭐가 그렇게 다들 바빠?
4: 아, 몰라. 원래 어른들의 삶은 다 바쁜 거야.
3: 어른의 삶?
4: 그리고 너희들 응? 거기 멍청하게 서 있으면 안 돼.
2: 왜?
4: 저기 비둘기 보이지? 이렇게 게으르게 여유 부리고 있다간 다 쪼아먹혀버린다고. 야, 됐겠다. 여기로 날아오는 것 같은데. 어떤 피해.
5: 어디서든 돌아보다. 맛있겠다 정신살. 어디서든 돌아보다.
3: 이러다가 비둘기 밥이 되겠는가.
5: 쌀알들이 맛있게도 생겼나. 호랑이가 먹이 찾듯 허시탐탐 노려본다. 허시탐탐 허시탐탐.
3: 여기로 내려온다.
4: 얘들아, 너희들 좀 가만히만 있지 말고 우리를 도와서 얘네들을 공격해줘.
3: 공격자세.
2: 자, 공격자세.
3: 쥐새끼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부는 거!
4: 자분을! 공격해시! 던져! 던져! 던져!
3: 우리야! 던져! 던져! 공격해시!
5: 아! 아이고 안 먹히네!
4: 던져! 던져! 던져!
5: 던져! 던져! 우리가 문제냐! 아이고! 야! 너희들 오늘 운 좋을 줄 알아!
3: 공격해시!
5: 맛있는 정글살!
3: 공격해시!

0: 너도 같이 가자. 우리랑 같이 바비대로 가는 거야.
1: 미안 미안. 그건 어렵겠어. 어? 난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새도 없이 일하거든. 아, 바쁘다 바빠. 그럼 간다. 안녕.
2: 오르르르.
3: 조용히
2: 해. 오르르.
0: 배고파?
1: 아니. 와. 우린 중요한 게 아주 많아서 그 배고픈지도 몰라.
0: 많이 먹게 생겼는데.
2: 야! 야! 밥보다 중요한 게 도대체 뭐야?
1: 이 일! 우린 할 일이 아주 많아. 어? 시간이 저 무심천처럼 계속 흐르고 있다고. 일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어야 먹고 살지.
0: 아니 잠깐!
2: 쌀쌀아,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밥도 안 먹고 일을 한다고?
1: 아, 그래!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쌀을 사서 온 가족이 먹지. 그게 바로 어른이야.
2: 이상하네. 쌀을 사서 밥을 해 먹으려고 밥을 안 먹고 돈을 번다니 이상하지 않아?
1: 그런가? 아 몰라. 나 정말 바쁘단 말이야. 나 집에 갈 거야.
0: 야 쌀쌀이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자. 나 진짜 엄청나게 멋있는 밥이 될 몸이거든. 밥 먼저 하고 그러고 일해.
4: 맞아. 얘 진짜 엄청나게 멋진 밥이 될 거거든. 내가 너도 도와줄게. 그러니까 같이 가자.
0: 아, 그래. 아, 같이 가자.
1: 알겠어. 알겠다고. 꼬르륵. 어? 조용히 하라고.
0: 거봐. 일단 밥부터 대보는 거야. 어서 출발.
4: 출발.
1: 출발.
4: 나부터 가.
0: 일따라 도망가지 말고.
4: 천천히 가.
1: 아, 그럼.
0: 천천히.
4: 천천히.
0: 천천히.
4: 가. 천천히 가라고. 어디 가. 같이 가.
5: 그래. 그래. 이렇게 다 같이 해보는 거야. 아주 잘하고 있구나. 아, 그나저나 이 아이들이 미호강에 도착하기 전에 물에 관문지기인 밥상지기를 불러야 하는데 큰일이네. 아, 이제 사실 이 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해요. 그중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물의 관문인데 그 관문을 엄청나게 큰 솥단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밥상 짓기가 지키고 있어요. 그 솥단지 안에 쌀을 넣어서 씻어서 불려서 밥을 해야 하거든. 하지만 밥상 짓기를 여기로 부르려면 그 솥단지를 아주 작게 작게 작게 만들어야 하는데 큰일이네. 옳거니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곧 마법이 일어날 거예요. 자, 솥단지, 솥단지, 솥단지, 솥! 밥상지기 등장!
6: 내 밥솥이 갔어! 내 밥솥 내놔! 밥솥이 없으면 밥을 할 수 없다고!
1: 옳다니 성공이야!
6: 미호강! 어? 혹시 내 밥솥 못 봤어?
1: 밥솥? 뾰로롱 여기 있지.
6: 에? 어디?
1: 여기 말이야. 야야야.
6: 어? 어? 내 밥솥. 아, 다행이다. 잃어버린 줄 알았잖아. 그렇게 커다란 게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이렇게 작아져서 없어진 줄 알았구나. 되게 귀엽다. 어때? 내 밥솥 되게 귀엽지? 만져볼래?
1: 내 거야.
6: 너무 좋다.
5: 이봐 이봐 이봐. 여기 말이야, 조금 있으면 누군가 자네를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다시 커지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줘. 알겠지?
6: 누구? 곧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 밥 해먹는 거 도와주러 가야 하는데.
5: 이제 밥이 되고 싶은 벽시 한 돌이가 친구들과 함께 올 거야. 내가 소로리 땅 깊은 곳에서 먹이고 채우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아이니까 잘 좀 부탁해.
6: 미호강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요, 어떤 친구들인지 되게 궁금한걸?
1: 아, 저기 온다! 아이, 나 밥 필요 없다니까!
4: 아, 필요하다며!
2: 우리 요정!
1: 그래, 어서 들어오라고!

0: 기분이 도대체 뭐야? 나 빨리 밥이 되고 싶어. 에? 그리고 얘 지금 밥이 급하단 말이야. 곧 집에 갈 것 같아.
1: 나 밥 필요 없다고.
0: 거짓말 치지 마.
2: 안녕. 한톨 볍씨. 너가 그 유명한 15,000살짜리 소로리 볍씨 맞지? 반가워. 내가 바로 물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밥상지기야. 밥을 하려면 물과 밥상지기인 내 손길이 둘 다 필요하거든. 이렇게 커다란 손으로 너희 같은 쌀알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지. 어때? 그럴싸하지?
0: 밥상지기 대단하다. 손이 완전 커.
2: 나중엔 너희가 나보다 훨씬 더 커질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너희 깨끗하게 손질하고 정성들여 보살펴줄게. 어, 그런데 너희는 왜 밥이 되고 싶은 거니?
3: 아, 쌀한테는 밥이 어른이 되는 거라고 해서요. 펍씨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대요.
1: 야, 나 밥 안 돼도 돼. 그리고 난 이미 어른이거든. 얘는 펍씨고, 어? 쌀은 나 같은 게 쌀이지. 이봐, 친구들, 내가 뭐 같아?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아무도 아는 거야? 쌀? 내가 정말 쌀 같아? 쌀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뭐 빨리 와봐. 이리 와봐. 아이, 그
4: 쌀이 무섭나 봐.
1: 가자.
3: 오!
4: 이상해.
1: 자, 쌀이 되기 위해선 날 따라야 돼. 날 잘 봐. 까르르 까르르. 자, 시작. 아니, 말도 해야지. 까르르 까르르. 해봐.
2: 까르르 까르르.
1: 좋았어. 너에게 상품으로 이 비둘기 기타를 줄게.
4: 와! 대단한 거 같구나. 어, 잘 가.
1: 야, 봐봐. 알겠냐? 알겠어?
2: 그래 맞아. 아직은 껍질을 벗지 않은 볍씨지. 이봐, 소로리의 작은 볍씨. 너는 왜 밥이 되고 싶은 거니?
0: 쌀쌀이 같이 바쁜 사람들한테 힘이 돼주고 싶어. 밥이 되면 누군가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미호강이 그랬거든. 그리고 밥 되게 멋있는 거잖아. 나 되게 멋있는 볍씨거든.
2: 맞아. 그래 맞아. 우선 밥을 하려면 껍질을 벗고 깨끗하게 씻어야 해.
0: 이제 진짜 나도 쌀이 되는 건가? 좋아.
2: 아, 그럼 본격적으로 밥 짓기를 시작해 볼까?
4: 그래, 시작해 보자고. 뾰로롱.

0: 친구들과 함께 가야 해.
1: 친구? 나 얘네 있는데.
0: 더 많은 친구와 어울려야 진짜 밥이 될 수 있거든. 한 톨로는 밥을 할 수 없어. 하나하나 보면 모두 작은 쌀한 톨이지만 모이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되지. 친구야, 여기에 손을 넣어볼래? 이만큼의 쌀이 있어야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어.

위에 물을 넣고 씻으면 쌀알들이 가라앉아. 이게 바로 쌀들이 밥이 될 준비를 하는 거란다.

0: 이야기가 끝이 난 것 같은데.
1: 이야, 너희들 몰아보게 깨끗해졌는데. 어때 밥상식이? 이만하면 첫 번째 관문인 물의 관문은 통과해도 될 것 같지 않나?
0: 그럼 물은 충분히 준비가 되었으니 다음 문으로 넘어가도 좋아. 그렇다면 늦기 전에 어서 다음 관문으로 출발하시게. 그럼 난 이만.
2: 안녕.
3: 야, 이거 쉬운 걸.
4: 다음은 혹시 불인가?
5: 어? 불은 뭔가 좀 무서운데.
3: 에이, 그래서 안 갈까?
4: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안 갈까?
6: 아니, 갈까?
3: 가자, 불의 문으로.
7: 가자.
1: 잘 될 거야. 너희들은 멋진 밥이 될 거라고. 이런, 왜 벌써 불의 관문인가? 뭔가 후끈후끈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걸 보니 밥사부가 벌써 눈치를 챈 것 같군. 아이고, 그럼 나도 이만 뾰로롱.
8: 덥다, 더워. 모닥불, 아궁이불, 가스불, 전기밥솥, 인덕션, 전자레인지까지. 밥이 되는 곳은 어디든 더워. 그래도 불을 끌 순 없지. 뜨겁게 팔팔 끓여야지. 다이아모가 뭐니? 얘들아, 내가 무엇인 것 같니? 불, 그렇지, 정답이야. 잘했어. 자, 이렇게 아저씨가, 자, 합주기가 됩시다. 합, 그렇지. 자, 아저씨가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 거야. 재밌는 퀴즈. 돼지가 방구를 끼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 나 그래, 잘했다.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자, 무심천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맞아, 정답이야. 자, 우리 어른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불이 뜨거워야 밥이 된단 말이지. 근데 어린 친구들이 불을 만지면 뜨거울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아, 뜨거. 그래, 웃어줘서 고맙다. 그래,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 말 잘 듣고 조심스럽게 다루면 괜찮아.
5: 안녕하세요.
1: 그래.
5: 혹시 여기가 불의 문인가? 생각보다 너무 더운데
3: 조금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5: 어?
3: 아니, 한기다 무서워. 결코 무섭지 않아.
1: 그래, 어서 오거라 어린 쌀알이야. 어? 넌 보리쌀? 그래, 여기다, 여기 제대로 찾아왔다.
5: 누구세요?
8: 나는 밥사부. 불의 문을 오랫동안 지켜온 문지기란다. 나 없인 밥을 지을 수도 없고 내 손길이 없다면 밥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
5: 밥 한번 되겠다는데 뭐 이렇게 필요한 게 많아.
1: 뭐야?
5: 생각해보니 밥 되는 거 되게 귀찮네.
1: 밥이 되고 싶단 마음은 어디에 버리고 온 것이냐?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5: 저 여기서는 뭘 하면 되죠?
1: 그래,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것은 바로 불 조절이지.
5: 불 조절?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8: 불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친절하게 정성을 들여 다뤄주면 그걸로 충분하지. 뭐 요즘엔 인덕션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뜨거운 열을 조절해야 한다는 사실.
3: 근데요, 실수로 태워버리면 망하는 거 아닌가?
8: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군.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언제나 이 마음이 중요한 법이지. 자, 지금부터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 잘 보라고. 불에

0: 하기도 한데.
1: 근데 우리 너무 좀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아?
2: 야! 와, 뭐야? 너네 언제 이렇게 가까이 왔어? 좀 떨어져.
3: 뭐야, 내가.
0: 근데 이상하게 좀 불편한데 편한 것 같기도 하고.
1: 그런가? 나도 좀 노곤노곤한 것 같기도 하고.
4: 그래. 그렇게 서로 끌어안아야 밥이 되는 거야. 밥은 혼자 될 수 없거든. 쌀알들이 엉켜 붙어야 한 숟갈이 되고 한 공기가 되는 거야.
1: 근데 냄새가 좀 탄 것 같은데요?
4: 옳거니! 그게 바로 누룽지라는 거지. 응?
1: 누룽지?
4: 그럼.
1: 아, 그럼 불을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끌 때 됐죠?
4: 그래, 그래. 그럼 이제 불조절도 잘 끝났구나. 그럼 불을 끄자. 그렇다면 이제 불의 문도 무사히 통과!
1: 우리 라인했어! 드디어 통과야!
3: 야! 나 다 된 거지? 나 이제 밥 다 된 거지? 나 뚜껑 연다! 나 나가자!
4: 잠깐!

0: 잘 생각해봐. 아직 끝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남았다고.
1: 아, 물도 다 넣었고 불도 천천히 줄여서 이제 껐단 말이야. 나 털은 못 기다려. 나 너무 더워.
2: 아, 맞다. 우리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았잖아.
1: 남았잖아. 야, 서둘러. 나 바쁘단 말이야.
2: 뜸의 문.
0: 그렇지. 뜸의 문.
3: 뜸의 문? 뜸이 뭐지?
4: 뜸들이기. 원래 모든 순간은 기다림이 필요한 법.
0: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가야 모두 흩어지지 않고 촉촉하게 고루 익은 맛있는 밥이 되는 거라고.
3: 그럼 우린 그동안 뭐해?
0: 숨 쉬는 거지, 숨.
1: 아,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운데.
4: 누구나 기다리는 건 어렵지.
3: 아버님도 그래요?
4: 그럼. 기다리는 건 어른도 아이도 모두 다 어려운 거야. 그래도 기다림은 필요해.
3: 그래도 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는데.
1: 나도.
3: 그러게. 나도 너무 궁금한데.
5: 그래도 우리 같이 기다려보자. 천천히 하나부터 열까지 세어보면서 같이 기다리는 거야. 어때?
3: 같이?
5: 응. 같이.
3: 그래.

0: 짜잔! 맛있는 소로리 쌀밥이 완성됐습니다!
1: 밥상식이!
0: 잘 쳐주세요! 밥상식이 진정! 맛있는 밥이 완성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지!
2: 완성됐다고? 진짜?
0: 그럼 아주 잘 된 것 같은데? 아, 갓 지은 밥 냄새 최고야!
2: 이제 진짜 진짜 열어도 돼?
0: 그럼!
3: 어서 열어봐! 어서!
1: 그래! 너 밥이 되고 싶어 했잖아!
4: 그래! 어서 열어봐!
2: 그럼 우리 다 같이 열어보자!

중화전은 1902년 건립된 덕수궁의 정전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2층 건물이었지만 1904년 화재로 소실되고 단층으로 다시 지었죠.

석조전은 1910년 대한제국이 궁궐로 지어진 르네상스식 석조 건물인데 광복 후 국립박물관 그리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 몸에 좋아 죽겠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그렇습니다.
1: 연극도 하고 여기도 공연도 하니까 나한테는 이제 추억이고. 소중히 간직한 추억
2: 불타는 정열 속에서 주목 한 마리 하면 더 있잖아.
3: 마로니에 공원은 뭔가 상징적인 공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딱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4: 청춘들이 도전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고 누구나 뭐 노래, 연극, 퍼포먼스를 도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베이스의 이시용. 아유, 예의도 발라요. 네. 태금의 최관용.

0: 좋은데요. 네, 다음은 건반의 김기상. 아, 네, 좋습니다. 저는 소리로 울리고 웃기는 보컬의 박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국악이 기본 DNA지만 레게, 라틴,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를 다 가져다 붙입니다. 약간의 퓨전 국밥,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소리는 한국적인데 어디서든 먹히는 그런 맛을 낸다고 할 수 있죠. 퓨전 국밥, 어떤 맛일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국악에다가 레게, 라틴, 힙합까지 오늘 맛있게 말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연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뱃노래인데요. 제가 어기여차 티여차 하면 여러분들이 어기여차 티여차 한번 해볼까요? 어기여차 티여차
1: 어기여차 티여차.
0: 여기는 선장님만 계시나봐요. 다들 너무 잘 지으신데요. 그러면 뱃노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기여차 티여차
1: 어기여차 티여차.

감사합니다. 저희 팀이 퓨전 국밥을 만드는 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통은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다시 불러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우리의 소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판소리도 새롭게 재창조를 해봤는데요. 힙합과 한번 콜라보를 해봤습니다.

0: 던져놓고 받아먹고
1: 요렇게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한번 판소리 랩을 나 한번 체험해보겠다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아까 목청이 좋으시더라고요.
2: 던져먹고 받아먹고 던져먹고 받아먹고
1: 비슷한데요? 네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2: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1: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좀 더 길게 해볼까요? 저랑 같이 시작!
2: 던져놓고 받아먹고
1: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잘하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타월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 가문의 영광입니다.
1: 예, 한번 찍을까요?
2: 일수 네가 찍어라 빨리.
1: 일수 씨 찍어주세요.

세상만사 허망허구나. 흐히 하하. 웃는다 해도 속마음은 시름이라. 이 몸은 광대라 세상 웃기려 장단 맞추건만 사람의 인생은 웃음 뒤 눈물이로다.

0: 감사합니다. 사연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곳곳에 QR코드가 있는 배너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남기셨을지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연을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 안전한 BGM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질문 받았는데요. 마로니의 공원에 대한 추억 혹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연히 병원 진료를 끝내고 터덜터덜 걷다가 국악 소리에 이끌려서 왔는데 퓨전 국악이 너무 좋다고.
0: 정말요?
1: 오늘 저희도 공연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기억과 추억 꼭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로니의 공원 아까 병원 진료 끝나고 오셨다고 했는데 자주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2: 1년에 한두 번 정도.
0: 1년에 한두 번 정도.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2: 네.
0: 네, 오늘 이렇게 병원 온 김에 이렇게 저희 공연으로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너무 좋아요.
0: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두 번째 질문, 판소리꾼에게 궁금한 점.
3: 생각나는 공연 일담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이라고 하는데 보컬의 박유민 씨가 훨씬 더 잘 알 것 같아가지고 박유민 씨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0: 공연 행사할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가끔 음향 사고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베이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베이스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이 베이스가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없이 그냥 손싱크만 했다는 그런 후문이.
3: 그걸 얘기한다고.
0: 기억에 남으시죠? 네. 닉네임 리듬 타는 제이지님. 헌소리꾼이 국악으로 편곡하면 좋을 노래 한 가지. 저는 조용필 선생님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아, 이 곡 너무 명곡이죠. 국악 특유의 한감 멋을 입히면 훨씬 더 깊고 울림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꼭 한번 커버를.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역시 딱 누르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해서 저희의 너튜브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의 오리지널 곡인 눈치코치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즐거우세요.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어느덧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죠? 마지막 곡 준비하기 전에 멤버들 소감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1: 딱 2년 전쯤에 이 자리에서 공연을 저희가 같은 자리에서 했었었는데요. 그때도 되게 따뜻한 호응으로 많이 맞아주셨어서 저희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오늘도 아주 호응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2: 핫하고 너무 젊고 너무 힘찬 응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공연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3: 앞으로도 마로니에 공원에서 또 공연할 일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전기 오늘 잘 들어와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전기.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기산 씨 한마디 해주시죠.
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요. 어? 이거 국악 맞아? 이런 놀라운 경험을 드렸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곡 안예은의 봄이 온다면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0: 현장 체험학습 왔는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공연 보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1: 그냥 간지러웠던 하루에서 왠지 선물 받은 느낌?
2: 여기서 생기 발랄함을 보고 정말 살아있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3: 우리나라에 이런 팀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고 세계적으로도 좀 유명해져서 우리나라의 이 좋은 음악을 널리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2: 조선 버스커스
3: 딴소리꾼
4: 파이팅!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좀 더 풍요롭게 좀 잘 도와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신들을 모신다고 그래서 별신굿이라고도 하고 이제 풍어를 이제 기원하는 의미에서 또 풍어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굿판에 오면 사실 굿만 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 중에 굿이 섞여 있고 그 삶에 의해서 굿이 발생된 거예요.

0: 어쩌다가 보니까
1: 바다에 고기도 많이 잡고 또 동맨들 편안하게도 지내고 또 그 다음에는 농사도 잘 되게 그래가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2: 네, 여기는 오시는 분들 누구나 대접하는 것도 저희가 대접하는 것도 그냥 누구나 오셔서 드실 수 있어요.

0: 옛날 어른들이 들어온 전설입니다. 전설. 우리 마을이 앞으로 행복과 모든 부의 가정을 택해주는 그 점에서 우리 마을이 안녕과 안전화가 되기를 위해서 축복을 빌는 겁니다.
1: 고기는 많이 잡혀주면 좋지. 그것이 뭐, 우리 마을 행복하고, 고기는 많이 잡혀주고.

동네 주민들이 막 이렇게 안 하는데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이 화합해가지고 하고 또 이렇게 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경북에서 경북은 되게 소박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북 말 중에서도 여기 되게 크게 하는 편이에요.

0: 새끼로 금추를 치거나 예. 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양쪽 풍물패가 반대쪽에서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싸우듯이 이제 풍물패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풍물패를 이기는 팀이 이제 그 금추를 끊고 이제 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죠. 얘가. 그때부터 이제 풍물 구슬 여기 구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몇몇 말들만 그렇게 합니다.
1: 결심 끝이 중요하죠. 이런 그걸 중요시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겠죠. 내 마음이 바다에 나가면 이래 안녕을 기원해주고 추원을 해주면 바다에 나가면 사고가 없을 것이다. 길을 꽂고 들어온다. 내가 뭘 해도 잘 된다. 이 마음의 극락이고 마음의 이제 정성이고.

마을의 수호신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예. 보통 할매당, 할배당 거기 제당에 가가지고 그 저 대나무 끝으로 이제 뭐야 그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을 그 뭐야 다 모시고 오는 이제 그런 국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사천사를 다 내려놓고 이 동네 배신 활동안까지 명사가 불타고 하는 데까지 합시대. 여러분들 박수.

저희가 이제 이 굿이라고 하는 거는 퍼포먼스도 있지만 무가가 또 중심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 노랫말들을 이제 저희가 저희 동행 별신꾼만이 갖고 있는 장단의 틀에 맞춰서 또 그 장구 장단으로 또 무녀와 함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굿판에서는

0: 동네끼네 와야 구경해.
1: 근데 옷도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셨어.
0: 얼마나 더 많어. 내 조갑 보면 다 다 잡고 자.
2: 옛날에는
0: 춤 출랐고.
2: 옛날에는 말 사람들.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 곳 자체가 일종의 문화잖아요. 음악만 있거나 뭔가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 음악, 노래, 춤, 구전문학, 그다음 인류학까지 아주 그 여러 인간 세상이 만물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어떤 그런 다원 예술이라는 느낌이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어떤 식으로 또 구슬 다르게 또 현대의 또 도심에 가져와서는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장 이제 답답한 것은 여기가 어쨌든 지역이 거리가 멀잖아요. 실제 저희 오리지널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유지를 시키되 제가 또 서울에 가져올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현대의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분들한테 또 리얼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좀 이렇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저는 좀 하고 싶고.

장 전통이라는 게 거리가 멀게 살아왔지만 이게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음악이 속해 있는 것들도 체험하니까 아 그냥 우리의 음악이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또 직접적으로 느꼈을 때 이 묘한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0: 있어요?
1: 그래, 이 풍습이 이제는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풍습이. 우리 고향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우리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이거 지금 하는 거고.
2: 이 지역민들의 삶과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울타리 안에서 그 굿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굿이 가지는 의미

가 되게 수용력이 강한 어떤 장르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굿을 해체시키고 다양한 형태로 관객들한테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춤을.
1: 음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자신만의 뚜렷한 길을 걷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만이 추구하는 저만의 길은 없어요. 매번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아요.
0: 장천에서 내기도 하라.

0: 대학에 와서부터 노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경기민요를. 그러니까 노래를 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내가 이 노래를 탁 잘해가지고 내가 그래야 되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그냥 노래보다 뭔가 이야기를 하는 소리꾼.
1: 장죽에 담배 한 대 피워 물고 서태를 한량으로 종로 한 마루로 오락가락 거니다가 아니가
0: 우리 이야기 우리를 달래주고 그냥 뭐 서민들을 달래주고 뭐 이렇게 재밌게 놀아보자 복을 주고 다 같이 힘을 내서 또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옛날 재담을 찾아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1: 대한민국 강원도라 속초시요 청호동이라 대동아래 아바이 마을 지점유 박수차

0: 가진 무기가 민요니까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민요 안에서 또 최대한 놀아보자 끝까지 한번 놀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시작해서
1: 어려서는 저를 몰라 부모 남기 꺾어지며 공든 탑이
2: 저는 말 주변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숫기도 없고 근데 그냥 무대에서는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거죠 탈을 쓰고 신승태가 약간 신승태 탈을 쓰고

0: 어느 나라나 이제 설화는 다 있잖아요. 근데 설화의 이야기 구조 자체가 굉장히 뭐 드라마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떤 핵심적인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딱 뽑아서 저희가 대본을 새로 만들었고요.
1: 자료 하나도 없어. 장구가 있어.
2: 저희가 만든 그 안데르센 동화에서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할 건데요. 저는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0: 봐서 좋았어요.
1: 화목을 주제로 한 소리 그리고 또 좀 친근하더라고요. 그게 느낌이.
2: 임청돌꽃.
3: 그냥 뭔가 무대에서 제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뭐 그렇게 최대한 그런 쪽으로 찾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제가.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나는 버틴다. 나를 지킨다. 유혹은 강하지만 나는 더 강하기에 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

0: 그때요 토끼란 놈 자라한테 돌려 수궁을 들어갔지.
1: 그렇지.
0: 수궁을 들어가서 토끼란 놈 용왕에게 배를 꼭 따이게 되었는디. 이놈이 어찌 꾀가 많던지 용왕을 딱 속이고 세상을 다시 살아나올 적어 자례 등에 엎혀서 나오겄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4개월 동안 월세를 최대 20만 원 덜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바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 더 자세한 지원 자격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우정박성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리 고고 참변 예윤홍 부상은 오피또 양고 그 잦은

색주파가 여기라.

동네.

뭐, 봉

합소 차 전방자 지방자 월특족 부족 어? 방울이 벗금자 건너 병풍 속에다 마주 꽝 꽝 마주 세려 대야 수중으로 내려가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아, 첫 무대는 이로하 친구의 판소리죠. 수군가 중에 고고천변 대목이었습니다. 8살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렇게 짱짱한 소리가 나오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국악을 이렇게 잘 해내고 있다는 게 참 기특하죠.
0: 그러네요. 자,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10살 이하의 어린 친구들이 준비한 특별한 무대로 꾸며지는데요. 이름하여 국악 새싹 무대를 피우답니다.
1: 네, 아우, 벌써부터 저의 이 주체할 수 없는 엄마 미소.
0: 네.
1: 보이시나요?
0: 아, 기대됩니다.
1: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잘해낼지. 정말 나이는 어리지만 소리를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더 큰 친구들이어서 기대가 되네요.
0: 그러네요. 자, 처음 국악을 만났을 때 그 설렘, 그리고 무대에서는 두근거림까지 오늘 무대에서 모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무대를 꾸며준 이로하 친구의 무대 한 곡 더 만나보겠습니다.
2: 저기!

하고 불러놓으니 첩첩 산중의 호랑이가 생운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0: 젊고 동이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낙 같은 발톱으로 엄동서란 맥설장으로 단디뿌리 왕모래 촤르르르르르 흩치며 주홍님 떡 벌리고 자나 앞에가 우뚝 서 홍행홍행 하는 소리 산천에 대답고 땅이 또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졌을지 호랑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 비틀어진 쇳똥 같은 것밖에 없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네. 옳지.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 똥인가 보다. 하나님 똥을 먹으면 만병 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판을 콱 집어먹을 작정을 허니 자라 겨우이 뿌리 맞네요.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호랭이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1: 그러지.
0: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호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 전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자라라고 그래요.
1: 그러시고.
0: 호랭이 자라란 말을 듣더니만은 한번 놀아보는디.
1: 헐.
0: 아!

비리비리

0: 와, 진짜
1: 네.
0: 얼마나 힘이 좋고 기세가 좋은지 호랑이
1: 네.
0: 한 마리가 성큼 무대 위로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1: 범이네, 범.
0: 우리 로아 친구가 근데 8살인데 글쎄요, 약간 연륜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판소리를 시작한 거예요?
2: 저는 5살 때 우연히 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장구를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가는데요.
1: 네.
2: 목소리에 맞춰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1: 누가 장구 치는 걸 봤어요, 거기서?
2: 학습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1: 학습지가.
2: 신영희 선생님이 뭐 장구 치는 모습을 보고.
0: 장구
1: 신영희
0: 치는
1: 선생님이?
0: 모습을 보고.
1: 아,
0: 그리고
1: 그래.
0: 그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2: 네.
1: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4년 차 판소리 실력자예요.
0: 4년. 네.
1: 그러니까 지금 8살인데 4년 차가 됐고, 특히 로아 친구가 판소리 하면서 특이한 별명이 생겼다면서요?
2: 네, 맞아요. 제 별명은 리틀 뺑덕이에요.
0: 뭐라고요?
1: 리틀 팬더?
2: 뺑덕이요.
1: 뺑덕?
2: 네.
1: 아, 뺑덕. 어머.
0: 뺑덕어멈의 그 뺑덕?
2: 네.
1: 심청전에 나오는.
0: 별로 안 좋은 별명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2: 국악 프로그램 오디션에서 뺑덕 분장으로 판소리를 했는데요.
1: 네.
2: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0: 네.
2: 그래서 리틀 뺑덕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0: 아, 사실 뺑덕어멈하면 약간 좀 심술이 있고,
1: 예.
0: 그런데 리틀이 앞에 붙으니까 좀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모습일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리틀 뺑덕, 저희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요?
2: 여보시오, 봉사님. 봉사님이야, 딸이 이렇지만 전국도 넉넉하니 이제 세장가들어 무년부부 치중 맺고 편안히 사셔야지용. 쌀 퍼주고 떡 싸먹고 펴주고 고기 사기 혼이 묵은젓 싸먹고 잡곡일랑 돈을 사 정주 탁주 모두 받아 저 혼자 실컷 먹고 쉬어 난 정자 밑에 웃통 먹고 낮잠 자기.
1: 뺑덕 어멈이네 그냥. 예? 똑같네.
0: 그러니까요.
1: 아우, 어쩜 그렇게 못되게 할 수가 있을까?
0: 근데 또
1: 잘하는 거야. 예.
0: 순간순간 너무
1: 그쵸?
0: 귀여워요.
1: 귀엽고. 사실 뺑덕이 제가 봤더니 심술 굳고 그리고 말 많고 못생긴 사람을 뜻하는 말이래요. 그 본인이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심술.
0: 왜 그러세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해당이 안 되는데 연기를 이렇게 잘하니까 어떻게 이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0: 혹시
1: 예.
0: 이렇게 리틀 뺑덕을 내가 잘하긴 하지만 이런 별명이 붙어서 좀 불만이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2: 네, 다들 예쁜 것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거든요. 뺑덕이도 제가 열심히 해서 붙여주신 거라 오히려 좋아요.
1: 아, 그래요.
0: 아,
1: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한다.
0: 정말 멋진 마인드네요.
1: 예.
0: 우리 로아 친구 말처럼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이게 소리로 감동을 주는 멋진 소리꾼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다음 무대도 너무나 귀엽고 당찬 국악 새싹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콩쿨에서 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홍콩무용이 얼마나 덩실덩실 신나는지 알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보여드린 무대는 경고무예요. 경고를 둥둥 치면서 힘차고 멋있게 춤추는 우리 전통춤이에요. 씩씩한 기운이 느껴지는 신나는 무대를 보여드릴게요. 저랑 함께 덩실덩실 춤 사이 보실까요? 응?

0: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싹 친구들을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1: 네, 유주 친구의 무용 무대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전통 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0: 네,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가 우리를 놀라게 할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너무나 예쁜 두 친구의 무대였습니다.
1: 네.
0: 채연 친구 그리고 라엘 친구인데 지금 몇 살을 된 거예요?
2: 9살이요.
0: 아,
1: 어,
0: 9살.
1: 대답도 똑같이 하고 옷도 똑같이 입고 뭐
0: 네.
1: 딱 봐도 단짝 친구 같은데 어떻게 둘이 친해지게 된 거예요?
2: 라일이가 2학년 때 같은 국악팀에 들어오면서 알게 됐어요.
1: 네.
2: 원래 언니들밖에 없었는데 친구가 들어오니까 통하는 게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0: 그래요. 그러면 뭐 아무리 친해도 친하긴 하지만 취향이나 의견이나 이런 거는 좀안 맞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3: 아, 저는 블링블링한 공주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채연이는 멋진 마법사 캐릭터를 좋아해서 캐릭터 이야기할 때는 가끔 안 맞을 때도
0: 아,
3: 있어요.
0: 캐릭터 충돌이.
3: 그런데 그럴 때는 편의점에 가서 말랑말랑 달콤한 젤리를 먹으면 금방 사이가 좋아져요.
1: 아, 젤리를 먹으면 젤리는 역시 모든 아이들을 하나로 이렇게
0: 그렇죠.
1: 묶어주는
0: 예.
1: 힘이 있나
0: 캐릭터는
1: 봅니다.
0: 협의는 안 되네요. 일단.
1: 일단은 뭐 캐릭터 취향은 다르지만 연주를 할 때만큼은 둘이가 하나가 됐어요. 정말 멋진 가야금 병창을 보여줬는데요. 가야금 연주 말고 이두 친구가 요즘에 관심 있는 건 뭔지 궁금해요.
2: 겨울방학 때 해리포터 영화를 봤는데요.
0: 예.
2: 너무 재밌어서 요즘에는 해리포터 책으로 읽고 있거든요. 영화랑 책이랑 다른 점을 찾는 게 너무 재밌어서 요즘엔 해리포터에 푹 빠져 있어요.
0: 야, 역시 그 호그와트 출신이잖아요. 그죠? 마법사 좋아하네. 해그리드 알아요? 해그리드?
2: 네.
0: 좋아해요?
2: 네.
1: 좋아하죠. 헤르미온느. 이모딸은 헤르미온느 좋아해요.
0: 그러니까
1: 네.
0: 예. 그 라일 친구는요?
3: 저는 요즘 키링을 모으고 있는데
1: 키링.
3: 네. 그 가방에도 엄청 달아놨고 학원 가방에도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어요. 키링 모으는 게 재미있어요.
1: 아유, 사실 이제 이두 친구가 우리 딸이랑 동갑이잖아요. 그래서
0: 3학년.
1: 그런지 통하는 게 많아요. 우리 딸도 그렇게 키링 모으는 걸 좋아해서 내가 오늘 가방 왜 이렇게 무겁지? 이를 생각을 했더니 제 가방에까지 키링을 이렇게 주렁주렁
0: 맞아요.
1: 달아놨더라고요.
0: 예.
1: 그런 적 있어요?
3: 그런 적은 없던
1: 그런
3: 것
1: 적은 아직
3: 같아요.
1: 없어요.
0: 그저 반에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3: 없는 것 같은데.
0: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
1: 이 친구 같은데?
2: 저는 없어요.
0: 없어, 아직
1: 없어요. 아직
0: 없고. 그래.
1: 우리 딸은?
0: 있어요. 네, 있대요.
1: 그니까 참 아빠가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0: 아, 괜찮습니다. 그렇죠.
1: 관심사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두 친구인데요.
0: 네.
1: 또 오늘 함께 보여주고 싶은 특별한 장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3: 저희 둘이 모두 다 꽃이야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수어로도 같이 불러드릴게요.
0: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수어까지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주세요, 저한테. 네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3: 시작.

0: 잘한다 잘해. 예.
1: 예쁘다.
0: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하면서 네. 계속 친하게 지내야 돼요. 예예 예. 싸우지 말고. 예. 아, 노래하고 수어로 전해지는 마음이 아주 따뜻한 그런 예, 장기 자랑이었습니다.
1: 네.
0: 다음 무대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최연소 출연자입니다. 오.

0: 저는 막내 5살 김나라입니다.
1: 우리는 8살
2: 정태연,
3: 정수호,
4: 김지연이에요.
5: 우리는 7살 친구 나린 김이랑입니다.
6: 우리는 8살
7: 동소민
8: 이랑입니다.
9: 저는 9살 왕언니 김나린입니다.
10: 제일 유명한 소리소원이 될 거예요.
11: TV에 많이 나오고 싶어요.
12: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13: 저희 소리소원은 흥부가의 화초당을 들려드릴 건데요. 놀부가 보물상자를 받고 잊어버릴까봐 계속 외우면서 집에 가고요. 집에 와서는 제비를 잡으러 나가는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14: 예쁘게 봐주세요.
15: 야 흥부야, 저 목에 있는 거 저것이 무엇이냐?
16: 예, 저것은 형님께 드리려는 은근부화가 다음 뚝 뜬 화초장이옵니다.
15: 화초장?
14: 이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봐 외우면서 가는

0: 불부단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들어가며 저는 안듯이 묶었다.
1: 여보 마누라, 내 등에 짊어진 거 이것이 무엇인가?
2: 아이고, 그거 화초장은요.
1: 방정맞은 놈의 옆에 내가

0: 고추장은 또 으뜩 잔디야.
1: 아이고 우리 친정서 그런지 겉보고 화초링이 없지다.
2: 이놈이 화초장을 내려놓기가 바쁠세.

0: 네, 어린이 소리단 소리소운의 무대였습니다. 네. 마치 작은 새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처럼 밝고 경쾌한 네. 무대였어요.
1: 그러네요. 어린 친구들의 맑은 소리가 모이니까 남도 민요의 흥이 더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국악 새싹이 등장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공연이었습니다.
1: 네.
0: 아인 친구가 지금 10살이라고 하는데, 와, 북을 메고 어떻게 그렇게 춤을 잘 춰요? 언제부터 이렇게 북춤을 추게 된 거예요?
2: 원래는 발레를 했는데
0: 네.
2: 9살 때 진도복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장단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하게 되었어요.
1: 어쩐지 보니까 춤 선도 막 그렇고
0: 네.
1: 유난히 자세가 꼿꼿하다.
0: 그러니까요.
1: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0: 네.
1: 발레가 기초였군요. 그러면은 혹시 이 상태로 발레 동작이 가능할까요?
0: 북을 메고요?
1: 예. 네.
0: 오.
1: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2: 네.
1: 그럼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마이크를 그러면 받아줄게요. 예. 오오. 턴.
0: 채를 들고 하네.
1: 이야,
0: 와.
1: 멋지다.
0: 오. 아라베스크. 아우.
1: 플리에. 아, 플리에. 야, 예,
0: 플리에.
1: 아,
0: 어우,
1: 진짜.
0: 잘하네요. 너무
1: 기본이 돼
0: 신기해요.
1: 있는 친구고, 발레도
0: 우와.
1: 잘했을 것 같아요. 예.
0: 그러니까요. 요 코어라 그러잖아요. 요 이렇게 복근에 힘이 딱돼 있어가지고
1: 네.
0: 할때 아까 보니까는 또 북춤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발레
1: 그러니까.
0: 하다 해서 어렵지 않았겠어요.
2: 네.
1: 제가 볼 때는 살짝 그러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아인 친구도 혹시 고민 같은 게 있어요?
2: 네.
1: 어떤 거요?
2: 제가 젤리랑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1: 네.
2: 그 북춤을 추려면은 몸이 가벼워야 되고 점프도 잘해야 되니까.
1: 아.
2: 근데 젤리랑 초콜릿을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그게 고민이에요.
1: 고민이다,
0: 그러니까
1: 진짜.
0: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맛있는 게이 세상에 좀 많다.
1: 치과를 좀 갔어요? 고생 좀 했죠? 그러니까, 이게 끊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0: 아시잖아요. 초콜릿 맨날 먹는 거.
1: 이분도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요.
0: 진짜
1: 고민이 갔네.
0: 끊기 힘든 그 마음 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젤리랑 초콜릿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1: 네.
0: 그 유혹을 참아내기 위해 북을 친다고 생각하고 한번 북 한번 시원하게 쳐줄 수 있어요?
1: 요구가 복잡하네.
0: 유혹을
1: 가능해요?
0: 날려버리는.
1: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0: 이거
1: 네.
0: 또 들어줄게요.
1: 젤리 이놈! 이 초콜릿 이놈!
0: 저리 가!
1: 썩 물러가라! 이 젤리 이놈! 이 초콜릿 이놈! 아, 야. 이러면은 좀 생각 안 나겠다, 진짜. 예, 속이 시원해지면서 젤리 초콜릿 안 먹고 그냥 물 마셔도 될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아직 생각나요?
2: 네.
1: 아, 그래. 뭐, 지금 젤리가 생각나요? 초콜릿 생각나요?
2: 둘 다.
0: 둘
1: 둘 다. 아이, 그래요. 좋은
0: 그럼.
1: 거죠. 예, 많이 먹어요. 아인 친구는 앞으로 어떤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2: 저는 우리 전통춤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제가 진도 옆에 있는
0: 네.
2: 무안에 사는데
1: 아, 전남 무안에.
2: 나중에 세계적인 국악인이 돼서 우리
1: 네.
2: 동네에 큰 현수막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1: 아,
0: 아유.
1: 그래야 되겠네, 진짜.
0: 꼭 그렇게 될 거예요.
1: 느낌이
0: 저희가
1: 있어요.
0: 응원하겠습니다. 나중에 큰 현수막 걸리면 사진 꼭 보내줘요.
2: 네.
1: 네.
0: 기대할게요.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새싹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 새해. 안녕하세요. 저는 민유를 사랑하는 민유 소녀 10살 김도연입니다. 저는 6살 때 TV에서 민요를 보고 너무 멋있어서 엄마께 배우고 싶다고 졸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동유문화재가 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인이 될 거랍니다. 지켜봐주세요.
1: 그때까지 응원해줘야 돼. 안 해주면 나 삐질 거야. 지금 당장 많이 많이 응원해줘야 해. 약속해.
0: 이 노래 들어볼래? 에서 보여드릴 첫 번째 무대는 유상가인데요. 따뜻한 봄날에 산과 자연을 구경하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노래예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신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저랑 산과 자연을 떠나볼까요?

0: 국악 새싹들이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자, 오늘은 경기민요를 멋지게 들려준 김도연 친구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은 씨, 네. 이 새싹 특집 무대 어떠셨습니까?
1: 정말 어린 친구들이지만 이 국악에 담긴 집중력 그리고 열정이 진짜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이 새싹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저거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전하면 되나요?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김도연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경기민요 회심곡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 무, 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다음 도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들어봤을 노래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청률 57% 드라마 OST 주인공 김지현입니다.
2: 어, 뭐지?
1: 현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김지현 씨는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오나라로 시작해서 너무 반가움으로 시작했다가 다음 곡으로 넘어갈 때 아쉬운 거예요. 더 들려줘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또 잘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또 오나라로 너무 모든 게 완만하고 여유롭게 흘러가서 듣는 사람도 너무 편안하게 온전히 듣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무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전 사실 처음에는 그 소리에 하시는 분들 특유의 어떤 쇳소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소리를 많이 갖고 있지 않으셔서 너무 좀 정돈된 소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식임새라 그러나요? 판소리에서 쓰는 그 식임새가 너무 한국적이고 구슬퍼서 김지현 씨 매력에 홀딱 빠졌는데요. 대장금 OST의 주인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그 OST를 부르셨던
1: 네네 분이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불렀습니다. 어릴 때 많은 사람과 이렇게 큰 무대를 서봤는데요. 그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설 무대도 없어지고 이제 잠깐 슬럼프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살짝 소리도 조금 놓았었는데요. 안 하다 보니까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해서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0: 조선 판스타를 통해 이상하는 계기가 되길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현 씨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혹시 크리스티안은 만찢녀라는 말 들어봤어요? 만찢녀?
4: 좀 들어봤습니다.
0: 아, 네. 그래요?
4: 네네네.
5: 그 만찢녀는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여성을 이제 줄여서 만찢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찢남이죠.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정말
6: 만화의 장르에 따라서 좀 다른 거잖아요.
5: 그죠?
6: 코믹 만화일 수도 있고.
5: 예, 예, 예.
7: 명랑 만화, 명랑 만화. 예.
5: 초면인데 너무 말을
6: 죄송합니다. 예.
5: 재밌게 하시네요.
6: 예, 사랑합니다.
5: 예, 너무 재밌게
6: 너무
5: 하십니다.
6: 너무 팬이에요.
0: 아, 이번에는 국악계의 만찢녀.
8: 국찢녀예요?
9: 국악계 만찢녀.
8: 국악을 찍고
9: 나와주세요.
0: 국악계 만찢녀. 드디어 조선 판스타에 떴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0: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
1: 캐릭터가 있으시네. 어우, 좀 선글라스 해도 안정되지 않아?
2: 그렇지.
1: 덜 부끄럽다.
3: 안녕하세요. 제 정체가 궁금하신가요?
4: 네.
3: 그렇다면 제 탐터닝을 주목해 주세요.
5: 예.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윤예원 씨는 12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소리나 보이스 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컨셉도 너무 좋았었어요. 약간 좀 오버스럽게 보이려고 말듯한 그런 마지노선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마무리할 때 아 다음이 진짜 너무 기대가 된다, 다음 무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별을 눌렀습니다.
3: 가야금 병창이라는 게 소리와 그리고 가야금 연주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윤예원 씨가 하신 무대는 가야금이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가야금 악기의 특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발굽 소리 같이 다가다다다가다다가다 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특색 있게 나오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다음 무대에서 꼭 볼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소리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예, 저도 그래서 별을 눌렀습니다.
0: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에 살짝 춤을 췄는데 솔직하게 굉장히 잘 추는 춤은 아닌 것 같은데 묘하게 빠져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처럼 독보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무대.

0: 대로 다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윤희원 씨 수고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2: 선글라스.
3: 예, 선글라스 챙겨 가셔야 됩니다. 예. 깨졌나요?
4: 안 깨진 걸로 했겠지.
5: 자,
0: 이번 도전자는 저희를 90년대로 예, 추억 여행을 보내 줄 거라고 합니다.
1: 오!
5: 아하.
1: 해지와이들 느낌인데?
6: 안녕하십니까. 조선 판스타의 새로운 신화를 쓸어온 이창준입니다.
1: 으쌰쌰.

떠나보세. 승상은 곡, 승제는 노비, 판서미, 노주, 서우징어, 할바, 대대사.

0: 소리를 잘하네.
1: 소리 잘하네.
0: 소리 잘하네. 소리 잘하네.
2: 별을 눌러주세요.
3: 뭐 이거 안 누르면 웃기지.
0: 안 할 수 없어.
2: 이창준 군은 13개의 살을 받았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새로운 신화를 썼던 것 같아요.
5: 맞습니다. 새로운 신화 쓰셨고요. 아니 근데 18살인데 이게 98년도 노래거든요. 01년생 아니죠? 02년생 뭐 이쯤 되시죠?
3: 아, 04년생.
5: 아, 이 노래 뭐, 태어나기 전 노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 으쌰 으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3: 원래는 잘 몰랐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라 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 신화 엄청 팬이신데.
6: 아, 신화 창조시구나.
3: 네네.
7: 거기 신화 중에 누구 팬인지 아세요?
8: 오, 진짜?
9: 효자다, 효자.
8: 전략을 잘 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냥 가요처럼 이렇게 부르다가 뒤에 약간 아까 덤비디 덤 그걸 판소리로 했을 때 진짜 다 쓰러지셨거든요.
10: 어준이 입시야야 덤비디 덤 인생은
11: 오늘 무대를 보면서 약간 아 이게 한국의 여름이다. 한국인이라면 이제 용궁에 가서 여름을 만끽하는 어떤 기분도 느꼈고 시간이동을 한 공간이동을 한 기분이어서 저는 좋았어요.
2: 이제 제가 알기론 소리를 굉장히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시작을 한 거예요?
3: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거의 한 6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5: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소리 성음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진짜 열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자, 국악계의 반짝이는 미래를 보여준 이창준 군의 무대였습니다. 다음 도전자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12: 학생 같은데?
13: 네, 안녕하세요. 서도민요의 매력을 알리러 온 신재현입니다.
0: 이북 쪽에서 부른 민요.
2: 스타트!

0: 사랑. 네, 여기까지. 와. 저는 오늘 제가 왜 서던 미녀가 제 마음속에 늘상 있었는지 오늘에서야 깨닫게 되었고, 아, 신재윤 씨가 본녀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 매력적이 아니었나.
1: 감사합니다.
2: 젠양 덕분에 신선한 어떤 충격 그리고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서도 미녀의 참 매력을 알려준 신재윤 씨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써내려갈 새로운 도전자 나와주세요.
3: 여기 왜 이제 눌러놓고 싶어요?
4: 꽉 차는데?
5: 어떤 이 포스가 막 느껴진.
6: 저희는 월드 뮤직과 국악을 결합하고 창작하는 제나입니다.
7: 제나는 순우리말로 오로지 난.

자신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라틴어로는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오로지 우리만의 눈으로 새롭게 월드뮤직을 바라보겠다라는 뜻을 지닌 팀입니다. 제나가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재난은 10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사실은 저는 그 창하고 판소리 창법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솔직하게요. 근데 밴드로 봤을 때는 참 모든 멤버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고요. 그 정말 음악적이더라고요. 편곡도 너무 좋고요.
3: 정확하게 봤어요.
2: 그 음악 색깔이 확실하게 있어가지고요. 그 좋아질 무대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별 드렸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네, 저는 이번 무대를 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행진이라는 노래와 그리고 뱃노래가 섞였는데, 행진이라는 노래가 매기는 소리 같고 그리고 뱃노래가 받는 소리처럼 들려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 형식이 민요의 형식처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국악기의 비중과 탱고 음악의 비중 그리고 보컬의 비중, 이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되나라는 그 문제점에서 저는 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선 판스타

0: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통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서 저는 표를 아깝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1: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음악, 예, 그리고 더 좋은 무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나였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K소리로 싹 가는 조선 한스타 다음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한국 최초 1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의 주인공 소리꾼 김송입니다.
1: 아마 뭐 짐작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 최초 1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3: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서편제 네? 제가 아역으로
4: 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난예
5: 꽃이고 꽃이고 꽃이고.
6: 안녕하세요, 오정혜입니다. 이번에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코자 인사드립니다. 송이 화이팅!
7: 안녕하세요, 김명걸입니다. 그때가 12살이었거든요. 네, 그랬던 송이가 이제 조선 판스타에서 맹활약을 해서 꼭 1등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삼육탄 교도할 거지? 우리 송이 화이팅!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김성 씨는 9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 네, 소리를 오랫동안 해서 중저음이 좋았고 고음도 좋았는데 가요 쪽으로 가서 가사 전달이 좀 안 됐어.
2: 너무 떨려가지고 다리가
1: 있어요.
2: 너무 떨려가지고 다리가
1: 어떻게 아. 좋은 소리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2: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김성 씨의 무대였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시원섭섭. 끝나서 너무너무 좋은 건 있는데 좀 잘할 걸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도전을 했다라는 게 저한테는 엄청 큰 수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했습니다.
4: 오.
5: 곰을 가져나
6: 풍선인가?
2: 리듬 체조.
5: 곰을 가져나 풍선인가? 리듬 체조 아니야?
4: 뭐야, 곰인가? 볼링 가려고.
7: 볼링 하시는 분들 아니야?
0: 락드림의 무대 판 스타트!

0: 최고예요.
1: 감사합니다. 네.
2: 이용기 씨.
3: 아 저도 마음은 눌렀는데요.
2: 예.
3: 그 3일 나오잖아요. 그 뒤에 넘어가는 반전이라든지 퓨전이라든지 이러한 매력에서 같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4: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누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예.
5: 아 완전 애기인데 그 노래를 하냐. 어?
6: 와, 야, 이 포스가 좋아.
1: 띠띠띠.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소희의 무대가 보고 싶으시다면 옆에 있는 별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7: 눌러보겠어.
4: 오, 비장해.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안소희 씨는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1: 소희 씨 찢었어요. 소희 씨 찢었어요. 찢어버린 것 같아요. 진짜 초반에는 정말 뭔가 아, 더해줘 더해줘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찢어버렸어요.
2: 솔직히 저는 이제 그 G-Dragon의 Heartbreaker 노래 가사가 시작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튀려고 이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 이걸 얼마나 잘 표현을 할까? 정말 그 시원한 고음에서 빨려 들어가는 그 몰입감에서는 깊이를 느낄 수가 있었고 우리의 소리로 힙합을 변형해서 부른다는 것에서 어떤 자유로움을 넓이를 느낄 수 있어서 깊이와 넓이 두 가지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0: 아, 네. 아, 박은정 씨 앞으로도 계속 판정단으로 계셔야 되니까 누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거는 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3: 크루엘라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크루엘라 씨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 G-Dragon의 헛브레이커를 조선판 스타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어떤 그런 선곡인데 그 G-Dragon이 지금 보면서 아마 그 부분을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대단한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4: 뒤에 이제 그 약간 구음처럼 하셨잖아요. 그때 정말 여기 발끝에서부터 여기 턱 쪽까지 막 소름이 막
5: 맞아요. 구음이라고 한 거는 입소리라고도 해가지고요. 이 악기 소리를 목소리로 표현하는 거를
6: 아카펠라라고 예. 생각하고
3: 한번 그러면 좀 약간 구현을 좀 예, 예.
5: 아까 전에 뭐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거를 구음이라고.
3: 선생님 그러면 네. 젖산으로 가면 꾹 아, 이거는요?
6: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새소리.
3: 그건 아니에요. 제발 좀.
6: 그거는 새소리고.
7: 아 너무 귀여워.
0: 자 지금까지 안소희 씨였습니다.
8: 화이팅 화이팅.
0: K소리로 싹 가능 조선 판스타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9: 오, 뭐야?
10: 와 좀 부실해.
8: 어클 때리는 느낌인데.
11: 어? 우리 사이 무슨 사이?
12: 궁금하시죠?
13: 거꾸로 프로젝트 노래 들어보시죠.
14: 네.
15: 네, 거꾸로 프로젝트가 선보일 곡은 신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야라는 곡입니다.
16: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7: 파이팅!
16: 파이팅!
0: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 판 스타트.

즉 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떨리는 마음에 참 한숨 못 자고 설레이는 마음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것이 바로 약도 없다는 상사병이던 것이었다. 이때는 어떤 것이 답인고 하니 돌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당약이던 것이.

0: 싶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 안 해요.
1: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 안 해요. 나는

0: 뭐야.
1: 귀엽다.
2: 어, 귀여워. 한 번씩 너무 좋다.
3: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4: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거꾸로 프로젝트는 13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격적인 그만큼 새로운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치타
3: 뮤지컬적인 요소들이 들어간 무대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 너무 과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어색해질 수도 있고 이런데 굉장히 합이 잘 맞는 팀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좀 더 젊은 층에게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4: 신영희 선생님은 좀 이렇게까지 퓨전 무대를 펼치면 부담스럽거나 좀 부자연스럽거나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을 눌러주셨어요.
5: 시대가 시대만큼 그러지 않아요. 저 구식 사람 아니에요. 저도 신유성이에요. 예, 젊으신 분들 뮤지컬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창극이에요.
4: 아, 뮤지컬이 아니라 창극이다.
5: 저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많이 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4: 아유, 예. 네,
5: 잘 봤습니다.
4: 김전 씨.
6: 예, 저도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분은 좋았습니다.
0: 오빠야. 아, 뭐야.
6: 일단 기본적으로 기분은 좋았어요. 너무 보니까 되게 상큼하고 그래서 아 좋다, 조선 판스타랑 맞는 건지 생각을 했는데요. 이름 자체가 거꾸로 프로젝트잖아요. 판소리를 다음 시대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려고 그 노력 때문에 또 한 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잘 들었습니다.
4: 근데 실제로는 뭐 친한 오빠 동생 사이에요? 어떤 사이에요?
7: 아, 제가 오빠야를 그렇게 애타게 불렀는데 사실은 제가 8살 많은 누나예요.
4: 아, 그래요?
8: 어떡해. 출이 어떡해.
1: 남자분이 초등학생이세요?
4: 그렇게 뭐 노안 같지는 않은데 누나가 너무 동안이라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있겠어요?
9: 매번 손해를 봅니다. 네.
4: 아주 신선하면서도
5: 신선해.
4: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무대 잘 봤습니다. 거꾸로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로 싹가는 조선 판스타 쉬운 팀과 함께한 첫 번째 판 예선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쉬운 팀의 무대를 보고 나니 아 우리 소리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여실히 느낀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 판스타의 경쟁은 지금부터입니다. 끝까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K 소리로 싹가는 조선 판스타!

0: 제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1: 네.
0: 네. 두째 판 룰 모르시죠?
1: 네.
0: 어떤 거일 것 같아요?
2: 데스매치.
3: 콜라보.
0: 두째 판은 2판, 4판 데스매치입니다.
3: 데스매치.
0: 도전자 두 팀이 한 개의 곡으로 함께 경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 선택 방법은 저희 첫 판 올스타 먼저 상대를 지목해서 같이 한 팀을 이루겠습니다. 근데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올스타를 받을 시에는 두 팀 다 올라갑니다. 두 팀 다 올라갑니다.

0: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K소리로 싹 가능 조선 판사. 첫 번째 판에서 도전자들이 국악을 크로스오버해서 아주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였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최종적으로 30팀이 두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1억 원 상금의 성큼 다가선 만큼 좀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겠죠. 아, 그래서 강화된 조선 판정단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요계의 대모 김영임 선생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대중들의 눈과 귀로 깐깐한 심사를 해줄 박미선 씨.
2: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0: 허경환 씨.
3: 안녕하세요. 허경환입니다.
0: 두 번째 판은요. 2판, 4판, 1대1 데스매치입니다. 두 팀이 얼마나 조화로운 무대를 펼치게 될지 자신의 기량을 얼마나 보여주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무대가 끝난 후에 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5개의 별이 다 켜지면 올스타로 두 팀이 세 번째 판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10개에서 14개의 별을 받게 되면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9개 이하의 별을 받으면 안타깝게도 두 팀 모두 탈락하게 됩니다. 판 터닝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생존하고 누군가는 탈락하는 살벌한 경쟁 조선 판스타 두 번째 판 지금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판입니다. 과연 어떤 도전자가 누구와 팀이 되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첫 번째 팀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로맨틱 소리꾼 전태원.
4: 아, 이번 잘하시죠.
5: 아. 올스타였었잖아요.
3: 어머, 내가 긴장돼. 어머.
0: 대한민국 유일무이 소리하는 개그우먼 김희원.
6: 김희원 화이팅!

0: 멋있다.
1: 밤에 너무 긴장했나 봐. 셔츠도 밥 못 놓고 나왔네.
0: 뭘 하려고 이렇게.
2: 우리는 희원,
3: 태원,
2: 언니,
3: 원.
2: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제가 1라운드 때 의도치 않게 재롱을 부려가지고 누구랑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누나를 고르게 됐습니다.
5: 아,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태원 씨의 무대를 대기실에서 봤을 때 아, 재밌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소리꾼으로서 좀 진지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태원 씨가 저를 콕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덥석 받았죠. 올스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확 쟁취했습니다.
3: 전태원 씨와 김희원 씨가 만난 온리원의 무대 바로 시작합니다. 판 스타트.

0: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나르는 마법 융단을 타고
1: 이렇게 멋진

0: 선보인. 아, 유쾌한 무대를 선보인 Only One의 무대.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자, 바로 별을 눌러주세요. 온리 원 팀은 총 15개 스타 중 13개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물론 축하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올스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둘 중에 한 분만 세 번째 판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1: 희원 씨 소리를 듣다 되게 놀랬던 게 이 소리가 성부를 나눠서 소리를 한다라는 거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무대를 봤을 때 성부를 나눠서 판소리를 했다라는 게 없었는데 이번 무대에서 또 그걸 또 받쳐주는 역할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소리 전공자로서 들었을 때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네, 지금 굉장히 갈피가 옵니다.
2: 네. 말씀하신 게 약간 그 들었을 때 이제 두 분이서 화음 소리를 그렇죠, 화음으로 그렇죠.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1: 아마 오늘 무대가 처음이지 않을까.
0: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3개의 별을 받은 온리원 팀은 데스매치인 만큼 둘 중에 한 사람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3: 아, 둘 다 너무 잘했는데 어떻게 그러죠?
4: 전태원 도전.
0: 왼쪽 전태원은 별을 누르면 되고요. 오른쪽 김의원이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자, 마음에 결정하시고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어떻게 해도 미안한데.
6: 참 어렵다.
0: 선택해주세요. 전태원 별을 누르고요. 김의원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0: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판에는 김윤 씨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진짜?
2: 아유, 참 이게 태원 씨가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 옷이 조금 덜 맞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3: 제가 지금 눈물 날라고 그래요.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더 돈독하게 지내면서 열심히 하시면은 아마 사랑 많이 받을 것 같아요.
4: 네네. 감사합니다.
0: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사실 저희는 올스타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장은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긴 한데 어쨌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무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원 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온리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결과에 조금 실망스럽진 않아요?
4: 네, 괜찮습니다.
0: 괜찮아요?
4: 네.
0: 자, 지금까지 온리원 전태원, 김용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사실 저희 진짜 15개 다 나와가지고 이제 환호 이제 하고 싶었는데 아, 두 분이 안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까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저를 이제 떨어뜨리고 올라갔으니까 다음 라운드 올라가서 꼭 올스타 받아가지고 우승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니 원!
0: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조선 판스타. 이번 2판, 4판 1대1 데스매치의 도전자는 과연 누굴지.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6: 별 14개 유태평양, 신예진, 정우영, 경로이탈, 박성우,

0: 대박이다.
1: 경로 이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2: 네, 저희 경로 이탈은
3: 퍼시픽 뉴스랑 좋은 완성도 있는 무대를 만들어서 올스타를 받아서 둘이 함께 올라가는 게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나.
2: 네, 저희 경로 이탈 팀은요, 소리꾼 유태평양 씨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올스타를.
4: 밴드는 아무래도 이제 솔리스트보다는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색깔이 이런 오디션에서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밴드는 조금 피하고 웬만하면 솔리스트들과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재우 씨가 와가지고 이제 친구니까 같이 팀 할래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돼, 내가 너네 팀이라고는 하면 안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5: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 유태평양. 아유.
3: 나 팀명 진짜 잘 지으셨다.
6: 헤어나올 수 없는 버뮤다 삼각지대.
7: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팀명 지으실 때 태평양을 경로 이탈했기 때문에 버뮤다 삼각지대에 가신 건가요?
8: 맞습니다. 네. 야,
7: 센스가. 야. 공교롭게도 제가 하나씩을 빼먹은 분들이.
8: 네,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9: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5: 그렇죠. 유태평양 씨는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7: 마음이 확 움직이는 게 아니면 손이 같이 안 따라 움직여서 뭔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5: 경로 이탈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3: 에?
7: 저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로를 너무 잘 지켜서 가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5: 별 14개의 주인공들인 두 팀이 뭉쳤습니다.
1: 이게 지난번에 하나 때문에 올스타를 못 받으셨는데 이번엔 뭐 어떠세요? 올스타를 받으실 것 같아요?
8: 올스타라고 다들 하네요. 네.
10: 저는 이런 질문 짓궂지만 만약에 별 하나 혹은 두 개가 모자라서 올스타를 못 받게 되신다면 누가 무대에 남으실 것 같습니까?
11: 야, 너무한다 질문.
12: 죄송해요, 저희게 공식 질문이라. 예, 이해 좀 해주세요. 예.
13: 당연히 우리 평양님께서.
14: 아,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8: 아니, 아까 저희가 상의한 게 있거든요. 근데 예. 지금 다르게 얘기하네요. 저희끼리 혹여나 둘 중에 한 명이 떨어지면 이긴 사람이 쿨하게 잘 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안쓰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13: 좀 두려워요. 뭔가 되게 저희가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을까 봐.
14: 아, 그럼 저희가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을까요?
8: 네. 네.
14: 기대를 다 내려놓고.
8: 예, 부탁드립니다.
14: 네, 알겠습니다.
13: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네.
5: 대단한 실력을 가진 두 팀이 만났습니다. 경로 이탈과 유태평양이 만난 버뮤다 삼각지대 무대 판 스타트.
15: 아니, 표정이 밝은 거 보니까 뭔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16: 잘해요.
15: 그죠?
17: 네, 잘하지. 잘하지.
15: 여유가 있어.
17: 너무 잘하지.
15: 여유가 있어요.
4: 저희는 아틀란티스 소녀를 준비했습니다. 좀 포인트로 보실 만한 요소가

0: 분위기를 선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판소리처럼 부르는 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귀 딱 쫑긋 열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럼 즐거운 무대 여러분들에게
1: 선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버뮤다 삼각지대 화이팅! 화이팅!

0: 속삭이네.
1: 아, 왜 이래?
2: 올림픽보다 더 재밌네.
3: 짜임새가 좋네.
4: 야, 와우.
5: 좋네요.
6: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인 버뮤다 삼각지대 무대. 과연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마음이 확 움직이는 손이 같이 안 따라 움직여서 경로를 너무 잘 지켜서 좀 더 과감해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1: 별을 눌러주세요.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자랑.
2: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 몸에 좋아 죽겠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지원이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지원이가 노래를, 국악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로, 소리로 지금 직업까지 갖게 됐잖아요. 지금도 참 신기해요.
1: 민요는 제 삶의 전부인데요. 민요 부를 때 가장 행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경기미녀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민요자매 지원이 송현이 엄마 곽진숙입니다.

지원이가 이제 첫째 아이인데요.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어느 엄마들처럼 출산의 기쁨, 그런 기대감으로 저도 출산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돌이 지나면 막 걷잖아요. 근데 지원이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어도,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을 가는다든지 뒤집기를 한다든지 그런 보통 아이들의 성장이 다 늦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지원이 저 이렇게 세 명이 검사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엄마, 아빠는 아닌데 지원이가 염색체 이상으로 오는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 판정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렇게 다운 증후군 이런 희귀질환은 들어봤지만 뭐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2만 명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희귀질환인데 평생 지원이가 성인이 되어도 낮은 지능으로 살아야 한대요. 아, 그때 진짜 제가 그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 저에게 그때 그 순간은 그냥 저한테 공포였던 것 같아요.

0: 어렸을 때 유난히 음악에만 반응을 보였어요, 지원이가. 오로지 음악 소리, 보고 듣고 하는 그 음악에만 반응을 보여서,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동요 테이프 많이 사서 들려주고, 탬버린도 사서 주고, 피리도 사서 주고, 다른 놀잇감 대신에 이런 악기들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소리가 나니까. 제가 공주에 있는 국악원에 이제 무료 강습이 있어서 거길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지원이를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지원이 이제 옆에 앉혀놓고 장구장단을 막 배우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원이가 저보다 장단을 먼저 외워서 이렇게 치고, 또 그때 제 기억에 이렇게 남도민요? 민요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사를 저는 이렇게 보고 불러야 되는데, 가사를 외워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지원이를 이렇게 보시고는, 이렇게 소리하면 잘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그때 지원이 태어나서 키우면서, 지원이가 뭘 잘해요라는 소리를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잘해요라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이걸 가르쳐야 되나 보다.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때 그 희망과 막그뭐 이렇게 막 빛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1: 장구 칠때 신났어요.
2: 어떤 게 신났어, 장구 칠 때?
1: 사물놀이. 사물놀이.
2: 사물놀이 치는 게?

0: 흥겹고 신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나고 좋은 거예요.
1: 한 5학년쯤 됐을 때예요. TV에서 국악인 송소희 씨가 나와서 민요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지원이가 막 따라서 뭐 니나노 하고 막 릴리리 하면서 그걸 따라 부르면서 저 언니 너무 예쁘다고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송소희 언니가 노래도 잘 불러서 좋았어요. 제가 노래를 따라하는 거를 좋아해서 좋았어요.
1: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 지원이도 저렇게 좀 신나는 민요를 좀 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남편이 저하고 상의도 없이 제가 반대를 하니까 무작정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기민요로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바꾸게 됐어요. 민요라서.
2: 민요가 더 좋았어요.
3: 경기민요에 어떤 게 좋았어요?
2: 흥겹고 신나서 좋았어요. 경기민요 제57호 부유자이신 이춘희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좋았어요.
3: 그 선생님께 민요 배울 때 어려운 점 뭐가 있었어요?
2: 경기민요 중에서 12작가의 뜻을 모르는데 그게 좀 어려웠어요. 집에서 계속 듣고 따라하면서 불러요.

0: 아, 합격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작가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통과했어요.
1: 경기미녀 중에는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요?
0: 뱃노래예요.
1: 왜 뱃노래가 좋아요?
0: 제가 얼마 전에 그 장애인 대회에서 뱃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상을 탔어요.

0: 언니가 국악을 해서 언니랑 조금이나마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게 음악이니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 꿈이 된 것 같고요.
1: 제가 혼자 하면은 심심한데요. 동생이랑 같이 공연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정가를 전공하고 있는 2학년 이송현입니다. 우선 언니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밝고 이런 성격인데 저는 그에 반해서 조금 조용조용한 성격이에요. 근데 오히려 약간 N극, S극 이런 것처럼 달라서 더잘 맞는 것 같아요.

0: 입촉되는 거야?
1: 입쪽.
0: 아, 그래?
1: 한나아도
0: 아, 그런가?
1: 의식 앵내 에따서 여섯
0: 잠깐만, 다시 해줘.
1: 한나아도 의식 앵내 에따서
0: 아, 이거야?

0: 지금까지 해왔던 무대들 중에서 언니랑 같이 한 게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혼자 무대에 서는 것보다 언니랑 같이 서면 더 든든하고 또 제가 노래를 좀 못하더라도 옆에서 언니가 받쳐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제가 혼자 하면은 심심한데

0: 같은데요. 동생이랑 같이 공연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1: 동생 송현 씨
0: 네.
1: 자랑 좀 해주세요.
0: 얼굴도 예쁘고 특히 정가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떨리는데 그래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러. 장애인과 비장애인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싶고 민요를 가르쳐 주고 싶어.

0: 친구들 노래가 지금 많은데
1: 토요일 공연은 가족들 야외 공연 가족 모임 공연이죠.
2: 토요일 날요? 맞아요. 슈퍼마리오 겨울왕국 같이 하는 거. 그다음에 단원 소개하고 디스 이즈 미.

지원이는 굉장히 좀 보석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원들한테 좀 본이 되는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하나를 맡기면 가사 숙지도 너무 빨리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귀가 너무 좋아서 잘 듣고 한 두세 번이면 거의 멜로디를 익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시켜도 좀 걱정이 안 되는, 너무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그런 단원입니다.

0: 주현이가 잘라서 먹어. 칼 오른쪽. 예쁘게. 예쁘게 잘라서 줘봐. 아, 케이크 자르듯이. 그렇지. 잘하네.
1: 다음 주에 나오려나?
0: 다 다음 주.
1: 여기 입술 안 아파?
0: 거기가 자꾸 안 났네. 하나 잘라보자.
1: 건배.
0: 건배?

0: 아니고 전화. 짠.
1: 치얼스.
0: 수고했어.
1: 수고했어요. 아.
0: 그럼 이제 공연 또 언제 있어, 주한이 계획처?
1: 부산 공연.
0: 그럼 부산은 어디서 해?
1: 해운대 해수욕장.
0: 와, 해수욕장에서? 멋있네. 와, 모래사장 그 위에 사나 보다.
1: 가시연꽃인데?
0: 가시연꽃이요?
1: 가시.
0: 어디? 아, 저거는 가시연꽃이고, 이거는 개연꽃. 우산놀이하고. 기억나?
1: 응. 수업을 하실까? 유진아의.
0: 유진아? 네. 유진아의 뭐라?
1: 응.
0: 아,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해봐봐. 엄마!

0: 엄마, 엄마.
1: 지원이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지원이가 노래를, 국악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아요. 그냥 지원이가 좋아해서 시작했던 거였고,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로, 소리로 직업까지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매달 교육청 선생님들 받는 그 날짜에 이렇게 이제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원이가 60세 정년 보장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지원이가 사회인으로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항상, 제가 돌봐야 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기 길을 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홀로 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지원 씨한테 좀 좋은 말씀,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 지원 씨 보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0: 엄마, 엄마,
1: 엄마, 우리 너무 예쁜 지원이, 지원아. 엄마 딸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0: 엄마, 엄마.
1: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이 됐으면 좋겠어. 지원이 사랑한다.

0: 제 꿈은 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외 아리랑을 알리고 싶고요. 제가 아직 독창회를 안 해봐가지고요. 독창회도 꼭 하고 싶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꾸준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1: 몇살 때까지 경기민요 부르고 싶어요?
0: 저는 할머니 될 때까지 경기민요를 열심히 연습하고 싶습니다. 나는 소리로 감동을 주는 예술가 이지원입니다.

심청쇼. 대한민국 대표 현역 심청과 함께하는 감동과 웃음의 무대. 지금

0: 야가 청아, 청이 어디 있느냐? 청아!
1: 아버지!
0: 어?
1: 청이 여기 있어요.
0: 언냐?
1: 길에 넘어지시면 어쩌시려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0: 청아, 내가 앞은 못 보지만은 천지사방에 그냥 꽃향기가 가득하고 여기저기에서 그냥 새들의 기적인 게 내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집에 있을 수 있거느냐? 그래서 나왔다.
1: 잘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랑 봄나들이해요.
0: 좋다마다. 좋다마다.
1: 저기 동네 어귀에는 울긋불긋 철쭉이 꽃동산을 이루었고요. 저기 저쪽에는 푸르실록이 우거져 더없이 좋을 수가 없네요.
0: 아이고 좋다.
1: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 세상 구경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0: 아니다 아니요. 나는 말이요, 우리 거청이 손 이렇게 꼭 잡고 말이요, 여기저기 마실 나가는 게 제일 좋단다.
1: 저도 아버지랑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날 우리 민요같이 화사한 노래가 어우러지면 더없이 좋을 테지요.
0: 좋다마다 좋다마다. 자 그러면 신명나게 한판 벌어보자꾸라.

출천되어 심청이는 공선에 몸을 싣고 만경청판 높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도판 떼고 행선을 하는디

전담은 소리

0: 제
1: 헌구 당도 허니 헌거 딘당수라 대천 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어 물결 천개 뒤섞어 조조 진날 갈길은 천리 멀리나 남고 정글하자 천재적 마건디 가치니 떠들어 대천머리 탕탕 토사공영야이야 황강 끄버냐 구석기제를 찾아

Chelsea.

살아.

0: 준아, 준아.
1: 여보시오, 봉사님.
0: 개뉘시오.
1: 예, 나는 저 건너 아현동 저 굴레방 다리에서 온 혼자 사는 뺑덕이네네.
0: 아현동 굴레방 다리 뺑덕이네.
1: 예, 예, 예. 아유 정말 집행막대 끝을 이리 주시오. 어서요.
0: 고맙소 뺑덕이네.
1: 아우 봉사님. 에. 봉사님이야 다른 일 없지만은 이 전국도 넉넉하니 새 장가 들어서 노년 부부 지정 맺고 편안히 사셔야 돼. 이러시면 쓰시겠소.
0: 아이 저 말이사 좋지만은 아 이렇게 눈 어둡고 늙은 봉사한테 어디 시집 올 여자가 있겠는가?
1: 오메 오메 오메 있다 마다요. 어? 저 건너에 한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허니 좀 들어보시오. 쌀 퍼주고 떡 싸먹고 펴주고 고기 사기 흐르고 엿 싸먹고 잡곡 일랑도 내사 잠주 탓주 모두 봐도 저 혼자 실컷 먹고 친구나 점잠이 대구통 먹고 낮잠자기 이 돈 저 돈 모두 봐도 조선으로 솔만기와 상가춤은 생들다 팔짱구 춘척이 이웃집에가 욕자로고 조상집에가 쌈자로고.

0: 남은 이갈기와 배 긁고 발목 털고 한바쪽 울어물고 이 일에는 방편이요 마할에는 졸랑이라 먹을 썩은 깨백이로다 힐끗하면 힐끗하고 힐끗하면 힐끗하고 삐죽으면 삐죽하고 삐죽으면 삐죽하고 땀에 혼인 허락하고 단단히 믿었는디 해답을 자르기 와이 신랑신부 잠자는데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히 들어가서 봉창에 입을 태거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1: 아따 그놈의 여자 그냥 아주 솔찬히 성가신 여자구만. 아 그런 여자는 당최 못 쓰고 없고 아 우리 여 땡덕이네 목소리가 내 마음에 그냥 쏙 드는.
0: 오메 나 말이여라? 오메 오메 어찌하스까? 아, 난 죽네 그러다가 내가 먼저 시집을 가겠네.
1: 저 웃음소리 아이고 저렇게 저 웃음소리가 고울진데 얼굴이야 오죽이나 이쁘게 생겼을꼬. 그 이쁜 얼굴 내 눈이 어두워 내 못 보니 이런 한일 또 있는가.
0: 나도 한일 된다요 영감.
1: 오메 시방 날 들어 이, 영감이라고?
0: 오메 오메 오메 이런 그럼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부터 부를 것인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더니 여방 영감.
1: 왜 그려 마누라.
0: 내가 말이야 따뜻한 저녁 지어드릴 테니까
1: 여보 여보 마누라 예. 어디 간다 이제와 끝나서 진년성에 간다 왔나 얼굴 강아 만나보고 이제야 오시는 길인가 헌

0: 야야야
1: 윤가
0: 뺑덕이네 들어와.
1: 와 마 진짜 좋아보구만.
0: 저 뺑덕이네
1: 좋다.
0: 그건 그러고 말이여 내가 말이여 자네를 놔두고 그냥 저 멀리 가거두면 그때 자네는 어쩔란가.
1: 아우 여필 종호라니 천리라도 말리라도 뺑뺑뺑 잡아 돌 것인데 영감 어디 갈라고?
0: 여필 종부 뭔 뜻인지는 알고 오는가 지금?
1: 아우 난 잘 모르겠고 아까 말했잖아 천리라도 말리라도 따라간다고.
0: 그래 그래 그러니까 정말 여 뺑덕이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저기 팔도 맹인들을 불러다가 팔도? 맹인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유식헌 봉사는 벼슬도 주고 돈 없는 봉사는 돈도 주고 집 없는 봉사 집 주고 어? 아이고 마누라 없는 봉사는 마누라까지 준다는구만. 그러니 어서 보찜 챙겨서 둘이 올라가세.
1: 영가 영가 어. 근데 우리만 가요?
0: 그럼 우리만 가지 뭐 싹군 사가지고 가는가?
1: 아니 우리만 가면 심심한 게 영감 담배 때 심부름도 시킬 겸 저 건네 황 봉사 데리고 갑시다.
0: 저 건네 황칠이란 녀석?
1: 예
0: 안 돼야
1: 어쩌다 안 들어.
0: 그 자식이 여간 우멍치는 놈이가 아니?
1: 우멍우멍 저 우멍치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건디?
0: 옛말에 십벌 지목이란 말이 있어.
1: 뭐요? 십벌 뭐? 그게 뭔 말인디라?
0: 뭐라? 옛말에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말이요.
1: 가만 있어봐. 영감은 지금 나를 지금 어떻게 알고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마? 그러니까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 말이요?
0: 그러지.
1: 나는 말이요 이 열 번이 아니라 이 백 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요. 나를 시방 어떻게 알고?
0: 우리 뺑덕이네는 열려라 그럴 것이구만. 그럼 말이요 그녀의 자식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문 밖에서 황봉사 우리 맹 우리 저 진봉사가 저 황성 맹인잔치 가자고 오랍기다 하고 뒤로 돌아보고
1: 말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0: 어서 갔다 와.
1: 내가 고속열차 타고 가버릴게.
0: 어, 고속열차 어서 갔다 와. 누구냐?
1: 눈구녁도 없냐?
0: 오냐 눈구녁?
1: 어메 눈 좀 뜨고 다녀.
0: 오냐 눈구녁 없다 질래.
1: 눈구녁이 없어?
0: 너 누구야?
1: 이게 누구야?
0: 누구냐?
1: 나 뺑이요.
0: 뺑! 나 또 급한 것이 있다.
1: 뭐 쉽게 급혀?
0: 보리밭에 가자.
1: 오메 보리밭 오늘 다 잘라버렸다.
0: 잘라버렸냐? 그럼
1: 수확했다.
0: 비닐하우스로 가자.
1: 비닐하우스 너무 더워서 안 돼.
0: 내가 구멍 뚫어놨다.
1: 어? 몰라. 야, 황! 지금 그거보다 더 그부글지 생겼어.
0: 뭐?
1: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리 애가 뭐 장기 자랑을 한다는데 아.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 황을 두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데리러 가는 길이야.
0: 좋은 때를 만났단 게.
1: 뭔 때요? 이게
0: 돌아봐. 자네가 신생원으로 살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긁어 모았을 것 아닌가?
1: 모았지.
0: 이쪽으로 오봐.
1: 이쪽으로 오봐.
0: 우리가 황성을 가다가
1: 가다가
0: 주막에서 자다가
1: 응 자다가
0: 도짜망자
1: 도짜망자
0: 도짜망자
1: 도짜망자 도짜망자 도망가자고?
0: 그러지.
1: 오메 오메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머리 회전까지 빨라버리고만.
0: 오빠잖니. 이 안에 너 있다.
1: 몰라. 그러면은 내가 핑 갈 텐게 핑 따라와.
0: 알았어.
1: 영감! 다녀왔어.
0: 갔다 왔는가?
1: 예.
0: 그런 자식 집에 있던가?
1: 아우 있는가 없는가 난 도저히 모르겠고 영감이 시킨 대로 말이야 문 밖에서 황봉사 우리 영감이 항상 맹인대지 가려고 오잡디다 하고 그냥 지도 안 들어오고 그냥 휙 와버렸어.
0: 그 있으면 곧 올 것이구만. 심승원님 계시오? 황이냐? 황이 뭐요 황이?
2: 그럼 뭐 황보고 황이라고 그러지 뭐 홍이라고 그럴 것이냐 황이라고 그럴 것이냐.
0: 이 양반 이상하네. 내 이름이 버젓이 누루황 일곱칠 황칠이가 있는데 작년에도 나만 보면 황 올해도 나만 보면 황황황황황 제가 심세군님한테 어이심 어이심심이 그동안 심심치 않았었는가 기분 좋고서
2: 에이라이 구려들 놈 자식 같으니라고. 아, 자네 이름이 누루황 일곱칠 황칠인지 알지만은 부르기 쉽게 흔이라고 그랬네. 어, 자네 좀 열로 좀 앉아봐.
0: 예.
2: 여 앉고.
0: 예.
2: 뺑덕이네.
1: 네.
2: 일로 와. 여 붙어 있어.
1: 엄마 눈이 지금 떠졌나 봐. 나 여기 있는 거 하나 봐. 어떡하지? 어머 들켜버렸네.
0: 잠말 말고 앉아 있어.
1: 예, 여기 앉았어요. 여기 똑바로 앉아 있어.
0: 그래 움직이지 말고. 어이 황. 예. 내가 자네를 보자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 이번에 황성서 맹인 잔치가 있는데. 예. 자네가 나랑 같이 황성을 올라가면서 내 댐배떼 심부름도 하고 요강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같이 가자고 불렀으니 그 자네 소견이 어쩐가? 어이 황. 황.
1: 네.
0: 뺑.
1: 예.
0: 아이 자네 지방 어디 갔다 오는가?
1: 예. 바람같이 소변 누고 오요.
0: 소변?
1: 예. 아우.
3: 아심성원이 어서 말씀 하시죠.
0: 이놈의 자식이 눈구녕만 모은 것이 아니라 귓구녕까지 모르네요. 잘 들어 이놈아.
3: 뭔 말씀 알아듣겠어야지.
0: 저 황성서 맹인 잔치가 있는데. 예. 나랑 같이 올라가면서 댐배떼 심부름도 하고 요강 심부름도 하고 같이 가자고 불렀으니 자네 소견이 어쩌냐고.
3: 말씀은 뚝뚝이 시방. 그런 게 심세모님이 내 댐배떼 심부름을 한단 말이오. 내가 심세모님 댐배떼 심부름을 허시신단 말이오.
0: 이런 후야돌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야 이놈아, 젊은 네가 내 댐배떼 심부름을 하지 늙은 내가 네 댐배떼 심부름을요?
3: 안 갈라.
0: 오지 마라.
3: 안 가요.
0: 오지 마라.
3: 안 간다.
0: 어이 뺀덕이네.
1: 예.
0: 안 간다네. 우리 둘만 올라가.
1: 왜 안 간다 그래?
0: 안 간다.
1: 안 간다면 냅둬 우리 아들.
0: 안 간다면
1: 냅둬 돼.
3: 나를 만만하게 본다.
0: 만만이고 하면 오지 마라.
1: 만만이고 콩닥이고. 우리 도짜망짜가 있잖아.
3: 오, 도짜망짜가 있었구나. 심생원, 심생원, 심생원, 심생원.
0: 뭐들래, 뭐들래, 뭐들래.
3: 젊은 놈이 잘못 생각했어. 그냥 따라갈라요. 어서 가시죠.
0: 예. 어이 뺀.
1: 예.
0: 간단하게 그냥 같이 끼어서 올라가세요. 예.
1: 자. 자, 배 좀 해줘.
0: 응,
1: 영감. 우리가 길도 날라면 심심한 게 영감이 노래 하나 하시오. 내가 입장도 칠란게.
0: 도와동아 펑펑 잘 있더라. 잘 잡아.

0: 빽득이네.
1: 예?
0: 귓소리 나 좀 먹여주소.
1: 아예 가려나. 이가리 황선출리르러 이가
0: 잘한다.
1: 날개 돋친 학이나 되면 펄펄 소르르 나라. 그날 그 시로 가련마련 안못 보는 봉사가장 가리고 변나를 가라. 황선을
0: 가린다 가려.
1: 황 봉사 노래 하나 해봐. 내가 입장 다칠라니까.
2: 그래
3: 지까진 놈이 뭔 노래를요?
2: 지까진 건 못해도 내까진 건 잘해라오. 어이 가리
1: 빵빵
2: 어이라 갈거나 황선 천지를 놓이를 가리
1: 펌 맞아.

0: 쉬었다가
1: 좀 앉아.
0: 어우 앉아.
1: 저는 못 가거든요. 아니, 아니 이 뭔 소리가 짝짝짝짝 소리가 나.
2: 아이고 엄마. 신봉사님은 그냥 눈은 멀었어도 귀는 잘 들리는 게벼.
1: 야 이놈아, 내가 너가 지금 어두운 줄 알았더냐?
2: 오메, 저 역가이 치는 소리 아니여?
1: 역가이 치는 소리요?
2: 네.
1: 아 여기가 뭐가?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이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4: 유봉아!
0: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3: 어?
4: 야, 아이고, 뭐야 이거?
0: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3: 뭐?
0: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5: 어머,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0: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3: 와, 이게 뭐예요?
5: 가야금이란다.
3: 가야금이 살아있나 봐요.
0: 유봉이는 산골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3: 어떻게 아셨어요?
5: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3: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5: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렴나.
3: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1: 아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3: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1: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이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5: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맞추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0: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5: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3: 으쨔, 에이, 으쨔, 으쨔.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5: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의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6: 내 논에 먼저 물을 대야지.
7: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쇼.
5: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6: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7: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8: 아이고, 미안해요.
3: 아유, 아니에요.
5: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우리 집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무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 몸에 좋아 죽겠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지요? 알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여러분의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자, 김가영 초단, 지난 한 주도 알 좀 까셨는지요?
1: 깐다고 까는데 네. 까는 게 늘지 않네요.
0: 쉽지 않지요. 네. 알까기 팬들은 저한테 뭐 공격이 좋으냐, 수비가 네. 좋으냐, 전화로 문자로 차고 있는데도 연락 오고, 화장실에 또 볼일 보내도 연락 오고.
1: 사생활이 네? 없으시네요.
0: 그렇죠. 그만큼 알까기는 인기라는 얘기.
1: 그렇죠. 네.
0: 고마운 말씀이지요. 네. 알까기 들은 방법 많이 까는 게 답이 있습니다. 많이 까면 됩니다.
1: 그럼 저도 틈틈이 열심히 까보겠습니다. 네.
0: 그러셔야지요. 네.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네. 오늘의 대국자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대국실에 지금 두 분 최강의 프로들입니다. 네. 먼저 윤문식 구단. 안녕하십니까. 해학과 품자의 대가지요. 네. 해학과 네. 품자의 대가.
1: 네.
0: 네. 우리나라 마당놀이의 살아있는 전설. 마당놀이의 최고 권위자. 윤문식 구단을 빼놓고는 마당놀이를 논할 수가 없다. 그 지금도 마당 있는 집에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1: 아, 진짜?
0: 네. 네. 1943년. 아,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1: 오.
0: 건강하지 않습니까?
1: 와, 네.
0: 충남 충청도 출신이세요. 와. 서산. 충청도 양반이지요. 이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학사시고요. 이 69년도 연극 미련한 이 팔자대감으로 데뷔했습니다.
1: 네.
0: 야, 69년도에 나는 뭐했지? 아, 국민학교죠. 그때 국민학교 1학년 입학했네요.
1: 귀여웠을 때네요.
0: 김가영 씨는 뭐 했습니까?
1: 저는 이 세상에 없었죠.
0: 아, 그렇구나. 아이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1: 네, 1968년부터 10여 년간 극단 가교에서 활동하셨고요. 또 1985년 극단 미추 창단시부터 현재까지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0: 현재까지? 네. 와, 대단하시네요. 네.
1: 그다음에 또 1981년 허생전을 시작으로 흥부전, 춘향전, 심청전, 배비장전, 병강쇠, 삼국지 등 모든 고전문학 작품에 출연하신 마당놀이의 대가십니다.
0: 그렇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드라마?
1: 네.
0: 으로 넘어가면 이제 토지.
1: 네.
0: 와, 여명의 눈동자. 다 뭐 시청을 끌었던,
1: 네.
0: 네, 홈런을 쳤던 작품들이죠. 네. 다모, 포도밭 그 사나이, 네. 추노, 대물 등 셀 수 없는 많은 작품에 출연해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셨지.
1: 네, 맞아요.
0: 네?
1: 또 영화
0: 출연 영화.
1: 네, 많이 하셨습니다.
0: 네. 뭐
1: 역전의 명수,
0: 네.
1: 두사부일체, 공공의 적, 나의 사랑, 나의 신부, 투캅스 1, 2, 3 등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0: 그렇습니다. 특히 영화 투캅스에서는 최고의 유행어가 탄생했습니다.
1: 네.
0: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런 X까지 없는
2: 이런 X까지 없는 이런 X까지 없는
1: 네.
0: 네? 제가 이걸 별로 이제 안 해봐가지고 저는 잘 안 됩니다만
1: 네.
0: 하여튼 그런 X까지 없는 워낙 애들이

0: 강하셔가지고 네. 말이죠. 이 환희기보다 웃음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X까지 없는.
1: 네, 이에 맞서는 분은 아나운서계의 젠틀맨 한석준 8단입니다.
0: 그렇습니다. 아우. 한석준 8단이 오니까 벌써 녹화장이 환해지네요.
1: 아, 네. 너무 멋있네요.
0: 굳이 뭐 조명이 필요 있겠느냐? 네?
1: 네.
0: 자체 발광. 네. 고품격 미생남 아나운서.
1: 네.
0: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1: 네.
0: 네? 웬만한 여성분들은 보자마자 이 아이스크림처럼 아. 녹아내립니다.
1: 네, 맞아요. 저도 녹았어요.
0: 그러면 안 돼요. 결혼했습니다.
1: 아, 네. 네.
0: 세라의 딸 사빈이, 아, 귀여운 이쁜이 네. 사빈이가 있습니다. 네. 1975년생이에요.
1: 네.
0: 와, 명문 그 공려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과 학사 출신이시고 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 야, 연세대학교 이번에는
1: 와.
0: 이 경제 오. 대학원 기업경제학 석사입니다.
1: 와.
0: 그리고 2003년 KBS 29기 공채 아나운서로 뉴스를 진행했지요. 와. 저는 개인적으로 한석준 아나운서 뉴스는 빼놓지 않고 봤습니다. 오. 신뢰감이 아나운서 신뢰.
1: 네, 중요하죠.
0: 이 99.9%. 오. 이 순금도 99.9%예요.
1: 네. 네.
0: 부족한 0.1%는 뉴스하고 아무 상관없는 의상이 좀 애매할 때 터무니없는 의상을 입고 올 때가 있었어요.
1: 아,
0: 왜 네. 지금 뉴스하는데 네. 저 의상이 맞나 싶을 때.
1: 네. 네.
0: 그거 빼놓고는 뭐 완벽했지요.
1: 네. 수상으로는 2007년 KBS 연예대상 쇼 오락 MC 부문 신인상 수상.
0: 네. 네.
1: 그리고
0: 연예대상 네. 네. 신인상을 받았군요.
1: 네. 그리고 2023년에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임명되어
0: 와, 교수님. 네.
1: 아나운서에게 배우는 성공 스피치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고요.
0: 네.
1: 현재는 저희 국악방송에서 한석준의 문화시대라는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0: 그 말 잘하는 한석준.
1: 네.
0: 8단인데
1: 네.
0: 지금 입이 얼마나 근질되겠습니까?
1: 그렇죠.
0: 갈 수 없지.
1: 네.
0: 떠드는 프로가 아닙니다.
1: 네.
0: 한석준의 문화시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만큼 신뢰감이 있다. 네, 이름을 걸고 하는 거 신뢰감 없으면 안 줍니다.
1: 네.
0: 방송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1: 네. 최양락 사범님도 네. 이름 걸고 14년 하셨잖아요.
0: 네.
1: 최양락의 재밌는 라디오.
0: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방송사에 가보면 네. 프론즈 마우스 걸려 있어요.
1: 와, 진짜요?
0: 네? 근데 그 방송사는 워낙 뭐 오래 있던 진행자들이 네. 많아서 제가 첫 번째가 아니고 한 11번째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마우스 하나 이제 기념을 네. 받았어요.
1: 와, 네.
0: 내 얼굴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생겼나 싶어가지고
1: 네.
0: 안 걸어놓고 이렇게 벽장 속에 집어넣습니다.
1: 자,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0: 네.
1: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0: 네.
1: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은 두 대국자분들 인사 후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사. 네, 그렇습니다. 매너지요. 이해를 중시하는 알까기.
1: 네.
0: 자, 그럼 보석해 주십시오. 여덟 알씩. 네, 똘똘한 알.
1: 네.
0: 여덟 알. 그리고 이제 보석이 중요하지요.
1: 네.
0: 한석준 8단.
1: 위험하지 않나요?
0: 예, 그 모서리 그건 별로 바람직한 수는 아닙니다만은
1: 네.
0: 본인의 이제 알품이지요.
1: 네.
0: 내 스타일이다. 네. 수만 판 알을 까셨던 윤문식
1: 네.
0: 9단. 네, 포장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흑선 한석준 8단부터 선공 시작하시죠.
1: 네.
0: 자, 중앙으로 까서 악수 없다. 역시 청석이죠. 중앙에! 아야. 네,
1: 네.
0: 첫 수 늘 긴장되는
1: 네,
0: 수입니다.
1: 네, 네, 네. 아직 네. 손이 안 풀려서. 네.
0: 아, 마당놀이를 아직도 하고 계시는 네. 윤문식 9단.
1: 네, 윤문식 9단은 2025년 마당놀이 모둠전을 하셨습니다. 김종혁, 김성력, 마당놀이 레전드 분들하고요. 연세들이 있으셔서 마지막이라고 해보자고 하셨다는데 건강하셔서 공연을 오랫동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0: 네, 마당놀이는 현장감이 최고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특히 윤문식 9단은 하이 이 노출 사건이 대박이었지요. 김성전재 네. 선생님이
1: 네.
0: 너무 열연한 나머지
1: 네.
0: 바지를 딱 이렇게 벗기는 장면인데
1: 네.
0: 속옷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1: 아, 네.

0: 실종 관중석은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네. 못 볼 게 보여가지고. 하지만 그 전화 의복이 돼가지고 말이죠. 네? 감독님이 거기서 힌트를 찾으셨어요. 어. 평강세단.
1: 네.
0: 평강세 작품의 유무식구단 주인공으로 캐스팅.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일부 관중은 평강세 캐스팅까지는 좀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다는 거 믿거나 말거나.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차 공격.
1: 어?
0: 우와!
1: 와!
0: 와! 와! 저런 식으로 득점을 하는 한석준 발단. 와, 대단합니다.
1: 와.
0: 네, 일단 첫수 성공했어요.
1: 네, 성공했습니다.
0: 자, 그러나 윤문식 구단 여기서 끝날 뿐이 아니죠. 네. 자, 과연 어떤 공격을 할 것인지. 네. 뒷주머니에서 뭐를 꺼내시는 것 같은데. 뭐를 꺼내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갑자기 코를 푸시는.
1: 아, 저는
0: 시원하시겠습니다.
1: 긴장하셔서 손에 네. 땀을 닦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네. 중요하죠.
0: 저것도 작전입니다.
1: 네.
0: 자, 까시면 되겠습니다. 윤문식 구단. 네. 과연? 그렇습니다. 그거 좋네요. 일단 적진에.
1: 네.
0: 네.
1: 괜찮습니다.
0: 장기적으로 네. 가겠다.
1: 네, 괜찮아요.
0: 네, 한석준 발단 워낙 강자니까
1: 네.
0: 쉽게 끝내지 않고
1: 네.
0: 네? 응수타진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동문서답하네요. 온 건 온 거고 내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1: 와!
0: 두 번째 성공! 한석준!
1: 와!
0: 한석준 발단이 말이죠. 딸과의 시간이 1순위래요.
1: 네.
0: 그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은?
1: 딸바보.
0: 딸바보예요, 딸바보.
1: 와, 너무
0: 그렇지만,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네. 말이죠. 아이, 아빠가 뭘 알아? 아이, 아빠가 뭘 알아? 하고 이제 지방으로 문 꽉 닫고 들어가. 사춘기들은 왜 그렇게 문을 꽉 닫는지 말이죠. 공통점이에요.
1: 네.
0: 그래서 허무함이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려온다고.
1: 지금 멘탈이 흔들리시는 네. 것 같은데.
0: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아빠 치킨 시킬 건데 네. 뭐 그러면 이제 언제 그랬는 듯
1: 난 양념
0: 하여튼 대결함이 폭풍처럼 다가옵니다. 그런 재미로 또 잘 네. 시켜오는 거지요.
1: 그렇죠.
0: 그렇게 잘 모르시죠?
1: 네, 저는 아직 모릅니다.
0: 그렇죠. 미혼이시니까.
2: 아이, 아빠가 뭘 알아?
0: 네. 자. 자, 인정사정 볼 것도 이게 승부의 세계입니다. 과연 두 점을 노리는데 치알이 꽥했네. 본인 알이 꽥.
1: 이게 지금 따님 이야기가 나와서 약간 멘탈이 흔들렸나요?
0: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겠지요.
1: 네.
0: 힘 안 드리고.
1: 네.
0: 그거 아니에요. 자, 본인 알 아닙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착각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
1: 네, 잘 버티면 되는 거니까요.
0: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뭐 네. 초중반이니까
1: 네, 비슷합니다.
0: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예측 프로! 네? 그렇습니다. 역시 공격형이에요.
1: 네.
0: 한석준 발단은
1: 네!
0: 끝! 이게 도 아니면 뭔데? 지금 도 낙이 나왔습니다.
1: 이렇게 되면은 지금 똑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윤문식 구단을 돌이켜보면 이제까지 네. 크게 한계 없고 코 한번 시원하게 풀었을 뿐입니다. 네?
1: 네. 근데 이게 방법일 수도 있죠.
0: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약간 수비형.
1: 네, 수비형. 네.
0: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네. 그런 작전입니다. 저거 보세요. 공격을 안 하고 마냥 네. 장구로 가는 거예요. 네.
1: 수비형.
0: 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복잡하게.
1: 네.
0: 한석준 발단 머리 복잡해집니다. 이걸 어떤 작전이야? 네? 뚜렷한 공격도 없이. 역시 공격하지요. 과연 그 수는 성립이 되나요? 안 됐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찬스가 왔어요.
1: 네.
0: 자, 윤문식 구단. 네. 과연 뭘 노린 건지. 네. 네. 자, 들어온 침공한 백한 점을 향해서.
1: 와. 야!

0: 쉽게.
1: 오, 자유자재입니다. 와.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으로도. 와.
0: 근데 진짜.
1: 와, 끝내주네요. 저 한 손은 진짜 일품이었습니다.
0: 멋있어.
1: 저... 네. 아, 그래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보통 이제. 다행이다. 여기서 멋진 공격. 네. 예, 그 한 점을 사주권 안에 들어왔어요.
0: 멋있게.
1: 너무 세면 안 됩니다.
0: 멋있게.
1: 적당히. 아.
0: 너무 세면 안 된다고 해서. 예.
1: 너무 세면 안 됩니다.
0: 멋있게.
1: 적당히. 아.
0: 너무 세면 안 된다고 해서. 예.
1: 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몰라요. 아직 네. 뭐 네 점이나 남았습니다. 네 알이나 남아있기 네. 때문에 자, 아, 그래요. 오히려 갖다 줬습니다. 이런 싫어합니다. 아, 재수가 없으려니까 왜 또 그쪽으로 갔나요? 그 역시 한석준 팔단을 쉽게 손쉽게. 눈개 타법. 네. 이거 사석작전이에요. 네. 이건 유리할 때 쓰는 경우인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가능하지요.
0: 네, 나쁘지 않아요.
1: 정말 프로다운 수입니다. 네. 그걸 뭐 본인 살겠다고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0: 네.
1: 한 점을 이겨도 이기는 거니까 말이죠.
0: 네, 맞아요.
1: 네. 이 딸바보. 네. 그러나 요즘 사춘기라서 흔들다니.
0: 멘탈을 흔들리고 있네요.
1: 힘이 덜 드나요? 뭐 웃음이 나옵니까? 와, 야, 1타이더! 와!
0: 와!
1: 와, 야, 1타이더! 와!
0: 와! 오늘의 네, 말인가요?
1: 말년자실!
0: 와!
1: 지금 윤문식구단!
0: 와!
1: 정신을 잃으셨어요. 이럴 수가.
0: 오.
1: 나는 돌이켜 오늘 대국에서 한 게 뭔가? 코만 풀고 가는 건가? 이대로 끝나나? 천하의 윤문식인데. 와, 떨렁 한 알. 네.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0: 아직 모릅니다. 네.
1: 모르긴 딱 보면 알지요. 이 정도면 뭐. 그러나 이번 판은 뭐 연습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최선이지요.
0: 네.
1: 그 하나까지. 아, 그래도 끝내네요. 네. 아, 그래요. 그거 하나 질 땐 지더라도.
0: 네. 그.
1: 예.
0: 와! 야, 근데 진짜 잘하시네요.
1: 이제 약으로 바라보고 곧 게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0: 네,
1: 저 웃음은 웃음이 아니지요. 속은 얼마나 쓰리시겠습니까?
0: 괜찮으세요?
1: 자, 국악의 날 제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마당놀이계 윤문식 9단 아나운서 세계의 전설 이 한석준 8단과 알까기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석준 8단의 공격입니다. 첫 수. 심각해요.
0: 네.
1: 자, 공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에 끝낼 건지. 와.
0: 진짜 잘하시는데.
1: 잘하시는데요. 뭐, 아따 이런 X까지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0: 네.
1: 이 모양을 보세요. 근데 칭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 그게 승부의 세계죠.
0: 네.
1: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사실 윤문식 구단은 애드립의 달인이시고 네. 뭐 코미디언 못지 않으세요.
0: 네, 맞아요.
1: 예. 그리고 한석준 8단도 스피치 일관주준 교수로서 얼마나 또 말씀 많이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0: 네, 두 분 다.
1: 입도 간질간질간질. 네. 그러나 이 바둑의 수다 말까기 알담. 네? 알로 대화하는 거지요. 대화하는 보답니다.
0: 네.
1: 저. 어느 걸 그 침투한 그 하나를 향해서. 우와! 진짜 깔끔하게 한 알만.
0: 진짜.
1: 야, 이런. 아마 이제까지. 네? 말까기.
0: 진짜. 제일.
1: 이 대국자 중에 가장 실수가 없는.
0: 네.
1: 그런 훌륭한 경기인데요.
0: 네.
1: 대단합니다.
0: 네. 자, 이 윤문식 구단은 결혼 얘기로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1: 네.
0: 아내분이 사모님이 돌아가신.

0: 왜 이제 어깨가 축 늘어져 다니시는 걸 보고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대요.
1: 얼마나 배갈이 없이 다니셨으면 문화재가 부식되어가는 느낌이 들어 보고를 해주고 싶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 문학적인 표현이요.

0: 네, 12살 차이.
1: 네, 12살 차이.
2: 와!
1: 뭐예요?
0: 어머. 추풍 나게. 오, 웃었어.
1: 뭐예요? 몇 개가 떨어져?
0: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1: 어머.
0: 네?
1: 어머.
0: 어우, 얼마나 얄미워 보이겠습니까? 또 계속 웃어요. 와!
1: 와! 야. 지금 웃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시네요.
0: 다시. 또 웃음이 터집니다. 야, 완전 상기되셨어요, 윤문씨 구단.
1: 아, 네.
0: 자, 2차전도 웃고 우즐기는 사이에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 한석준 8단입니다. 두 점을 향해서 이번에는 왼손 탑법으로.
1: 어? 뭐 어떻게
0: 역시 뭐지? 익숙하지 않지요. 아까 이제 우연히 걸린 거죠.
1: 네.
0: 네. 그런 식으로 해라. 예. 그래요. 지금 6달 3알입니다.
1: 네. 아.
0: 월등히 앞서고 있는 네. 한석준 8단. 지금 누구의 공격인지 서로 헷갈리신 것 같아요. 지금 윤문식 네. 9단의 공격입니다. 근데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정신없이 몰아치니까 한석준 8단. 자. 그 수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분리를 이런 꽤꽤기 수가 나왔습니다. 꽤꽤기 수 그러니까 이럴 수가 눈기 타법이라도 시원치 않은데
1: 네.
0: 사석적 아니 본인의 아를 그러니까 각이 안 좋아서 자세가 안 좋은데 무리수 야 그러면
1: 아 속상합니다.
0: 그냥 어떤 거로 끝낼까요입니다. 자 일단 저 같으면 그냥 사정 없이 뭐 네. 이제 연습이다 생각하고 그래 한쪽 와! 와 그래요 뭐 이런 정도
1: 아,
0: 이게 부자의 여유입니다. 가진 네. 자의 여유
1: 아직 많으니까요.
0: 그렇죠. 네. 아직도 다섯 달이 네, 네, 있다. 윤무식 네. 구단은 수가 없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어요.
1: 잘 도망다니고
0: 그 도망도 잘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1: 네.
0: 식으로
1: 네.
0: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를 유발합니다. 그렇죠. 좁혀지지도 안 합니다. 그냥 공격입니다. 사정 없이 아, 한 번만 봐달라는 애처럼 눈빛으로 그런 게 안 통하지요. 이거, 아유, 과연 통할까요?
1: 아,
0: 자,
1: 아,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0: 네.
1: 아, 아 네, 눈을
0: 가리고 그런 거 없어요.
1: 아니 근데
0: 공부상 일생 아직까지는 살았습니다. 네, 네, 질긴 목숨 저 한 알. 네. 그렇죠. 아, 공격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좀 모냥 빠지더라도.
1: 네. 도망을.
0: 네. 네. 윤 구단은 그냥 거기서 네. 맴돌아야 됩니다.
1: 네.
0: 네. 그, 공격하지 면 그런 정도.
1: 네, 네.
0: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애처롭고.
1: 아.
0: 네. 특은하지만은.
1: 네.
0: 그 수밖에 없어요. 아, 그 세 점보다는 네. 저 한 알. 네. 그거로 공격을 잘 조준해서. 이번에도 그 깍수가 나오면 삼세판이 붙였어요.
1: 아.
0: 네, 그래요. 거리가 있으니까
1: 와, 네.
0: 이제 일단 네. 2차 공격을 노리겠다.
1: 네.
0: 네.
1: 아, 또 잘 도망가야 돼요.
0: 자, 윤문식 구단 잘 도망가야 됩니다. 자, 자, 아이고, 아이고.
1: 와.
0: 도망도 불안하게 가세요. 그리고 살 떨려. 네.
1: 제가 다 놀랐어요.
0: 한석주 발단은
1: 와.
0: 웃음이 많으시군요.
1: 아, 네.
0: 그렇게 가볍게 그냥 끝까지 그냥 낄낄대고 웃으시고 진지하게 네 세 점으로 한 번에 공격은 안 하겠지요. 또 붙이나요?
1: 네. 우와!
0: 붙이려고 했던 게 이야 너무 건방을 네. 떨었어요.
1: 네.
0: 네. 그만 두 날이 이제 세 알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저러면 네,
1: 알 수 없어요. 진짜.
0: 이야 이게 오늘 히트치겠는데요. 만약에 역전을 하면 네. 이게 뭡니까? 한석준 뭐 이야 이거 진짜 웃기는 꼴이 됩니다.
1: 네.
0: 자 흥미진진한데 마당놀이의 윤문식 9단이냐 아나운서계 한석준 8단이냐 과연 승자는 자 윤문식 9단 과연 어떻게 할지 방법 역시 없지요. 그렇죠. 톡. 네. 아이고.
1: 네.
0: 네. 자. 과연 어떠한 수로 이제 별로 남은 게 없어요. 신중해야 됩니다.
1: 네.
0: 아 날아가라. 기원하고 있는 형. 자 이왕 이렇게 네. 된 거 저 하나를 어떻게 처치를 아 역시 또 도망갑니다.

0: 신중. 왜냐면 오른손이 아니니까 자세가 네. 왼손이니까 아 오른손으로 어. 아 안 했던 타법을 네. 자 과연 그거 어? 새로운 타법이네요. 네. 어? 검지가 장점을 이용해서 안 했던 거를 진짜 대국에서 왜 합니까? 그 연습하고 해야지.
1: 와 이렇게 되면은
0: 콤박 돌다가 망했어요 한수옥주 발단. 네? 이거 몰라요. 2대1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배나 많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한 알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도망갔고 그러나 나에게는 후퇴가 없다. 그냥 일발필독. 어? 한 방에 끝난다. 아 다시 웃기지 마세요. 내가 이거 검지와 장지로 끝내주겠습니다. 어 아... 네, 본인이 원하면 한번 해보시든지. 네. 아 왼손 타법으로. 그렇죠. 자 거리가 있는데 과연. 어 살았습니다. 이야! 살았어요. 이야 이게
1: 진짜
0: 몸의 조화야.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한 점은 처치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네. 데가 없잖아요.
1: 빨리 살려주세요.
0: 자 그렇습니다. 네. 유문식 구단. 유문식 구단.
1: 아니 그렇게 살려줬는데.

0: 자, 이렇게 해서 한석준 백단이 오늘 승리했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오, 멋있습니다. 명 PD세요. 아이, 이렇게 예, 저도 하겠습니다. 네. 와우, 좋아. 예. 네.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0: 승리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3: 아, 네. 오늘의 승리는 이제 손수건에서부터 비롯됐다. 손수건으로 저를 농락하시길래 정신 차리고 싸워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됐어.
2: 본인의 주관대로 안은 들리고 그래 이랬다 했는데
4: 내가 몇 살인가 세다 보니까 바둑알보다는 더 많이 들은 것 같고 그 나이 좀 들었으면 좀 한 번쯤 양보도 해야 되는 것 같아.
2: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2: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3: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5: 와!

나무가 자라 숲이 되는 시간 100년. 당신의 작은 실수에 100년 숲이 사라졌습니다. 3초만 더 생각하세요. 당신의 변화보다 더 빠른 진화는 없습니다. 당신의 3초가 숲의 100년을 지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곤 하는데요. 도전을 통한 성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우리 몸의 기둥인 허리를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 없는 안전한 삶과 도전을 이어가야 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전한 삶 속에선 안정적이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도전적인 삶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위험 부담을 감수한 대신에 예상치 못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선택한다면 결국 새로움과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도전의 길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더 큰 성취와 만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흐르는 혈액을 조절하는 잘란드라 반다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놓고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자세로 앉거나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머리를 숙이며 턱을 쇄골 가운데 부분에 붙입니다. 목구멍을 수축하며 시선은 코끝을 응시합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끝났다면은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접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에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 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줍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장요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손에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두 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사상가사나와 바지라사나입니다. 정수리를 자극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제거와 불면증 해소에도 좋은 사상가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정수리 쪽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뒤로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해봅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이마 바닥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호흡은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손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놓고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사나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함 극복을 돕는 바지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자, 다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세 개의 손가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세워봅니다. 팔꿈치를 세워주고 아랫배를 수축하고 턱을 당기고 시선, 코끝,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그리고 턱을 깊숙이 당겨주는 잘란드라반다를 사용합니다.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명상 자세로도 활용해도 좋은데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도찌야.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식삭 포케. 박을 딱 쪼개놓고 보니 박속은 휑허고 비었지.
1: 그렇지.
0: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속은 어떤 도적놈이 싹 다 집어먹고 웬 난데없는 괴 두 짝이 나오고 흥분에 왜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영감 이것이 웬일이다요. 좌우지간에 우리 한번 괴짝을 열어봅시다.
1: 아,
0: 흥보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부. 또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보내외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떨어비어 보란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두 짝을 떨어보라면 도로 소부. 돌았다 돌아오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았다 돌아오면 새가 돈이 하나 가득. 돌았다 돌아오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았다 돌아오면 새가 돈이 도로 하나 가득.

꾸벼놨든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이 아니라 흥보 내배 좋아하라고 돈 한 꾸러미를 들고 잠깐 논한 뒤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철현금 병창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철현금의 매력적인 소리와 판소리가 아주 잘 어우러지는 그런 무대를 만나보셨고요. 소리꾼 장서윤 씨는 어린 시절에 가야금 병창을 배웠다고 하죠. 그 경험을 살려서 흥보가 중에 한 대목을 철현금 연주에 맞춰서 불렀고요. 요즘은 이렇게 재주 많은 젊은 국악인들이 새로운 우리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도 다재다능한 젊은 국악인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정주리 씨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타악 연주자인 정주리 씨는 타악기뿐만이 아니라 소리와 양금 같은 악기를 활용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고요.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주리 씨의 무대 만나보시죠.

0: 벽에 걸린 미술 작품들에 담긴 예술가의 고뇌를 풀어낸 음악이었습니다. 정주리 씨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소리북을 비롯해서 뭐 핸드팬, 양금, 또 정주 같은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셨는데 타악연주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을 소화를 하시더라고요.
2: 네, 그렇죠. 네. 네.
0: 그 몇 가지 악기나 연주가 가능한가요?
2: 우선은 국악 타악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0: 네.
2: 이제 필요에 의해서 국악 관현악에 쓰이는 클래식 타악기나 아니면 라틴 타악기 등등 네 그냥 두들길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야, 이 양금도 연주를 하셨는데 양금이 사실은 줄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긴 하지만 현악기이기도 하잖아요.
2: 네.
0: 근데 좀 줄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다른 타악기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고 그것 때문에 타악 연주자들이 그렇게 많이 연주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2: 네, 맞아요. 타연악기이지만 아무래도 유일

0: 악기라서 좀더 많이 연주를 하시는 분들인 가야금 연주자나 거문곡 연주자분들이 좀더 많이 하시고요.
1: 그렇죠.
0: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율악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타연악기라 겁도 없이 덤볐는데 줄이 많아서 조율로 항상 애먹고 있어요.
1: 아, 조율부터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0: 그냥 정말 음정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시간 오래 걸려서 그냥 조율하고, 그다음에 무게도 생각보다 계량연금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1: 그렇습니까?
0: 타악기도 많은데 악기도 무겁 워서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네요. 네.
1: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많은 타악기를 연주하시는데 그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타악기 있으세요?
0: 저는 이제 뒤에 보여드릴 적벽에서 나오는 소리북을 가장 좋아합니다.
1: 소리북이요?
0: 네네.
1: 왜요?
0: 처음에 이제 전공을 접했던 게 이제 고등학생 때인데 그때 되게 못했었거든요.
1: 처음에.
0: 네,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악기를 칠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판소리에 맞춰서 북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갑자기 저의 흥미를 확 일으켜서,
1: 네.
0: 예, 그 뒤로 꾸준히 학사, 석사, 박사까지 전부 다 전공을 소리북으로 하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1: 소리북의 어떤 매력에 빠지셨고 그러면서 본인의 소리북 실력이 같이 올라간 거군요.
0: 아무래도 관심이 가장 많다 보니까
1: 네.
0: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1: 그러다 보니까 성과도 어마어마하십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이수자시기도 하고 정화영 명고에게도 배웠고 무엇보다 2020년에 제40회 전국 고수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어요.
0: 아, 네.
1: 근데 이게 여성으로서는 첫 수상이라고.
0: 네, 맞아요. 이제 여성 고수로서 이제 타게 된 것이 무척 영광이고,
1: 네.
0: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활동하는 여자 고수들이 너무 적다
1: 적죠.
0: 보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남녀 구분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 고수 정주리가 아니라 고수 정주리로 앞으로 좀 불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1: 그 정주리 씨가 소리북에 얼마나 진심인가 하면 소리까지 배우셨어요.
0: 네.
1: 소리를 배우면 소리북에 도움이 됩니까?
0: 생각보다 훨씬 도움이 돼요.
1: 아, 그래요?
0: 예, 제가 처음 소리를 배웠던 건 이제 고등학생 때 어수민 선생님께 배웠었고, 선생님이 저 대학 입학 후에 선생님의 스승이신 성창순 선생님께 이제 저를 자연스럽게 보내주셨는데, 그때 흥보가 심청가를 이렇게 배웠어요. 이제 소리를 배우고 나니까 북만 쳤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소리꾼들이 이제 숨을 쉬는 그 호흡들의 간격들, 그 다음에 소리꾼이 왜 여기서 숨을 쉬어야 되는가? 왜 길게 빼는가? 그리고 가사를 그냥 들을 때보다 좀더 살펴보게 되니까 판소리의 이면과 맞는 북가락과 추임새를 좀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확실히 북이 늘었다라고 스스로 좀 느낄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소리는 그러면 어떻게 공연할 정도입니까?
0: 약간 부족하지만 제가 제 공연에 열심히 하고
1: 하고
0: 있습니다.
1: 있습니다. 아, 소리 공부도 하시는군요, 꾸준히.
0: 네.
1: 오, 좋습니다. 이렇게 전통음악을 단단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전통음악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도 이제 하고 계신 건데, 일구월심이라는 제목의 공연을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일구월심은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0: 날이 지나고 달이 깊어질수록 항상 이제 간절한 바람이라는 뜻으로 제 음악 성장 발전을 위해서 사실 이제 올리려고 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어느덧 다섯 번째를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리북으로 판소리 오바탕 중 눈대목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대목들을 꼽아서 곡법
1: 네.
0: 발표회를 했고요.
1: 아,
0: 두
1: 네.
0: 번째는 이제 만들어진 곡들 중에 또 마음에 드는 곡들을 뽑아서 설봄 앨범도 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산조를 기반으로 해서 장단 발표회, 전통 발표회를 했고, 네 번째는 작곡에 처음 참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에 다섯 번째 무색하다를 올리면서 양금 비중도 조금 높아가고, 거기에 뭐 모둠북, 정주, 바라 등등 여러 가지 전통 창작을 함께 겸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1: 엄청 폭이 넓어지고 있군요.
0: 네.
1: 근데 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일구월심이라는 그말 자체가 되게 좋네요. 하루는 지나가고 달은 깊어지고.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다음 무대도 부탁드릴 텐데 이번 무대는 정주리 씨의 소리를 들려주신다고요?
0: 아, 네, 맞습니다. 적벽이라는 노래이고요. 원래

잔과 적벽부를 모티브로 해서 중몰이 시작, 그 다음에 자진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그리고 맨 마지막 중몰이를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처연함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녹화에서는 조금 짧게 네,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0: 대점이라는 명칭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점이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비롯해서 강은영 작곡가님에게 곡을 의뢰했고 이 곡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 소리북이 아무래도 반주 악기이다 보니까는 이제 검은고가 너무 주력인 곡이 아니냐라는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시는데 소리북이 검은고와 이중주로서 작곡된 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면 이번에 소리만 하십니까? 아니면 악기도 연주 같이 하십니까?
0: 소리와 소리북을 같이 치면서 합니다.
1: 소리와 소리북을 함께?
0: 네.
1: 야,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정주리 씨의 소리와 소리북 그리고 검은 곡 함께하는 적벽입니다.
0: 임솔지 추치럴

저희 국악 콘서트 판에서는 다양한 우리 음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 가운데 풍류 음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풍류 음악은 조선 후기에 지식인 음악 애호가들이 즐기던 음악이라고 합니다. 풍류방 또는 율방에서 연주를 했는데요. 남에게 들려주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음악을 즐기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풍류 음악을 연주하던 사람들은 율객 혹은 풍류객이라고 불렀고요. 그중 특별히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가객이라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풍류 음악으로는 영산회상이 있고요. 성악곡으로는 가곡, 가사, 시조가 있습니다. 풍류방에서 연주되던 음악을 줄풍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줄풍류는 거문고와 가야금 같은 현악기가 주축이 되는 음악이고요. 자, 오늘은 이 줄풍류 중에서 1950년대 한국정악원 풍류방에서 연주되던 음악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 줄풍류 하주화 명인의 무대입니다.

0: 검은고와 피리가 함께한 타령 만나보셨습니다. 하주화 명인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자, 서울 줄풍류 중에서 타령을 들려주셨는데 우선 서울 줄풍류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1: 그 줄풍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줄풍류가 있고 그다음에 향채 줄풍류라고 호칭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줄풍류는 이제 그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영산해상 계열을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지역에 있는 거는 향채줄풍류라고 그러는데 현재 이제 국가의형유산으로 1위하고 9례에서 그 줄풍류가 지정이 돼 있어요. 또 그 지역의 줄풍류를 지역의 문화재로 지정을 한 곳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예. 예. 그런데 이제 서울 줄풍류는 예, 그 1954년에 이제 종로구 훈정동에 한국 정화원이 이제 그 새로 네. 건물을 짓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 한국 정화원 안에는 두 개의 그 교실이 있었어요. 하나는 가곡을 가리키는 교실이고 하나는 줄풍류를 하던 곳이에요.
0: 네.
1: 예, 그래서 거기에 그 한국 정화원의 줄풍류를 제가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서울 줄풍류다 이렇게 명명한 겁니다.
0: 그렇군요. 예. 다른 지역의 줄풍류하고 비교되는 서울 줄풍류의 특징이 있습니까?
1: 다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줄풍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장구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구 리듬에 따라서 다른 악기들이 연주를 하는데 예, 저희는 장구를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그 줄풍류가 검은고회상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0: 검고회상.
1: 예, 예. 네. 그래서 그 검은고회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검은고가 중심이 돼서 이제 피리, 대금, 해금 등의 악기들 연주자하고 함께 하는데 서로가 서로의 다른 연주자의 그 선율을 가락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자기 가락을 연주하면서 다른 사람의 가락과 그 어울림을 봐줘야 돼요. 서로서로의 가락을 알고 나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소리를 낼 것이다. 이제 그거를 충분히 훈련한 다음에 무대에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완만해요. 흐름이.
0: 그런 차이가 있군요.
1: 예, 그래서 다른 일반 줄풍류보다는 한 15분 정도 더 걸립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명예교수이시고 지금 현재도 또 예. 40여 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 오지 않았습니까?
1: 네.
0: 선생님께서 서울 줄풍류를 쭉 이어왔고 또 그 전통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고 계신다면서요?
1: 예, 예. 그 서울 줄풍류를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종의 연마죠. 연마를 하게 된 거는 그 서울예술대학교로 학교를 옮기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한국정학원 풍류방에 계시던 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나서 이제 필사본 악보를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고 있다가 그 이제 대학으로 옮기면서 그 악보를 다시 찾아서 그거를 다시 하나하나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색다른 그러한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음악을 다시 공부를 하면서 제자들 그 독주회에 그 음악을 연주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청이 들어와서 단은 못 가르쳐 주고 이제 그 밑도들이라는 곡이 있고 뒤에 아홉 번째 군악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여섯 곡만 지도를 해서 무대에 올려준 제자들이 몇 있었습니다. 예, 그게 전승의 시작입니다.
0: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진 거군요.
1: 그렇죠. 예. 네.

0: 그 양주 풍류학회 활동을 통해서 100회가 넘는 풍류음악을 공연하기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전하고 싶은 풍류음악 혹은 이 검은고의 매력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1: 제가 이제 한 30여 년 전에 이제 그 대학에 있을 때 한 네. 일주일 정도 평가를 하는데 그때가 되면 저는 이제 검은고 하나만 달랑 메고 좀 산으로 칩거를 합니다. 음식 같은 것도 안 가져가요, 일부러.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낮에는 산에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거를 구하고 이제 해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들어가서 검은고를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서 대개 자정 정도 지나서 뭐 1시나 2시경 되면 그 낮에 들을 수 없었던 주변의 소리가 다 들려요. 그 적막강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검은고 소리가 평소에 듣던 검은고 소리가 아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0: 그래요?
1: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검은고의 매력에 더 깊이 빠질 수가 있었죠. 이제 이러한 소리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좀 듣기 어려운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러한 음악들이 조금 더 저한테 깊이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머리가 복잡하다 그러면은 이제 출풍류 중에 상령산을 틀어놓는다거나 예, 아니면은 제가 상령산 뭐 연주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을 찾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 여러 사람들이 좀 이 검은고 매력에 같이 빠져서 같이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0: 자, 그 검은고의 매력을 다음 무대에서도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곡을 연주해 주실 건가요?
1: 그 다음 무대는 이제 그 도들이라는 음악인데 네. 우리가 이제 그 도들이는 이제 두 개 곡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밑도들이고 하나는 웃도들인데 검은고는 밑도들이를 타고 휘리는 웃도들이를 탑니다.
0: 네.
1: 그래서 위아래에 두 개의 선율이 흘러가는 거죠.
0: 네.
1: 그렇게 하면서 서로 촉하게 빨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중용의 속도로서 연주되는 그러한 음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쉬워요. 그래갖고 초보자가 배우고
0: 네.
1: 나중에 울면서 나간다는 곡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게 이제 하면 할수록 어려워서
0: 네.
1: 예, 국악 전공자들한테는 일종의 수련곡입니다. 그게.
0: 알겠습니다. 이번 무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검은고와 피리가 함께 연주하는 무대 여러분 감상해 보시죠. 하주화 명인의 무대입니다.

0: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은 김사랑 박재은 씨를 소개합니다. 김사랑 씨는 경기 소리꾼이고 박재은 씨는 가야금 연주자인데요. 이 두 분은 현재 국립 부산 국악원의 객원 단원으로 활동 중이고요. 민요와 가야금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소통하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 무대에서는 경기 민요를 들려준다는데요. 김사랑 씨는 경기 민요에는 이별의 정서와 흥, 그리고 경쾌함 같은 섬세하고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하고요. 박재은 씨는 민요가락을 연주하는 가야금 음색이 마음을 찌르는 매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매력을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김사랑 박재은의 무대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세요. 민요와 가야금으로 함께 소통하는 김사랑 박재은입니다. 저희는 평소에 음악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또한 참 많이 나누는 사이인데요. 저희가 단순히 한 번의 공연을 위해서가 아닌 평상시 저희의 사이처럼 민요와 가야금도 서로 친한 친구처럼 대화하듯 주고받으면서 전통음악을 더 친근하게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2: 경기 소리라고 하면 보통 화사함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이별가나 기말이랑은 더 섬세한 표현과 감정들로 애절함, 그리고 태평가와 청춘가는 흥과 경쾌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기민요도 악곡에 따라 섬세하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악곡으로 금강산 타령, 노랫가락, 오공산 타령입니다.
1: 이 곡은 가사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곡들이 더 애착이 가는 이유는 저희가 국립부산국악원의 객원단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처음 함께 나눠본 음악이기 때문에 더 애착을 많이 느끼고 뜻깊은 곡인 것 같습니다.
2: 그럼 저희 무대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0: 힙합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실검 실검 실검.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 몸에 좋아 죽겠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여보, 딸 따고 있는 중이야? 많이 따자.
1: 네,
0: 왔다. 딸기 많이 익은 것 같아, 여보, 여기.
1: 보이네, 여보.
0: 그래?
1: 네.
0: 아, 그래. 과육도 터졌네. 아, 너무 늦게 땄네.
2: 귀농 2년차 동찬 씨는 올해 두 번째 딸기 수확 중입니다.
3: 여보?
0: 응?
3: 사랑해요.
0: 부득은 당신 사랑 안 하나?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요. 이렇게 존경한다고 하나? 사람이 누군가를 존경하면 자연스럽게 존대하듯이 웃지 마시고 그게 진심이 되니까요.
2: 동찬 씨는 농사도 취미생활도 모두 열심입니다.
4: 멋지!
0: 이거 짠돌인데? 집을 짓고 에이 시작이다 흑에 살리라.
2: 긍정왕 동찬 씨와 가족들의 귀농 이야기 시작합니다. 충청남도 동북단에 위치한 천안. 초보 농부 동찬 씨는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3: 여보, 딸기 따러 가볼까?
0: 그래, 가자. 얼마나 익었는지 궁금하네.
3: 여보, 어디 따볼까, 그러면?
0: 일단은 여기 산동부터 따야 돼, 산동.
3: 산동부터 딸까요?
0: 당신이 그러면 이쪽에서 따. 그럼 내가 저쪽부터 딸게.
3: 아, 알았어요.
0: 여보, 몇 퍼센트로 따야 되지?
3: 한 80% 정도. 어떤 정도인지.
0: 알지, 여보. 당신은 뭐 땄는데 다 알지. 80% 정도 깐다 이거지?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떠난다는 그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이거 봐. 잘 익었다.
2: 그런데 동천 씨가 딸기 수확기를 타고 편하게 앉아서 수확을 하는 것과 달리 아내는 힘들게 서서 딸기를 따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5: 근데 왜 사모님은 저 기차 같은 거 안 타세요?
3: 아, 그럼 속도가 느려요.
5: 아, 저기 또 느려요?
3: 그렇죠. 이거 그냥 푸르륵 타고 나가야 되는데. 네. 자꾸 빨리빨리 걸어야죠.
5: 좀 기차가 더 편해 보이는데?
3: 편하긴 하죠. 이건 이렇게 따면 허리도 아프고. 네. 그렇지만 속도가 한 두세 배는 빠를걸요?
5: 아, 그냥 하는 게요?
3: 네네.
0: 내가 속도가 늑대나? 참. 근데 이거를 타면요, 정확하게 딸기를 볼 수 있어. 아래부터 이 아래를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딸기를 놓치지 않고 잘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과육대 터졌네. 아, 너무 늦게 땄네. 저 안 먹어요. 엄청 잘해. 괜찮.
2: 그런데 옮기는 게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0: 아, 근데 이게 엄청나게 무거워요. 이건데 이걸 알루미늄으로 제작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철로 제작해가지고 이게 무거워가지고 사실 여성분들은 또 다루기도 힘들어요.
2: 조금 무거워 끄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수확에 박차를 가합니다.
0: 나는 행복한 사람.
5: 무슨 소리예요?
0: 요걸 뭐 알람이란 딱 보면요. 아, 창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알람이 하루에 10번 정도가 울려요. 그러면 알람 울릴 때마다 실수를 안 하잖아요. 실수를. 그래, 열어야 돼.
2: 알람까지 맞춰놓고 철저하게 시간을 맞춰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8시엔 차단광을 열어 딸기가 햇빛을 맞을 수 있게 해줍니다. 철저하게 계획대로 농사를 지어 그런지 올해는 딸기가

0: 딸기 당도가 작년보다 훨씬 좋습니다.
1: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 시설하고 그 다음에 복합환경까지 다 해서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들은 것 같아요.
2: 시설만 안 돼요?
1: 네. 시설은 안 돼요.
2: 보통은 그 정도 탓이나요?
1: 예전에는 좀 저렴했다고 하는데 요즘 철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는 이런 피복류 이런 것들이 다 올랐대요. 특히 이제 철강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좀 비싸졌는데 이제 아마 이 가격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 왜 또 토지 비용은 빠진 거죠?
1: 네, 빠진 거죠. 토지 비용 빠진 거죠.
2: 시설 비용만?
1: 예, 네, 시설 비용만 그 정도 들죠.
3: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누가 갖고 왔네?
4: 아까 제가.
3: 오.
4: 맞아, 맞아, 맞아. 가지고 올까요?
3: 내가 갖고 올게, 내가 갖고 올게. 여보, 힘들어. 당신 포장해야 되잖아.
4: 왜요?
0: 농사라고는 해본 적 없는 아내가 시골로 내려와 고생하는 것 같아 동천 씨는 조금이라도 아내 일을 덜어주려고 노력합니다.
3: 야, 그 딸기가 조금씩 늘어난다, 여보.
4: 네, 그러네.
3: 그,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
4: 좀 남편 많이 자상한 편이에요.
2: 좋으시겠어요?
4: 네? 저 약간 제가 보니까 서울 남자랑 살아야 되나 봐요. 확실히 좀 자상해요, 많이.
3: 여보, 라면 끓일까?
4: 좋아요. 그래. 맛있게 끓여줘요.
3: 그래, 그래. 그럼 두 개.
4: 네.
3: 여보.
4: 네?
3: 이거 두 개 이거 안 되지?
4: 작을 거 거기 위에 여보 설거지 해놓거든요.
3: 그래?
4: 네.
3: 아, 여기 있네. 두 개.
4: 네.
3: 여보, 이거 무슨 김치야?
4: 그거 열무김치네요.
3: 이걸 넣자.
4: 아, 좋아요.
3: 아니, 이래 속이 확 풀린단 말이야.
4: 풀고 싶다, 여보.
3: 그치? 이거 당신이 한 거야?
4: 열무김치?
3: 어.
4: 그거?
3: 어머님이 갖다 주신 거야?
4: 그런가 봐요.
3: 국물 넣어야 돼. 그렇지.
0: 요즘처럼 바쁜 수확철엔 아침은 보통 라면이나 빵으로 간단하게 때울 때가 많습니다.
3: 여보, 시원하겠다 국물이. 맛있다. 이거 약간 덜 익어야 맛있어, 라면. 꼬들꼬들하게. 볼게, 내가. 어우, 맛있다.
4: 15kg?
3: 여보, 라면 먹어. 진짜 맛있겠다.
4: 응. 여보.
3: 파이팅, 파이팅. 맛있다.
4: 맛있어요?
3: 응.
4: 오, 면발이 살아있다, 여보.
3: 어. 그 라면을 너무 푹 익히잖아. 그 맛이 없어. 약간 이렇게 맛있는 거야. 좋아?
4: 이 맛이야.
3: 그치? 이 열무가 있잖아?
4: 네.
3: 뜨거운데 지금 데쳐진 거잖아.
4: 네.
3: 그런데도 아삭아삭해.
4: 아, 진짜?
3: 그건 희한한 거야, 이게. 왜냐면 다른 것들은
4: 네.
3: 물에 대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아삭아삭하지 않잖아.
4: 응. 소금에 절여졌잖아요.
3: 그렇지.
4: 삼투압 현상 때문에 얘가 물러지지 않고 아삭아삭한 거예요.
3: 야, 나 진짜 미치겠다. 그런 얘기 다른 데 가서 하지 마. 싸대기 맞아.
4: 여보, 입과적으로 한번 설명해 줘.
3: 봐봐봐.
4: 여보, 소리도 난다.
3: 이게 아삭하다라는 얘기는
4: 네?
3: 세포벽이 살아있다는 얘기든 세포가 이렇게 죽으면은
4: 네?
3: 세포막이 터지면은 이게 물러지거든. 근데 이게 아삭아삭하다는 얘기는 이게 세포막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얘가 뜨거운 물에 데쳤는데 세포막이 살아있느냐, 그게 희한하다는 거야.
4: 아니, 그게 입과적 설명이에요?
3: 아, 이거는 사실 식물학자들이 얘기해야 돼. 내가 잘못 얘기했다가
4: 네. 싸대기 맞아요?
3: 혼나.
4: 아니, 싸대기는 안 맞고 혼나기만 해요?

0: 역시 라면은 속 끓는데 최고인 것 같아요.
1: 내가 끓이니 확실히 맛있지?
0: 여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1: 어, 그래.
0: 여보?
1: 응?
0: 사랑해요.
1: 부둑은 당신 사랑 안 하나? 왜 와?
0: 네.
1: 너,
0: 잘 먹었어요.
1: 어. 됐어. 나 이제 불 좀 볼게.
0: 그래요. 저 딸기 이거 마저 포장할게요.
2: 사실 가족이 귀농을 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귀농 전 독일계 자동차 부품회사 사장이었던 동천 씨. 여러 곳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가족과 함께 과감하게 농사를 선택했습니다. 농사는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 있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 제가 아내하고 전라남도에 귀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5주 동안에 같이 생활했거든요.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아닌가 싶어서 전 기억이 오게 갔죠. 너무 거칠어요. 마지막으로 택한 게 이제 농업인데요. 농업에서 이제 저도 이제 또 둘러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야, 내가 아무래도 80대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딸기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결정 후에 딸기에서 또 집중 교육을 한 거죠.
2: 동천 씨가 남은 수확을 하는 동안 아내는 1차 수확한 딸기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1차 수확을 마칠 쯤 늦지막이 아들 중현 씨도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먼저 우아하게 커피부터 한 잔 마십니다.
3: 포장 잘 돼요, 엄마?
0: 응, 야, 근데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 저게 그거 가는 거고, 비하인드미?
0: 어.
3: 5kg 정도?
2: 중현 씨는 일하기 전 오늘 출하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0: 아, 진짜?
3: 25,000원짜리 있다고?
0: 2만 원, 2만 5천 원?
3: 2만 원, 2만 5천 원? 응. 2만 원, 2만 5천 원.
2: 그런데 엄마가 포장하는데 계속 구경만 하고 있네요.
4: 어머니 포장하시는데 옆에 가만히 앉아만 계시네요?
3: 아니 이게 그 이제 포장을 제가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이제 급할 때 아무래도 이제 포장도 은근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포장을 하면은 안 이뻐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섬세하지 못하다 보니까 손이 그래가지고 이제 포장은 이제 전적으로 저희 어머니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이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 뭐 쉬고 싶거나 놀고 싶거나 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는 또 이제 이 시간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죠.
2: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을 분업화했습니다.
3: 한번 사진 한 번 더 찍고.
0: 네네. 아, 오.
3: 그래, 사진 한번 찍어서.
2: 인터넷 판매는 아들 담당입니다.
3: 이렇게 올라가요. 6초, 12초 전에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전화가 오거나 이제 당근마켓으로 이제 연락이 오거나.
0: 오늘 딸기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직산 하나로만 한번 가볼까?
3: 직산 하나로만 좋지. 한번 가보자, 오랜만에 그래도.
0: 그래, 오늘 한번 포장해가지고 500g으로.
3: 어, 얼른 포장해가지고.
0: 한번 가보자.
3: 어, 출발하자.
0: 어, 네, 좋아,
3: 출발, 출발.
0: 그럼 가자.
3: 얼른 가자, 얼른 가자. 바쁘다, 바빠.
0: 가자.
3: 자.
0: 잠시만 잠바를 챙겨가서 갈게.
3: 어이. 나 씻으러 올게 엄마.
0: 어.
3: 아 진짜
0: 진짜
3: 올게.
0: 진짜 올래?
3: 어.
0: 그래 그래.
3: 으차. 타 엄마.
0: 어.
3: 안 다쳐?
0: 아니 잠깐만. 됐어. 자 이따 뵐게요.
2: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0: 직산의 대형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딸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마트에 납품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주문받은 물량을 보내고 남은 물건이라 양이 얼마 안 됩니다.
1: 오, 왜 이렇게 많아요? 오!
0: 아내 교선 씨가 가지고 온 딸기에 비하면 정말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1: 저희가 여기다가 놓을게요.
2: 네, 저희가 왼쪽에다 놓을게요.
1: 부러워요, 사장님. 네,
2: 곧 나오겠죠.
1: 아니, 곧 나오긴 할 텐데. 아, 아니 근데 딸기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아, 오늘 딸기 되게 많이 나왔나 보다. 그러면 15,000원, 11,000원 주려나?
2: 15,000원, 11,000원. 그럼 여기 위에다 그냥 가름한다?
0: 다른 농장 가격에 맞춰 가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1: 왜냐면 가격을 그냥 똑같이 붙여야지 소비자들도 혼란스럽지 않고 또 농가들도 가격에 경쟁하지 않고 그냥 네, 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0: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결과가 좋다는 것도 귀농 후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오후.
3: 야, 할 거 마른 건 아니지. 이거 자르는 거 뭐야? 새순을 자르는 거야? 뭐를 자르는 거야? 기준이 뭐야?
4: 이거?
3: 어.
4: 이거 꽃물을 남겨놓고 정리를 하는 거지.
3: 이게 꽃느냐?
4: 그렇지.
3: 야, 그거. 충전하면 하루 써?
4: 오, 하루 더 써.
3: 야, 이거 좋다, 이거. 그리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4: 그러니까 다 자르는데, 이렇게 정리한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작업을 하는 거야, 겨우내.
3: 아, 그럼 얘는, 얘 가지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어, 신기하네.
5: 넌 전지 같은 건 안 해보셨나 봐요?
3: 아, 저는 안 해봤죠. 전 딸기만 키워봤죠.
4: 그렇지.
3: 예, 네, 잊혀봐봐. 내가 한번, 나 한번 봐볼게. 여기를 이렇게 갖고 자르는 거야. 이렇게. 아니,
4: 그래.
3: 더 바짝? 난 더 배워야겠다. 나 때문에 시간 너무. 야, 이거 잘못 자르면 큰일 나겠네. 이거 위에?
4: 아니.
3: 여기를? 아, 근데 이게. 내가.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나 때문에 시간 다 뺏겨, 여기. 네가 해. 우리 와이프가 여기서 동호회 비슷한 거요? 거기 했는데 이 친구 이제 와이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와이프를 통해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거 동갑이에요. 65년생. 동갑인데 나보다 생년월일이 한 달이 늦어. 동생.
5: 동생이에요?
3: 네.
5: 동생이에요?
3: 네, 맞아, 동생.
6: 너 미돌생이냐?
3: 나 8월생.
6: 나 4월생이야.
3: 무슨 웃기고 있네, 씨.
6: 4월생이라는 거.
3: 아니라고 그랬잖아. 무슨 얘기죠?
6: 4월 20일.
3: 그래? 노래 한 곡 불러봐봐. 아우, 힘든데.
6: 아, 그럴까?
3: 그래.
6: 두개 살리라 한번 하자.
3: 그래.
7: 뭐가 산다. 아, 집을 짓고.
3: 야, 잘 부른다, 에이.
7: 나는요.
3: 에이, 진짜 리다.
7: 내 사랑이
3: 걸으면서 그게 살리라. 야, 좋다. 자, 가자. 자, 아이고. 가자. 주현아, 이거 맞아 들어.
0: 친구네 농장에서 가지치기한 나무를 농장 화목난로의 연료로 사용하려고 얻으러 왔습니다.
3: 중현아, 이거 말리면 엄청나게 잘 타는 거야, 중현아. 야, 차곡차곡 쏴. 그래, 많이 쏴. 차곡차곡. 가자. 됐어. 가자.
6: 야, 우리 창고에서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좀 먹자.
3: 그래. 아유, 야, 이거 창고 새로 지었어?
6: 어, 얼마 안 됐어.
3: 이거 뭐야, 당구대가 있네? 여기.
6: 나의 식초. 멜카.
3: 오, 당구 좋아 보인다. 이거 새 거야?
6: 아니야, 중고야.
3: 그거 한번 깔아봐봐.
6: 어떻게?
3: 이거 봐라. 야, 이거 새 거 살려면 700에서 800 줘야 되는 거야, 이거. 헐리우드 괜찮은 거야. 나 이거 고다...

0: 생각나는데 대학교 때 헐리우드 이거 저기 했던 거? 그 게임비 안 받지?
1: 아, 게임, 알았어. 게임비?
2: 게임비 못 받아.
0: 10분에 100원, 이 정도 되겠다.

0: 해봐봐, 해봐봐. 아, 왜?
1: 하나 들어왔다고 이렇게.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00이 아니야, 이건.
1: 뭘 아니야?
2: 100이 아니야?
0: 이거 100이 아니야.
1: 이거 어떻게 쳐야 돼요? 아유.
0: 잘 주는데, 여기 예의. 이 집이 예의가 있어, 당뇨에 대한. 투투해 오라서. 잘 주네. 어? 잡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쓰리쿠션이야, 쓰리쿠션. 투가락을 친다고? 야, 씨. 야, 야, 거기 두가락을 친다고?
1: 야,
0: 오케이, 오케이. 해봐봐. 끝까지 가보자.
3: 아유, 부드럽다.
4: 아, 아무래도 오늘은 실력 발휘가 잘 안 됩니다.
0: 아, 몰라 그랬는데, 몰라 그랬는데. 아, 그렇다. 세네. 좋다. 가끔은 놀러 와야겠네.
4: 동갑내기 삼총사가 함께 먹을 오늘의 메뉴는 농사의 피곤을 싹 날려줄 매콤한 닭발입니다.
5: 여기다가 수분을 딱 정확하게 만들고 탁구장 깔고.
0: 이야, 맛있겠다.
6: 순태가 닭발.
0: 자, 하자, 하자. 닭발 먹자. 자.
6: 닭발이 맛있게 생겼어.
0: 야, 봐라. 이 닭 모양이 딱 쓰잖아. 이걸 먹어야 돼. 예?
7: 잘 먹어. 저기 또 이거는 무좀 안 걸리는 거 먹어야 돼.
0: 그래? 이거. 옛날 그런 말 왜 했지? 근데 무좀 걸렸다고? 아니. 어떻게 하면 돈 넣냐, 농사 지어가지고.
7: 나 지금 정리 좀 하고. 어? 날씨가 도와주고. 초에 묻혀서 살아.
0: 돈 욕심내지 말고?
7: 그렇지.
0: 그럼 나중에 돈이 쫓아오나? 그래?
7: 그렇다면 대부분 쫓아오게 돼 있지.
5: 농사만 잘 하라는 말씀이시네. 다른 거 보지 말고 농사만. 아~ 농사만 잘하면 돈은 알아서 들어온다.
0: 그럼 넌 농사한 지 몇 년 됐는데?
7: 나는 좀 됐어. 20, 한 5년 됐어.
0: 배농사만 했나?
7: 배농사만.
0: 다른 걸 안 하고?
7: 다른 건 없지.
5: 25년이면.
0: 그러면 너는 연간 1억 넘게 벌겠네. 순수익으로.
7: 그 정도 되겠지.
0: 도보나 본데?
6: 친구 너무 비평하고 들어.
0: 그래?
6: 다쳐.
0: 넌 몇 평 하는데?
6: 나도 한 2만 평 가까이. 2만 평.
7: 대대롱이지, 대대롱.
0: 근데 얘는 2억 넘게 벌겠네?
7: 2억은 장난이지.
0: 껌. 예?
7: 껌이지.
0: 어, 시래기 지내야 되겠네? 야. 반갑다.
7: 기노한 우리 동천이. 아유.
0: 재밌다 웃는다 웃는다.
6: 이게 안 되는 게 맞아.
0: 네? 재밌다 웃는다.
7: 우리 기노한 흑백아래 친구를 무과 가천을 뭐야? 뭐야?
0: 좋다 좋다.
7: 대박.
0: 아니, 나는 먼저 대박이 났어. 나는 기노를 했는데 옆에 좋은 친구가 있어. 그러면 이건 대박이 난 거야. 왜냐면 저라 저거 나는 왕따는 안 된 거잖아, 중현아? 그치, 현지가?
6: 아, 그럼.
0: 응, 너 나 왕따 안 시킬 거잖아. 그러면 성공한 거야. 박수. 네. 그럼 성공한 거야. 넌 무조건 배워. 30이라도 치워.
4: 내 식구가 함께하는 고단하지만 행복한 저녁이 저물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 이른 아침.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딸기 수확철엔 오늘처럼 매일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8: 일어날 시간 됐네. 농장 갈까요?
0: 어, 벌써 시간이 됐어?
8: 네, 그러네요. 잘 잤어요?
0: 응.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8: 갈까?
0: 가자. 커피 했나?
8: 응, 커피. 커피 한잔 전 좀 마실게요.
4: 새벽부터 일어나 움직이다 보니 피로가 쌓여 아침 커피 한 잔은 습관이 됐습니다.
8: 여보, 여기 있습니다.
0: 갖고 와.
8: 갖고 올까요? 맛있게 드셔와요.
0: 이 책을 어디서 샀어, 여보? 이거
8: 정연이가 샀나 봐.
0: 아, 이걸 정연이가 샀다고? 이게 효녀일세. 효녀야, 효녀.
8: 네?
0: 어, 어떻게 이런 책을 읽을 생각을 했지? 봐봐.

0: 신나 봐.
1: 아우, 얘 봐라.
2: 그 여기 작가가 쓴 건데? 딸이 쓴 게 아니라?
1: 아니, 작가가 쓰더라도 이런 책을 사서 읽는 것 자체가 부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부.
2: 아, 그래요?
1: 그럼 하루라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참, 똑똑 얘 봐라, 진짜. 이 소녀가 될 것 같은데.
2: 그래요?
1: 잘할 것 같아.
2: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아들보다 딸한테 더 잘해줘?
1: 주연 있는 거, 이거
2: 아니야? 걔는 안 읽어.
1: 이거 같은 애지. 주연이 안 읽어?
2: 나 읽는 거 못 봤어.
1: 나 진짜 얘 큰일 났네.
3: 딸 정연 씨는 중국 상하이에서 유학 중인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1: 빨리 따야지.
2: 그래요. 뭐 얼른 가자. 그러면.
1: 아니, 불도 피워야 돼. 오늘 날씨가.
2: 네.
1: 오늘 그냥 죽지는 않은 날씨지.
2: 쌀쌀한 것 같아요.
1: 그럼 빨리 난로도 펴줘야 돼.
2: 갑시다 그러면.
1: 가자. 불꽃.
2: 네.
3: 동이 트기 전 서둘러 하우스로 출근했습니다.
2: 먼저 딸기, 내가 딸기 시작할게요.
1: 그래.
2: 네.
1: 불 켰어?
2: 예, 들어가요.
3: 요즘처럼 추운 날엔 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난로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1: 뭐? 뭐? 됐어. 딸기가 지금 여기 보온 중에 있는데요. 보온하고 가온을 같이 하는데 햇빛을 받기 위해서는 이 스크린이라는 걸 열어야 돼요. 그 열면은 차가운 공기가 딸기 안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럴 때 난로를 피워서 여기 그나마 여기 주변 온도를 좀 데워주면 우리가 그 차각막을 여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피는 거예요. 물론 여기 갈리동도 따뜻하지만 일단 재배동도 많이 따뜻해져요. 조금은 따뜻해져요. 조금은 많이 따자.
2: 네, 많이 따요.
1: 딸기 많이 익은 것 같아요.
3: 그런데 아내만 존댓말을 쓰시네요.
1: 네. 우리 와이프가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요. 뭐 이렇게 존경한다고 하나? 사람이 누군가를 존경하면 자연스럽게 존대하듯이 웃지 마시고 이게 진실이 되니까요. 저를 굉장히 존경해요, 우리 와이프가. 그래서 저를 존대하고 또 우리 와이프는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줘야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자기가 존중한 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는 나를 존중해준다 이렇게.
2: 이쪽은 분열이 좀 많이 되어 있네요.
1: 분열?
2: 네.
1: 어쩔 수 없지. 두 개 키워야 되겠네.
3: 한창 수확 중이던 동천 씨가 서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1: 아, 이건 작물에 뭔가 이상이 있다고 해서 꽂는 건데요. 저쪽에 보면 파란색들이 있거든요. 배관이 터져갖고 제가 연결한 곳이에요. 주황색발이 있는데요. 주황색발은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다. 다음 작업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하라. 이런 표시예요.
3: 수확이 끝나면 저격 작업을 합니다. 또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배양액의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배양액 수치는 딸기 생육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일주일에 한 번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1: 사람으로 보면 병 검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인지, 음식을 잘 먹고 있는지 이건 이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4: 아빠 이거 pH 재보니까 6.3 나오네.
1: 우리가 지금 5.8 주고 있지.
4: 그렇지.
1: 자, 괜찮으니까 가자.
4: 오케이.
1: 가자.
3: 지금처럼 아들이 함께 도와주니 훨씬 든든해졌습니다.
5: 네. 다녀오겠습니다.
2: 다녀와요.
3: 수확을 마치자마자 중현 씨는 택배 발송을 하러 갑니다.
4: 예, 3시까지 보내야 당일 발송이라 가지고 얼른 가야 돼요.
3: 새벽에 수확을 하는 이유도 모두 당일 발송이 원칙이라서인데요. 조금이라도 신선한 딸기를 고객에게 빨리 배송하기 위해 오전엔 정말 정신없이 바쁩니다. 택배나 판매는 아들 중현 씨 담당이라 대부분 혼자 전담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 어머나, 잠겨 있어.
0: 누구였어요?
4: 전화해 봐야죠.
0: 이런 경우도 있네요?
4: 네, 가끔 있어요, 가끔. 가끔 잠깐 어디 나가셨을 때. 네, 적어 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3: 시간이 없어 택배를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4: 이렇게 드리고 수고하세요. 네, 위에다 적어놨어요. 두 군데 다 두 박스거든요. 네, 두 개 다 네, 한 군데로 가요. 감사합니다.
3: 택배 발송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엄마는 또 열심히 점심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바쁜 수학 일정으로 지쳐있는 식구들의 체력을 보충해줄 보양식 낙지볶음을 준비했습니다. 낙지볶음 맛의 포인트는 바로 직접 키워 만든 딸기청입니다.
6: 좀 색다른 단맛을 좀 내주는데 풍미있는 단맛을 좀 내주거든요.
3: 요즘은 일이 많아 여러 가지 메뉴는 못 만들지만 하나를 만들어도 식구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0: 어, 여보 다 됐어요.
1: 맛있겠다. 어, 이거 뭐야?
0: 어, 낙지볶음 했어요, 오늘 점심은.
1: 오, 맛있겠는데?
0: 아, 그래요?
1: 어.
0: 2인분 드세요, 2인분.
1: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낙지가 있었나?
0: 근데 오늘 또 때마침 있더라고요.
1: 여보, 네? 사랑해요.
0: 여보, 2인분. 어.
1: 좀 당연히 해야지. 뭐, 누군 사랑 안 하나, 뭐, 그래.
0: 여보, 저도요, 사랑해요.
2: 가족이 함께하는 단란한 점심. 아들이 귀농을 하고 좋은 것이 많지만,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0: 그릇이 너무 작은데?
1: 아니야, 이렇게 어. 이렇게 조금씩 비벼서 먹는 맛이 진짜 맛있는 거
0: 같아. 아껴서 먹는 느낌?
1: 한꺼번에 비비잖아.
0: 네.
1: 그건 맛이 없어.
0: 아하.
1: 조금씩 이렇게 비벼가면서 먹는 거야. 이렇게.
0: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딸기 따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1: 어머.
0: 네?
1: 어, 쫀쫀한데?
0: 그리고 딸기 청이 들어간 낙지볶음이에요.
1: 네?
0: 네. 단맛을 딸기 청으로 지금 낸 거예요.
1: 뭐 특이하지 않냐, 주문아? 뭔가 자연스러운 맛 있잖아, 주문아. 응? 그런 맛 같아.
2: 아들 중현 씨도 맛있게 먹습니다.
1: 쫀득쫀득하지? 응? 여보, 이 낙지가 네. 쫀득쫀득한 이유가 뭔지 알아, 중현아, 이거?
3: 뭔데?
1: 이거 세포벽이 살아있어서 그래.
2: 며칠 전 라면 먹을 때도 들어본 말 같은데요.
1: 이게 아삭하다라는 얘기는
0: 네.
1: 세포벽이 살아있다는 얘기거든. 세포벽이 터지면은 이게 쫀쫀하지가 않아. 물컹물컹하거든. 이건 지금 세포벽이 딱 살아있어갖고 세포벽을 우리가 씹는 맛이 나는 거야, 이게. 근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싸대기 맞음.
2: 뼛속까지 입과생인 남편은 개그도 항상 이런 식입니다.
3: 엄마? 입 열어주셔?
4: 어, 그래요.
2: 지금 배달 가는 곳은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단골 가게들은 직접 배달도 해준다고 하네요.
0: 이제 저희 남편도 연봉이 이제 업단위 연봉을 받고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사실 남는 거는 그냥 한 달 한 달 먹고 사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3: 일반 산업계열에선 내가 잘해야 뭐 5천만 원 1억 벌 수 있으면 여기는 내가 잘하면 뭐 3억 5억 벌 수 있는 느낌?
0: 아 그래?
3: 어 그래서 아 메리트 있고 이 산업 자체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참여 인원이 줄겠다. 그냥 아무리 뭐 주변에 뭐 딸기 농가가 많이 생기고 뭐 스마트팜이 많이 생기고 많이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농가 수는 떨어지고 절대적인 생산량은 떨어지거든.
0: 아,
3: 뭐 메리트 있지 않을까?
5: 아이고 안녕하세요. 6kg 있다.
6: 아 네.
5: 아 어떻게 올려드릴게요.
6: 네네.
5: 아마. 그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10kg 이상씩 아... 가능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사이즈로.
6: 아, 사이즈
5: 괜찮으세요?
6: 네.
5: 네. 이 정도 사이즈로 무조건 아마 네. 한 달? 한 3주 한 달?
0: 그렇게 나올 것
5: 같아요. 3주 한 달 동안에 계속 나올 거예요.
0: 케이크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6: 딸기 너무 좋으니까.
0: 아, 그러셨구나.
6: 딸기 또 너무 좋으니까 맛있으니까 또 많이 찾아주시죠.
5: 많이 사러 오세요?
6: 많이 오시죠.
5: 많이
6: 진짜 많이 오세요.
5: 아, 다행이네요.
0: 딸기 케이크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에스프레소 한잔 먹고 가고
5: 그치.
0: 싶다.
5: 그러면 저희 에스프레소 두 잔하고 케이크 하나 주세요.
6: 네,
5: 오늘은 이번에 내가 엄마, 여기, 하는 걸로.
0: 엄마 근데 이거 쿠키도 한 개 먹고 싶어.
5: 쿠키도.
0: 야 그러면 엄마 르뱅 쿠키하고
2: 아들과의 데이트에 신이 났습니다.
0: 녹차 티그레하고 다크 티그레. 엄마 이렇게 그러면.
5: 아니.
0: 어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5: 아이고.
0: 아유, 야, 벌써 됐어? 겨울이다.
6: 좀 마신 커피 나왔습니다.
5: 아유, 감사합니다.
0: 와우, 하, 야. 아. 아우, 감사합니다.
5: 예쁘다.
0: 너무 예쁘다, 진짜.
6: 이것도 드세요.
0: 아, 와, 머랭?
6: 네, 머랭 쿠키.
5: 머랭
0: 와.
5: 쿠키.
0: 기다렸어.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주경아, 맛있게 먹어보자.
5: 드셔보셔요.
0: 정말 풍미가 너무 좋다. 맛집 에스프레소?
5: 에스프레소 맛집?
0: 어, 에스프레소 맛집? 살아있는?
5: 그 딸기 많은 부분 드셔.
0: 그렇게 할게. 야, 정말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
5: 맛있어?
0: 먹어봐.
5: 알겠어.
0: 야, 와, 왕건이 아들이 가져가네.
5: 그러니까.
0: 잎사귀까지 먹는 걸로 해봐. 왜? 굉장히 좋은 품질의 생크림 그러니까. 쓰신다 그래가지고. 아니,
5: 크림 진짜 엄청 부드럽네.
0: 야.
5: 근데 감사하죠 저희도 이제 저희 딸기를 이렇게 잘 써주시고 또 이렇게 그 다음 연도에도 이렇게 연락 계속 주시면서 거래를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희도 되게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해야죠 저희도 딸기 농사를 또 계속 이제 믿고 찾아주실 수 있게.
2: 이렇게 믿고 찾아주는 고객들 덕분에 농사지을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하이파이브.
3: 오늘 농장에 온 특별한 손님은 아내 교선 씨의 지인인데요. 손주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랜만에 한국에 와 딸기 체험을 시켜주고 싶어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4: 인사하는 거 가르쳤는데 또 까먹었나 봐.
2: 아니 해 하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시원아 도와줘요.
4: 그리고. 카메라. 안녕.
5: Let's go. So we're gonna pick up strawberries like this here. And when you pick up strawberries, make a V like this. Make a V. And you ball like this. Make a ball. And you just pull it. Okay? Grab at the top. Okay. Let's do it. This one first. Okay? Grab at the top. Make a ball. And pull it. Okay.
3: 낯설어하더니 먹는 건 잘 먹는데요.
6: Thank you.
5: Okay. Okay. 옛날에 초등학생 때 이제 필리핀에서 한 1년 정도 살았고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제 전공이 이제 영어로 하는 전공 수업을 다 영어로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영어를 많이 썼고 You saved it. You put it here and collect. 그래서 이제 좀 영어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서도 많이 오세요. 영어 유치원에서 저희 딸기 체험하러 오실 때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영어로 안내해 주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You have to find out which one is red. Over there.
3: 중요한 씨뿐 아니라 아빠와 딸까지 모두 영어 회화가 가능해 외국인 손님이 와도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5: 아, three finished. Okay. So show him. How many strawberries did you get?
6: I got 1, 2, 3, 4, 5, 6, 7, 8, 9, 10.
5: And show him. Yeah, like that? Open it.
7: Wow.
3: 중현 씨가 친구처럼 가르쳐 주니 꼬마 손님 기분이 금세 좋아졌습니다.
2: 왜 이렇게 많이 땄어?
6: No. No more. How many? You are got this.
2: Thank you. 시원이 하나 줘. 줘야지. Because you are a big brother, okay? 어, 시원이 준 하원 오빠가 이거 칼 딸기 준다 딸기.
7: 오빠도 엄청 잘 먹네.
3: 또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농장의 인기 체험 코스인 딸기 케이크입니다.
5: We're gonna make a cake, okay?
6: Okay.
5: So here's the cake sheet. Okay? And it's okay. 괜찮아요, 괜찮아요.
6: 재밌어.
5: 재밌어?
6: 재미. Snake.
5: Snake. So.
6: You have cream on you.
5: That's okay. So you put at the top.
6: Top.
5: Yeah. At the top.
6: One eye.
5: At the top.
6: Two eyes.
3: 딸기 체험이 재미있는지 꼬마 손님이 흥이 한껏 올랐습니다.
5: 오케이.
6: Oh, hungry.
5: You're hungry. Okay, okay.
3: 맛도 있을까요?
2: 맛있어?
6: My tongue is very full.
5: Your tongue is very full. Okay, okay, relax, relax, relax. Are you full?
3: 꼬마 손님의 반응을 보니 아무래도 오늘 체험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딸기와 케이크는 가져갈 수 있게 포장을 했습니다.
8: 네, 형님. 네, 네.
9: 연말에
8: 네, 연말에 같이 보여요.
10: 그래요.
8: 네? 연말에 같이 보여요.
3: 어, 예. 체험 농장은 딸 정연 씨가 해보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오늘처럼 모두 재밌어해서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0: 아빠, 닭발 반 쳐?
8: 너도 닭발 줄래? 저녁 내기?
1: 밥하기 내기였잖아 원래.
8: 그러니까 당신 10번 봐줘야지.
1: 내가 10번 봐줄게.
8: 정확하게. 야, 탁구도에도 설치도 안 돼 있는데 어떡해?
0: 설치해야지 이제. 들어야 잠깐.
8: 알았어. 하나, 둘, 셋. 중현아, 그게 거기야. 그렇지.
0: 그다음에
8: 이거 뒤집어 올렸다. 이거 닦으면 이걸로 닦으면 되지.
0: 어, 딱 닦고.
8: 됐지?
0: 아, 닦고? 좋다, 됐나?
8: 어. 아, 오랜만에 쳐가지고 타코 될려는지 모르겠네.
0: 아빠, 어? 몸살 부리지 마.
8: 야. 아, 이거 지가 갉아먹었네. 아주 잘 보관하라니까. 이거, 중현아.
0: 어.
8: 이거 열면 이렇게 지가 갉아먹는다고 딱 닫아줘야지. 이거 아빠 채라고, 이거. 이게 뭐니? 이거 타코 어떻게 치니, 이걸로?
0: 아빠, 당연히 도구 탓을 하지 않아.
8: 없어.

0: 서브게임.
1: 이신의 딸기 농장배 탁구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0: 아우, 요거 아주 뭐라 짧게 그 요거 아주 야 호흡 좋아.
2: 자, 4대1. 어?
0: 아우 다리야.
2: 요거 단발스
0: 4대4.
2: 4대4.
0: 안 맞은다? 아, 오, 너무. 네. 야, 나 그거 너무 좋아. 자, 가만있어봐. 됐어.
3: 아, 그냥 들어가.
0: 오케이!
4: 못 이겨, 못 이겨. 아니, 옛날에 10년 전에는.
0: 20년 전?
4: 20년 전에는 그 사당동 사부리그 대회에서 우승하셨던 분이에요. 아직은 안 돼. 제가 보기엔 아마 한 6개월만 더 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0: 잘했어.
4: 6개월?
2: 잘했어요.
0: 아, 근데 땀이 너무 많이 나네.
2: 유나, 저녁 부탁해.
4: 어이.
2: 감바스.
5: 어디 새우 냉동실에 있는 거 꺼내놓을까?
4: 꺼내놔줘요.
5: 저녁 맛있게.
4: 마늘이 그래서 있잖아.
0: 아, 정연이도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2: 그러니까 좀 아쉽다. 정연이가 없어서.
0: 그러니까. 아이고.
1: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들 중현 씨가 요리를 시작합니다.
6: 올리브유로 다 하면 좋은데 올리브유가 부족해서 아마 포도씨유 좀 섞을 것 같아요.
1: 감바스는 중현 씨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0: 기름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면 해야겠는데.
1: 새우가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
0: 아빠 끝났어, 간다.
2: 어, 오래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어.
3: 야, 야 원래 여기... 먹어도 되는 거야 이제?
0: 먹어도 돼요.
3: 맛있겠다.
2: 야, 이거 너무 조금이잖아.
0: 나 위스키 한번 가져올게.
3: 그래.
2: 근데 왜 글로 올라가?
0: 내 방에 있으니까.
2: 괜찮아, 알겠습니다.
3: 아이고.
2: 야, 그 위스키 자기 위스키라고 지방에 넣는 거야? 으차. 아.
0: 아빠 별로 없긴 하네.
2: 야, 치사하게 혼자서 숨겨놓고 먹냐?
0: 아빠가 집에 안 들어.
2: 야, 진짜. 그래.
3: 발렌타인?
0: 발베니.
3: 발베니?
0: 어.
1: 술은 각자 취향대로 마시기로 했는데요. 아들은 위스키를.
2: 어디?
1: 부부는 달달한 아이스 와인을 선택했습니다.
2: 자, 색깔 예쁜데?
3: 약간 근데 와인 색깔이.
0: 그니까 살짝 이상하지.
3: 이상하네. 한번 먹어보고 해보. 짠 한번 하자 일단.
2: 자, 수고했어.
3: 자, 맛있게 먹을게.
2: 어, 진짜 맛있어.
3: 진짜 맛있어.
2: 아이스 와인이 이게 다 하여튼 당도가 높아. 당도 어, 당도가 높아가지고 이거 먹어도 돼? 이거 그냥 먹는 거지?
3: 아빠 순삭이신데 그냥 순삭이신데? 오 어때 여보?
2: 맛있어.
3: 맛있어? 응. 이렇게 해서?
2: 쉽구나 이게.
0: 나 아빠.
2: 맛있어 진짜 중현아 매력 있다니까. 노는 거야 몰라는 거야 안 올라는 거야?
0: 어
2: 그래?
0: 생각보다 괜찮은데?
2: 그러니까 몇 마리 이거 몇 마리 넣는 거야 대체?
0: 20마리 넣었을걸? 20마리?
2: 50마리는 넣어야 되는데.
3: 아빠랑 종종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탁구를 치고 밥하기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아.
2: 야 그 여보. 응? 그럼 중현이 뭐 맨날 바빠라는 얘기야. 뭐야 그거 진짜 너무한.
3: 아니 그 일상을 하면 되지.
2: 어?
3: 왜?
2: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그 맨날 바빠라고. 아이고.
3: 일주일에 한번 줘주면 되지.
0: 엄마 괜찮아. 내가 그땐 딱 2주만 하잖아? 응. 아빠 이길 수 있어.
3: 정말?
2: 다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어. 저 밖에 뒤지기 전까지.
3: 아니,
0: 엄마, 영원한 승자는 없어.
3: 어, 그 말도 맞네. 여보, 영원한 승자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2: 저 막기 전까지. 저 막기 전까지는? 그런 말 하실 게.
1: 지금 이 시간처럼 동천 씨는 귀농 후의 생활이 참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0: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선택한 귀농.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동천 씨 특유의 긍정 마인드가 귀농을 성공적으로 이끌 거라고 확신합니다. 귀농으로 만들어가는 인생 2막. 동천 씨의 성공적인 귀농 생활을 응원합니다.
1: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딸기가 좀 더 추운 곳에서 재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강원도에서 재배하듯이. 근데 저는 북한에 가서 재배하는 게 제 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남북 경협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개성 같은데 우리 남한의 우리나라의 좋은 이 스마트팜 시설을 북한에 지어서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맛있는 딸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까요? 통일부 장관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내가 꼭 진짜 북한에서 농사를 짓고 싶다고. 건강도 많이 챙기시고 딸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2: 어떤 골프를 실력으로 치는 거예요?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냥
1: 어차피 이 골프는 돈으로 친다 생각하고 지금
3: 가볍게. 돈으로 쳐?
2: 뭐야?
3: 올라갔어? 어제?
1: 하체 돌지 마. 그렇지. 하체가 안 돌아가네. 다리가 아프니까.

엄청난 음량과 강한 리듬에서 나오는 역동감. 외국인들도 그 장단에 매료된 사물놀이.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가락과 연주자의 복장, 악기의 구성이 비슷한 풍물놀이. 익히 들어온 두 놀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풍물놀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온 풍습으로 농사일을 할 때 사람들의 피로를 달래고 세시 풍속 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놀던 놀이다. 하지만 사물놀이는 생겨난 지 40여 년밖에 안 되었다. 사물놀이가 처음 생겨난 것은 1978년 2월. 공간사랑 소극장에서 공연이 열렸는데 이때 풍물악기 중 타악기인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개의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다. 그 연주자는 김용배, 김덕수, 이종대, 최태연 이렇게 네 명의 남사당패의 후예들이었고 이것이 사물놀이의 출발이 된다.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엄연히 다르다. 풍물놀이는 야외에서 서서 여러 명이 돌아다니며 연주한다 해서 선반. 사물놀이는 실내에 앉아서 연주한다고 하여 앉은반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네 가지 악기 외에 소고나 태평소 등 다양한 악기가 더해져 연주를 한다. 풍물놀이는 풍물굿, 풍장굿, 두레굿이라고 하기도 하며 각종 세시 명절에 행해져 애군을 쫓고 한해 풍년을 기원한 공동체의 의례다. 사물놀이는 풍물과 굿의 예술성이 높은 장단을 세련된 음악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무대화시켰다. 그렇다면 풍물놀이와 농악은 같은 걸까? 농악은 농부들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꽹과리, 징, 북과 같은 타악기가 중심이 되고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농악수들의 묘기가 가해져 흥겨움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농악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현재 풍물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명칭이다. 풍물놀이는 일과 놀이가 하나 되고 이웃과 내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실렁 실렁 실렁.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 몸에 좋아 죽겠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셋!

달로 하면 4월이요 날로 하면 초 이틀입니다. 이 나라 이 땅 지키시는 조상님, 오늘 우리 소리 바라지가 조상님 전에 지성으로 주건 말씀 올리오니 이분 덕도 많거니와 새로 새 덕을 점지하사이다. 그저 1년 365일 내내 돌아갈지라도 명도 주고 복도 주고 재수 여러 도우시고 그저 우리 자손들 앞날에 상서롭고 경사스런 일들만 생기게 하옵시며 온갖 재난 액살은 다 비껴가서 백천 가지 일들이 마음과 뜻 먹은 대로 두드러지게 하시고 성품이 찬물같이 맑고 깨끗하여 바르고 곧은 길로만 나아가게 하시기를 천만 축수 만만 발언으로 비옵니다.

눈물 이 평생을

0: 밥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 몸에 좋아 죽겠네.

0: 네가 인간들의 자유를 위해 그토록 많은 것을 감내한 후에 그들에게 가져다준 것은 오직 불안, 혼돈, 불행뿐인 것이다.
1: 연극같이 살고 사는 것 같이 연극을 하자. 그래서 나는 내 삶과 연극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실시간,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한 번에 다 해내야 된다는 것.

연극이라는 게 자기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자기에 대해서 숙고하고 고민하고 찾아나가려고 애를 쓰나.

나의 신념, 당연히 연극이지. 영원히 죽지 않을 유일한 종교거든. 나한테 연극이란 그런 겁니다.

0: 안녕하세요.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연극이란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버팀목으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면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어느 배우의 독백인데요. 브라운 광과 스크린을 오가며 굵직한 연기를 선보이면서도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 동안 고향 같은 연극 무대를 오롯이 지키고 있는 천의 얼굴이시죠. 배우 정동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진짜 연기를 꽤 오랜 시간 봐왔는데요. 근데 상당히 묵직한 메시지를 주는 역을 많이 하셔서 그 카메라 뒤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는데 어떠십니까?
1: 그냥 이 모습이죠 뭐.
0: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묵직한 메시지 같습니다. 그

0: TV 뭐 스크린 연극 무대를 이제 넘나들듯이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1: 요즘에는 뭐 드라마 지금 찍고 있는 거 네네네. 있고요. 사실은 원래는 지금 그리스에 가서 신전에서 공연하기로 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국가 간의 일은 자기 그 자국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그게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오. 그래서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하고 지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0: 아니 그런데 쉬는 중간에 또 이제 TV 드라마 같은 걸 하시지 않습니까?
1: 예, 그건 뭐 그 전부터 찍어왔던 거니까. 네네네. 예.
0: 그 선생님께는 다양한 수식어가 있죠. 탤런트, 연극 배우, 연극인. 이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수식어나 혹시 마음에 드시는 수식어가 있다면 뭘까요?
1: 아니 그냥 배우예요.
0: 배우
1: 같은 거예요 다.
0: 같은 거죠.
1: 그 배우라는 게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0: 배우가 그런 뜻입니까?
1: 네, 그럼요. 오. 사람이 아니다예요. 네, 네, 네. 아니 미차에다가 사람이 있자 해서 사람이 아니다예요.
0: 저한테도 뭐 작곡가, 프로듀서, 뭐 가수 중에 어느 게 마음에 드냐 그러면 저는 그냥 음악하는 사람인데요 네. 라고 대답하는데 그런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지난 10월 제8회 대한민국을 빛낸 2022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에서 올해 연기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지금도 존경받고 계시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
1: 아니에요. 그건 뭐 그냥 다른 사람 받을 분들 다 받았으니까 너도 이제 좀 나이 먹고 그러니까 더 먹기 전에 받아라 그랬겠죠. 그래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0: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시작하면 저희가 인터뷰가 잘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이 상이 그 정다은 선생님한테 간 거는 이 우리나라 상을 주는 입장에서도 되게 영광이었을 것 같아요. 예.
1: 그저 감사하게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어떤 부채를 느껴요.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제 포기할 때가 아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이런 격려를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0: 자,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선 굵은 연기로 계속 사랑을 받아오셨는데요. 드라마, 가을 동화 다 아시죠? 불멸의 이순신, 연계소문, 열혈사제, 또 제가 재밌게 본 99번의 시간여행까지 이제 선한역과 악역을 가리시지 않고 이제 존재감을 뽐내고 계신데 그 특별히 기억에 남는 드라마나 뭐가 있습니까?
1: 사실은 내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뭘 하나 찍으면 나머지 것들이 너무 아쉬워서
0: 그렇죠.
1: 말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이렇게 몇 작품을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나인 같은 건 많이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었고 그리고 저는 그 제가 독립군 역할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세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그런 역할을 좀 하기도 했고 좀 아는 듯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 깊이를 몰랐었는데 우당 이회영 선생님 역할을 내가 한 적이 있었어요. 자유인 이회영이라고.
0: 자유인 이회영.
1: 그것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 책을 읽고 확인을 해본 결과. 와 세상에 이런 분들이 살아 계셨구나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역할 같은 건 굉장히 기억에 남죠. 네네. 물론 이제 그 나인 같은 거는 좀 변화 있는 역할 그런 캐릭터를 이렇게 저렇게 좀 움직여서 했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 더 재밌었던 게 전 못한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안 돼서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사극을 하다가 계속 해야 된다는데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안 된다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드라마가 그렇게 내가 없으면 안 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안나푸르나 가는 약속이 이렇게 봉사하는 약속이라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 팀에서 우리도 안나푸르나 간다고 그래서 서로 비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할 형편이었는데 해줘서 너무 이제 또

0: 기억에 남고.
1: 그렇죠.
2: 그렇습니다.
3: 뭐야 이게? 처음 보는 놈인데 이제야 갑자기 생각이 나.
4: 해결해야 될 놈이 따로 있어.
5: 뭐요?
4: 박정우 동생 반드시 없애야 돼. 최대한 빨리.

0: 드라마와 영화 등 바쁜 일정에도 이제 해마다 두세 편의 연극계에 출연하시면서 연극계의 큰 어른으로 자리 잡고 계신데 올 봄에도 톨스토이의 작품으로 연극 무대에 오르셨죠. 예. 톨스토이의 참회록 안나 까레리나와의 대화. 어떤 작품인가요?
1: 그 제목 그대로예요. 톨스토이가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참회를 하는 참회록. 참회록이 이제 3대 참회록이 있는데 아우구스트니스의 참회록.
0: 아우구스트니스.
1: 그리고 톨스토이의 참회록. 이 작품을 쓰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왜냐면은 너무 확실하게 성공한 사람인데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알고 보니까 난 벌레였다. 신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나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진솔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자기가 쓴 애정을 가진 그 안나 까레리나를 만나가지고 둘이 대화를 하는 그런 가상의 연극이라고나 할까? 그런 내용이지요.
2: 네? 뭐가 미안하다는 거죠?
3: 혼잣말을 한 겁니다. 내 젊은 날의 모습이 떠올라서.
2: 기다리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이로써 삶의 환희가 찾아왔어요. 도덕 말고 사랑 마시오.
0: 자, 그동안 햄릿, 단테 신곡, 레이디 맥베스 같은 고전 대작을 꾸준히 해오셨는데요. 아무래도 대사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 분량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런 작품을 계속하실 수 있으신 건지.
1: 어렵지만 도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작품들이 한 번도 성공하리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건 아니었어요. 하다가 언제쯤 이제 죄송합니다, 난 못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할 그런 작품이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여기까지 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하지요.
0: 그런 열정과 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 가운데 2020년 작품이죠. 대신문관과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웬만한 내용으로는 그 엄두도 못 낼 1인극인데
1: 그게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됐어요. 그 해에 그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0: 네네.
1: 그 작품 전에 그 봄에 막 그 확산될 때 제가 무슨 작품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요. 왜 못 하느냐? 그랬더니 뭐 관객들도 안 오고 할 수 없다라고. 그럼 연습이라도 하자. 왜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냥 연습이라도 하고 공연을 못 하면 어떠냐? 그냥 길거리에서라도 한번 하고 하자 이랬더니 뭐 안 된다고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해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 혼자 하자. 혼자 한다면 내가 뭐 돈 벌려고 연극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은 한다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한다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 처형 안 되면 길거리 나가서라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대신 몇 사람 모이면 나 못해 나 못해 그러면 안 되니까 나 혼자 하자. 그래가지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준환 연출자가 그 어려운 작품을 가지고 그 대신문관이라는 그 인물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진짜

0: 위대한 작품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그
1: 거기에 있죠. 예.
0: 그 대신문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다음 작품을 쓰려고 그걸 마련해 놨던 거예요.
1: 야.
0: 죽기 전에 자기는 쓸 얘기가 있었다. 그게 알료사 얘기예요. 알료사 얘기가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로 자기 막 작품을 마지막으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을 생각하고 그걸 거기다 끼워넣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1: 오호.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알게 됐는데 한 30분 가까이 되는 독백이에요.
1: 아.
0: 예수님을 무릎 꿇어 앉혀놓고서 막 야단치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런데 정말 토시 하나만 틀려도 연결을 할 수 없는 그런 대사 구성이에요. 한 번도 나는 이걸 다 할 수 있어라고 자신감 있게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2: 나 파우스트는 이렇게 선언한다. 인간의 지고한 아름다움을 실현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0: 아니 그럼 그 연극이 원래는 딴 사람들도 같이 나오는 연극이었는데 연출을 바꾸신 거네요.
1: 그 이전에
0: 예.
1: 그 원래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은
0: 네네네.
1: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0: 네.
1: 어떻게 공연을 하는 거 아니 그냥 한 2시간 반 정도로 압축을 해서 하죠. 그런데 그거를 그 작품을 2시간 반으로 압축한다는 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살 빼고 피 빼고 뼈다구만 추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떤 드라마가 어떤 얘기가 되느냐 완전한 기가 막힌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막장 뒤에 숨어있는
0: 사람의 어떤 인간의 내면
1: 인간의 얘기 종교의 얘기 신념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까라마조프과 형제들을 7시간 반짜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 2부로 나눠가지고
0: 네.
1: 주말에만 1, 2부 같이 공연하고 주중에는 그냥 1부 하고 끝나고
0: 2,
1: 그다음에
0: 2부
1: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0: 오늘 1부로 봤으면 내일 2부로 볼 수
1: 있는 식으로 이제 주말에는 1, 2부를 같이 하고
0: 네.
1: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야말로 이제 진짜 그 까라마조프과의 형제들의 진목을 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0: 네, 네.
1: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 역할을 했었는데 그 역할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다섯 역할을 했었어요.
0: 글쎄 말이요. 다섯 역할을 1인 5역을 하셨더라고요.
1: 예, 예, 예.
2: 너는 인간을 너무 높이 평가했다. 인간을 덜 존중했더라면 그래서 그들에게 더 적은 것을 요구했더라면 이것이 더 사랑에 가까웠을 것이고 인간의 짐이 훨씬 가벼웠을 것이다.

0: 1인극의 이제 토대가 됐던 연극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무려 이제 7시간 공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인 5역을 연기하셨어요. 배우로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불확실성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끝나고 났을 때 남다른 감동도 있었을 거고, 예, 자부심도 있었을 거고.
1: 정신이 없었어요. 7시간 반짜리에서 6배역 하는 거 하고 지금 모노드라마에서 6배역을 한 거예요. 모노드라마 안에.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반도 나오고 알료샤도 나오고 그 대신간도 나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1: 어쩌면 막 올리기 전에 뭐 내가 죽든지 아니면 막을 그만둔다고 하든지 뭐 무슨 수가 나겠지.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다. 사람이 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마지막 공연까지 그 두 작품이 다 마찬가지였었어요. 두 작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이제 두 번을 했으니까 두 번과 이 모노드라마 대신문관과 파우스트 합해서 세 개가 난 잘 끝날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젠가는 내가 무대에서 죄송합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겠지. 뭐 그때까지 하는 거지. 라고 했는데 끝나줘서 감사한 거죠.
0: 아, 연기자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관객 입장에서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1부, 2부를 나눠서 보고 그 7시간을 다 봐야지 이제 까라마조프.
1: 근데 양적인 분량이 분량이 길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제가 하는 연극은 관객들을 괴롭힙니다.
0: 어떤 식으로요?
1: 말할 수 없이 괴롭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걸 막 아우성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 생각하려면 머리 되게 아프고 지금 요즘 세상에 그냥 빵빵 쏘고 죽다 살고 막 뛰어다니고 뭐 이러면 끝나는 건데 이 세상에 왜 있다고 얘기를 하나 싶지요.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지금 이런 세상일수록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뿐이지 지금 제가 박수 받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0: 그렇습니다.
1: 물론 일부 박수 치는 분들도 계시죠.
0: 네네네.
1: 공연 중에 일어나가지고 박수 친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쟤 저걸 왜 하는 거야? 우리 주변에 아주 쓸만한 뭐 어떤 사람들도 돌아서서 쟤 저거 왜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그래도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다. 뭐 꼭 이렇게 비유해서는 안 되게 이렇게 뭐 대단한 비유가 생각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소크라테스 시대에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약 받아 죽었어요.
0: 네네. 네.
1: 지금 이 사람 이 사회에 필요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0: 네.
1: 마찬가지예요.
0: 네, 네, 네, 네.
1: 마음에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쪽의 사람, 어느 쪽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지 박수 받고 있고 뭐 잘 되고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 요즘에 이제 다른 연극 보러 가면서 많이 느끼죠. 뭐 이렇게 재미있어서 막 큰 극장에 꽉 찼는데 그냥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나요. 뭐 어쨌든 좋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산업화되고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그 사랑이 그런 쪽에 사랑을 받는 데서 오는 어떤 희열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사랑을 주면서도 그 보람을 느끼는 거고 이렇게 양단 간에 서로

0: 이제 그 후기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공연을 보시고 어떤 관객분이 이제 이런 후기를 올리셨더라고요. 99%의 감동, 소름, 고뇌, 1%의 지루함. 이 정도면 되게 성공적 아니에요?
1: 그건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이고요. 감사한 분이죠.
0: 아니, 그 연극을 보면서 지루하다는 생각을 1%밖에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극찬인 것 같습니다.
2: 연극이라는 거는 실시간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한 번에 다 해내야 된다는 거. 다른 거는 나름대로 이렇게 덧붙일 수도 있고 다시 자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만 연극은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오롯이 모든 걸 한꺼번에 준비해가지고 한 장소에서 에너지가 있다거나 그러면 영원히 난 이 자리를 떠나야 되니까 그런 어떤 부담이 있으면서도 그것이야말로 우리 살아있는 인간하고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체 연기하고 무대 연기가 다른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연극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각자가 다 매력이 있고 각자가 다 장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라는 것은 다시 선택할 수 없고 그 자리에서 실수하고 그 자리에서 틀리면은 영원히 틀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더 긴장되고 어렵고 그래서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살아있는 인간하고 똑같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 매체 연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랜 동안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뭐 같이 늘상 만나가지고 연습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나 연극은 각자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짧게는 4-5시간 길게는 10시간 이상씩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0: 2009년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하시고 2016년 이해랑 탄생 100주년 기념 햄릿에 출연하셨어요. 그 당시 최고의 배우들이 같이 출연하셨는데 그때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3: 그때 저는 이제 클로디우스 그 숙부 역할하고 네. 선왕 햄릿의 아버지 역을 두 개를 같이 했죠.
0: 그때 이제 뭐 유인천 선생님도 계셨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3: 유인천 씨가 햄릿을 했는데 네네. 사실 너무 나이 먹은 햄릿이 됐죠. 근데 그거 뭐 근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네. 너무 좋았고 진짜 훌륭했어요.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냥 다 배울 점이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연습실에 있어 보면은 다 배울 점이 있어요. 많은 거를 깨우치게 해줬어요. 그분들이 뭐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기억 없어요.
0: 그분들도 정동환 선생님을 보면서 많은 것이 배워지고 있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4: 내 형수였던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이나니 환희와 비탄에 갈라진 이 마음을 누군들 짐작하겠소. 과연 이 만국함을 견디면 오직 경들의 충정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오. 고맙소. 그러나 햄리 이제 내가 하는 말들은 저 불길 누구 태울 수가 없으리니 네가 날 사랑한다면 들어라 들어라.
5: 저런 저런
6: 내기는 왕을 먹어. 그 구덩이로 만든 물고기는 거지가 먹습니다.
5: 그건 무슨 뜻이냐?
6: 잘난 왕도 거지 뱃속으로 행차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지.
5: 언론에서 어딨어?
6: 천국에.
0: 의미가 있는 무대인 건 확실한데요. 2022년에 다시 한번 이제 햄릿에 오르셨다 그랬는데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3: 그때 사실 이제 그 저는 그런 시스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갑작스럽게 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곳에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안 했으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 멤버 중에 나만 빠지게 되어서 참 이것도 아니로구나 해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건 제가 못 해보던 역을 그때 했어요. 폴로니우스, 네. 그러니까 오필리오 아버지. 레오티스와 오필리오 아버지 역할인데 저는 햄릿의 남자는 다 해봤거든요. 햄릿을 비롯해서 뭐 아버지, 뭐 숙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다 해본 편인데 그 배역은 할 기회가 없었어요.

0: 근데 했고 그리고 좋은 결과였다고들 해서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1: 인생낭독인 오늘은 인물의 심연을 들춰내는 연기로 선악의 저편을 넘나들며 연극 무대를 묵묵히 지키고 계신 명배우 정동환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69년 낯선 사나이라는 작품으로 연극 무대에 데뷔하셨는데 연기 경력이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0: 그러네요.
1: 69년에 제가 태어난 해거든요.
0: 아, 그래요?
1: 아니 근데 그 세월만큼 진짜 희로애락을 다 겪으셨을 텐데 배우에게 있어서 세월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뭐 별 의미 없죠.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건데 그냥 우리는 연극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지나감을 잘 모르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러니까 예, 예.
0: 지금 내 나이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벌써 이렇게 됐나 싶고. 별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런 네. 세월이라는 게.
1: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언제부터 배우의 꿈을 꾸셨나요?
0: 그냥 뭐 시작하기는 애매모호하게 시작을 했는데 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는데 재수를 했어요.
1: 네,
0: 근데
1: 네.
0: 그 당시에 재수란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근데 저는 이제 지나갈 만한 여건이 집안 여건이 안 돼서 그냥 한 해 더 있다가 학교 가라 뭐 이런 거였었는데 제가 이제 도서관에 이렇게 다니는데 도서관에 다니는 길에 드라마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 뭐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1: 네.
0: 가서 연극 가는데 한번 가서 봤죠. 그랬더니 딴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1: 그게 남산에 있었던 드라마 센터만
0: 남산에 예, 예. 그게 바로 이제
1: 서울 예전이 예, 되고 예, 예, 이제 서울 예대가 되고 하는 예, 예, 거죠. 예.
0: 그래서 그 내가 본 그 연극 그 한 학교가 중동고등학교였었어요. 그래서 모르지만 그냥 내가 중동고등학교 한번 가봐야지 가서 뭐 연극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중동고등학교 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그 연극반을 하게 됐고 1학년 때 그게 이제 65년도였었는데 그 연극 경연대 나갔는데 최우수 연기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된 거죠.
1: 네. 그렇다면 그때 봤던 중학교 재수할 당시에 봤던 연극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0: 판문점 명도 소송이라는 작품이에요.
1: 이야, 그 작품이 이해가 확 되던데?
0: 그건 쉬운 얘기였어요. 그 남북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고 굉장히 쉬운 재밌는 얘기였어요.
1: 자,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은 연기력을 인정받은 셈인데요. 그 이제 서울예술대학교의 전신인 서울연극아카데미에 진학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입학 후에 베트남전에 또 참전을 하시게 되셨어요?
0: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네.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것도 학교를 그만두고 갔어요. 그 이유가 이제 전액 그 장학금을 받아서 네. 갔는데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돈을 좀 내고 다녀라고 해서 돈 못 내겠다, 돈 없다. 그리고 이제 입대를 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입대했는데 보니까 그때 이제 월남 가면 돈 좀 번다고 뭐 해서 그러면 돈 좀 벌어가지고 학비를 좀 마련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월남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르게 해서 복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졸업을 했죠.
1: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1973년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동아방송 성으로 입사하게 돼요. 원래 관심이 이제 방송 쪽에도 있으셨습니까?
0: 아니 뭐 다 좋죠. 뭐든지 좋은데 저한테는 꽤 어려운 일이었어요. 도전하기가. 왜냐하면 그해 봄에 제가 월남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무슨 라디오 드라마를 들은 적도 없고 뭐 도대체 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내가 군대 있었으니까 무슨 뭐 어떤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해당이 안 되는데 내 친구가 시험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그까지 걸 왜 시험을 보느냐고 그래요. 근데 그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뭐 하면은 안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자기를 평가받는 것 같아서 또 싫죠.
0: 그래서 이거 뭐 그 쉬운 말로 쪽팔리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뭐 했냐 그냥 가서

0: 붙으면 좋고 안 붙으면 말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원서를 사주려고 갔다가 내 것까지 사서 시험을 봤는데 어쨌든 제가 됐어요. 근데 그 해에는 이제 남자를 하나만 뽑았거든요. 여자는 네 분을 뽑고 그래서 내가 몇 대 1로 들어간 걸 내가 알죠. 네네네.
1: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다시 연극 배우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0: 그거를 오래 못했어요. 너무 좋은 직업이었는데 네. 저는 그냥 직업도 없어봤고 뭐 돈벌이를 못해봤기 때문에 그건 너무 황홀한 직업이었었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 안 되겠다. 어디 가서 좀 공부를 좀 하든지 좀 고생을 좀 하면서 해가지고 연극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만두고 거기를 제 발로 그만둔 게 이제 그 방송 생긴 이후로 제 발로 그만둔 성우가
1: 처음
0: 그렇게 해가지고
1: 천대일을 뚫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그만두겠다
0: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연극을 해야 되는데 연극을 하는데 뭐 일단은 뭐 먹고 사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을 했죠.
1: 야,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가난을 이고 태어나 가난이 두렵지 않았던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동안 걸어오신 길을 보면 삶의 희로애락을 모두 다 겪으신 것 같고요. 일본 오키나와 항구에 가서 일하신 적도 있고 또 연기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 가서 고생 하셨던 것도 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0: 원래는 연극을 하는데 네. 너무 이제 지금도 연극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출연료라는 건 이론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먹고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야. 이제 부모님들이 있거나 뭐 이렇게 집에서 좀 보조가 되면은 모를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지 뭐 연극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래서 생각했더니 마침 그 요코하마 항구에서 배 만드는 수리공으로 가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원했더니 덜커덕 됐어요.
1: 일본 가서 이제.
0: 예,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안 된다예요. 왜냐하면은 그 일본 노조에서 외국에 들어오는 걸 반대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체하는 걸로 어디를 소개하는데 오키나와에 그 사탕수수밭 있거든요. 예, 예, 예.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뽑는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가겠다 그랬죠. 그래서
1: 가서 이제 뭐를 하셨습니까? 어떤 수수밭을 이제
0: 거기서
1: 배고...
0: 이제 남자들이 하는 일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사탕수수를 베는 일, 그리고 그걸 이제 옮기는 예. 일, 그리고 그걸 설탕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일, 예. 그리고 그걸 옮겨가지고 이제 기차에 싣고 보내는 일까지가 이제 예. 남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건 이제 계절 노무기 때문에 네.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에요. 길어야 6개월 내지 4개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두 번을 갔다 왔죠. 한 번 갔다 오고 괜찮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동료들한테 네. 야 같이
1: 이런
0: 가자.
1: 이런 데가 이런 데가 있어.
0: 같이 가서 우리 거기 가서 연극 연습하고 그리고 돈 벌고 와가지고 네. 여기서 공연하자. 원래 이제 그런 단체들이 네. 있거든요. 예. 뭐 브레드 앤 파펫이라든지 뭐 빵과 인형 극단이나 기타 등등 뭐 연극 자체가 그 밥벌이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 괜찮다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이호성이라는 내 후배가 있는데 네. 그 후배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형이 그때 와가지고 말이야 오키나와에 가서 일하자고 하는데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그랬다고. 나는 너무 좋은데 왜 안 하느냐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당이라는 말이 있었지 시급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1: 없었어요. 네. 네.
0: 그 일당 얼마 이렇게 네네네. 되는 거죠. 또 이제 최저선에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일본은 좀 틀이 잡혀가지고 시급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환율이 3배였었거든요. 그러니 한 시간을 거기서 일을 하면은 우리나라 일당에 해당하는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었었죠. 그러니까 네. 연극하는 사람 가서 그 일하고 거기서 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와서 여기서 또 공연하고 그러면 네. 얼마나 좋겠느냐고 막 그 내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1: 하여튼 고생을 무진장하셨다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마침내 연극 배우로서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연극 무대에서 드라마나 영화로 연기 무대를 넓히게 된 그 첫 작품 뭔지 기억하십니까?
0: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뭐 그런대로 뭐 이렇게 대단하진 않았지만은 시작할 때서부터 관심을 갖게 됐고 네. 뭐 큰 불편 없이 네.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마이태자라는 연극을 하는데 마이태자라는 우리나라 작품이 그 외국 작품으로 말하면 햄릿 같은 작품이거든요. 네, 네. 그 태자 역할을 제가 했거든요. 그때 같이 이제 했던 황정화라는 내 상대역 배우가 공주를 했었는데 네, 네. 그분의 그 절친 중에 한 분이 나연숙이라는 작가였어요. 야, 그분이 이제 그 네. 황정화 씨를 보러 왔다가 저를 보고서 오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인기 있는 작가들은 방송국에서 모셔가려면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나를 데려와라. 네. 나를 데려오면 1일 연속곡을 쓰겠다. 네, 이래가지고 네, 네, 네. 제가 1일 연속곡을 하게 된 겁니다.
1: 그때 작품이
0: 아버지와 딸들. 아버지와
1: 딸들. 네네네. 아 좋습니다. 누군가는 정동화는 리듬의 배우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장단이 분명해서 대사의 리듬이 흐르고. 구성진 노래가락이 묻어나온다는 뜻인데 목소리나 혹은 단순히 발음의 문제를 떠나서 평범한 대화도 마음에 콕콕 박히게 하는 그 대사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이게 듣는 사람을 집중하게 만드는 힘 뭘까요?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성우 시험에도 붙었다고 생각해요.
0: 그래요? 우리 말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말의 그 법칙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아름다움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인물의 특성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리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서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렇게 리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렇게 노력한 것이 좀 들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1: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리듬과 내가 갖고 있는 언어의 습관대로 다른 역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연기할 대상에 심취하다 보면 그만이 갖고 있는 어떤 리듬과 언어 습관을 익히게 된다.
0: 그런데 이제 개성이라고 하잖아요.
1: 개성.
0: 그 사람이 개성이 네. 있어라고 하는데 나를 지키는 걸 개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다.
1: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0: 그래서 그 사람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는 어느 선생님이 말했어요. 언덕 위에다가 돌을 던지면 계속 내려와. 그러면 다시 집어 던져야 돼. 게으른 사람은 집어 던지지 않아. 그냥 내려온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런 리듬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어떤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럴 때는 연극 대사 됐어요. 야, 이제 선생님께서는 천의 얼굴이라고 불릴 만큼 뭐 장르와 배역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연기를 선보이고 계시는데 보통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선택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또 안 하시고 그러십니까?
0: 요즘엔 뭐 가리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뭐든지 하자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한 두 개씩 이렇게 겹치면은 뭘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선별할까 하는데 예전에는 분명히 제가 구분하고 구분했습니다.
1: 네.
0: 내가 보람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자라는 게 이제 첫째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듣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해도 특집 드라마도 있고 무슨 무게 있는 드라마들이 네, 있는데 있어요. 뭐 1일 연속도 있고 뭐 주간 연속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일과 보람 있는 일은 다른 일이에요. 그중에서 선별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졌고 뭐 영화 같은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연극에서는 남들이 와.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것이

0: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나를 보러 오는 사람은 그걸 보러 오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지는 않아. 인기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길 바랐고 그렇게 작품을 선정하고 있죠.
1: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다시 태어나면 내가 한번 저 인물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인물 누가 있을까요?
0: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을 네. 때 그 독립운동가 우당 이효영 선생님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거를 설명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엄청난 재산을 다 가지고 헐값에 팔아가지고 온 가족을 여섯 가족 한 가족도 아니고 여섯 가족을 아이들 아녀자들 하녀들까지 전부 다 데리고 그 압록강을 건너가서 그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 그런 그냥 옆에서 흉내를 내더라도 그런 사람 흉내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깊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알려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도움을 줬던 그런 배역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딱히 그것이 어떤 배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내가 했던 배역들은 다 똑같이 내가 사랑했던 배역들입니다. 내가 맡은 배역은 나하고 다른 인물이라도 나와 일종의 같은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거 뭐 그거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1: 인생낭독인 오늘은 틀에 갇히지 않는 폭넓은 연기로 작품의 생기를 불어넣는 명품 배우 정동환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뭐 TV와 영화, 연극을 오고 가면서 이제 쉴 틈 없이 살아오셨는데 뭐 시간이 난다 그러면 주로 뭘 하십니까?
0: 어려서는 이제 운동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든지 네.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막 땀 막 흘리고 그런 걸 좋아했는데 이제 조금 나이 들면서 산 같은 데 이렇게 다니는 게 너무 또 좋아가지고 네네. 한동안 이렇게 쭉 다녔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것도 사실은 60 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막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고
1: 그렇죠. 얼마나 그러니까 바쁘셨겠습니까?
0: 여행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촬영하면서 해외여행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갖다 이게 다 여행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외 촬영 가면서 도시락 싸가면 이렇게 산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여행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때 제가 이런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깨우쳤어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스스로 찾아서 다니는 여행 이것이 네. 중요한 여행이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뭐 드라마하고 뭐하고 영화하고 뭐하고 꽤 공부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무식하게 이럴 데 없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혼자 앉아서 공부를 좀 하자.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씩 책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여행 다니고 약간의 운동하고 책 보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1: 특히 히말라야를 네 번이나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그 정도면 이제 거의 취미가 아니라 이제 산악인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엄원길 대장님과도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0: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엄청 무슨 산 타는 사람 같이였는데 산을 다닌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산보 정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 산보를 누가 히말라야로 가요?
0: 아니 히말라야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도 거기가 히말라야고 걸어서 요만큼 가도 히말라야예요.
1: 엄원길 대장님과 인연도 있으시고
0: 저는 이제 그 엄원길 재단의 휴먼 재단이 있어요. 이제 그 산 타는 거는 그만하시고 거기에서 자기가 얻은 거를 거기에다 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 만드는 사업을 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가담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다가 그냥 갔다 오면 너무 아쉬우니까 좀 움직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안나푸르나 좀 갔다 오고 히말라야도 적당한 데 이렇게 갔다 오고 이런 정도지.
1: 케이트는 안 갔다 오셨습니까?
0: 아니 그래도 이제 케이트 밑에까지 가도 케이트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입구까지 간 거죠. 그래도 한 일주일씩 걸어 다니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람 있고 행복해요.
1: 자 오늘 인생 낭독을 시작하면서

0: 연극이란 큰 나무의 버팀목으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면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선생님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 평소에 후배 연기자들한테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시나요?
1: 후배들이 절 따르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싫어해요, 나. 그리고 별로 말도 안 해요, 저는. 뭐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사이를 유지하게 있는 게좀 팽팽한 느낌은 있어도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막 설명하거나 이렇게 다정다감하거나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선배를 좋아하는 또 후배들이 있는 거고
0: 네.
1: 또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감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0: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다가 내가 선생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쓱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지금 후배나 동료들에게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꺼이 힘든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 같은 게 뭘까요? 예, 원동력.
1: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지요. 이분들하고 교감해야 되는 이유지요. 나는 연극으로밖에 할수 없으니까 연극으로 해야겠다. 그러나 이제 연극이 그냥 재미있고 즐기는 오락의 장소가 아닌 생각하는 장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0: 그러니까 생각하는 공간,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훨씬 재방문율이 높잖아요, 연극이라는 게.
1: 연극이라는 건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은유의 세계죠.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운문과 산문이 있는데 보통들 그 희곡을 읽으면서 산문으로 읽는데 그게 아니고
0: 운문으로.
1: 운문이죠. 시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시인이에요. 뭐 몰리에르 시인이에요. 모든 작가들은 시인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산문화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0: 그렇죠.
1: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연극의 중요성이라는 건 연극 아닌 연극 안에 그한 대사가 그냥 간다가 간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죽겠다라든지 가서 성공한다든지 모든 걸 끝낸다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연극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연극은 은유의 세계예요. 메타포의 세계이기 때문에 많이 그냥 이렇게 전달되는 게한 가지의 뜻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뜻으로 이렇게 각자 해석할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더 매력 있는 세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연극이라는 게 자기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큼 자기에 대해서 숙고하고 고민하고 찾아나가려고 애를 쓰나. 뭐 쉽게 얘기하면 너 자신을 알라는데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0: 데뷔한 지 40주년이 되던 2009년 고곤의 선물로 19회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때 수상 소감에서 연극은 영원히 죽지 않을 나의 신념이자 종교이다. 독백 대사를 이제 인용하셨는데 배우로서 철학이 담긴 어떤 한마디가 아닐까 싶어요.
1: 피터 셰퍼가 연극이 필요 없는 세상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얘기한 게 바로 그 나의 신념이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담겨 있는 그 책이 나한테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했어요. 나는 종교는 그냥 종교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나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도 종교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우쳤어요. 나는 연극은 영원히 죽지 않을 유일한 종교라는 말이 가슴에 와서 확 닿았어요. 지금도 늘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극을 대하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전 관계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전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 그런 작품으로 그 이해랑 연극상을 받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내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0: 연극은 나는 누구인가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배우 정동환은 어떤 사람입니까?
1: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연기밖에 없으니까 연기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죠.
0: 야, 근데 그 말씀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1: 별 큰 의미 없습니다.
0: 이 행간에 이 언어와 언어 사이의 간격이 진짜 많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보통 앞으로 계획이나 꿈을 여쭤보는데요. 뭐 늘 무대를 준비하시거나 새로운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이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연극 고곤의 선물 대사 중에 지금 사람들은 연극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렸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아, 우리가 잊고 있는 연극의 정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건 이제 너한테 연극은 뭐냐라는 걸로 네. 제가 들을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연극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극한의 고통과 고뇌의 내적 갈등을 겪고 마침내 존재의 의무에 대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노조인 것이다.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넘어선 우주의 섭리를 받아들인 것이며 이는 곧 우주와의 화해인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내 삶을 연극같이 살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연극을 하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삶과 연극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남는 거. 물론 이보다 더 유명할 수도, 이보다 더 돈 많이 벌 수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지 않고 지금 내가 제일 좋은 때인 것 같아요.
0: 인생 낭독인 대사 한마디, 짧은 행간에도 깊은 의미를 담아서 오랜 여운을 남겨주는 명배우 정동환 선생님과 함께했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작품에서는 무대에서 제일 가까운 객석 맨 앞자리에 관객과 배우로 꼭 만나 뵙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편하고 쉬운 길 대신에 어렵고 힘든 길을 지켜가는 데는 그만한 가치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 점점 편한 길에 익숙해지고 있는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의 신념. 당연히 연극이지. 영원히 죽지 않을 유일한 종교거든. 지금은 사가버린 불덩이처럼 침묵 중이지만 오래전 연극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을 때 이곳에서도 그리스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신념과 경이로움을 심어줬었어. 종교처럼 말이야. 극작가들은 희곡을 아테나의 방패처럼 높이 들어올렸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만 진실을 볼 수가 있었어. 훌륭하게 빛을 반사하는 거울처럼. 관중은 모여들었고 모두 한몸되어 그걸 뚫어지게 바라보며 자신들이 위대해지는 것을 느꼈어. 아마도 그건 난생 처음으로 평범했던 세계가 변화의 불길로 타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섬광을 본 거야. 연극은 빛을 바라는 것이었고 없어선 안 될 것이었어. 하지만 지금

뭐가 됐지? 열맞춘 좌석에 사람들이 아무 느낌도 없이 팔짱을 끼고 앉아있어. 지금 사람들은 연극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조차 잊어버린 거야. 언젠간 새로운 사도들에 의해 연극이 다시 활활 타오를 날이 올 것이야. 그때가 되면 두고 보자는 말이지. 틀림없이 그 사도들 중에 내가 있을 거야.

홍소카의 매력은 공감과 소통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림 속의 인물이 사실 저지만 내숙녀라는 닉네임을 붙여줬거든요. 내숙녀에게 있어서 한복은요. 겉이 훤히 들여다보여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요. 이거는 속마음이 훤히 보인다라는 메타포를 넣고 싶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한국화가 김현정입니다. 저는 어디 행사를 가거나 이제 밖에 외부 활동을 할 때는 꼭 이렇게 많이 한복을 입고 다니는데요. 그러면 꼭 받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에요.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미혼이에요. 이 말씀 꼭 드리고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질문이 또 있어요. 아, 그럼 국악인이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무용 하시는구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이런 한복을 입은 여인을 그리는 화가인데요. 제가 최대한 이렇게 제 그림과 일치화하는 작업으로 최대한 많이 입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저는 한국화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이 참 좋아요. 왜냐면요. 우선은 제가 아이돌의 나이는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별명이 붙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온라인상에 한 20만 명 정도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처럼 미술도 팬덤 문화가 생기구나 라는 점에서 한 가지 이유가 작용을 했고요. 왠지 화가라고 한다면 좀 중년의 어르신들 많이 떠오르시죠? 생각보다는 참 젊다라는 작용도 해서 이렇게 한국화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이 붙게 됐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요, 21세기의 풍속도라는 별명도 있어요. 일상생활하는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림 속에 있는 여인은 저처럼 이렇게 한복을 입고 라면을 먹거나 화장을 하고 때로는 오토바이도 타고 쇼핑도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정말 일상적인 소재가 담겨 있는 21세기의 풍속도 같은 그림입니다. 제 그림은요, 정말 전통적인 소재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되게 파격적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이 그림으로 제가 등단했다라는 단어를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아차 라는 작업인데요. 제가 이 작품의 제목을 영어로는 Oops라고 붙였고 한자로는 나의 모자를 찾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한 작업입니다. 저는 사실 패스트푸드 정말 좋아하거든요. 빠르기도 하고 맛도 좋고 또 가격도 착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패스트푸드를 먹고 나면 커피가 꼭 한 잔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한 라면의 가격은 1,000원 안팎이잖아요. 근데 브랜드 커피가 너무 비싸면서 아, 왜 나는 이렇게 아이러니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저의 부족함을 고백한 작업입니다.

저는 작품을 진행할 때 반드시 꼭 직접 해보고선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는 사진 자료나 그릴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서 좋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해봐야 더 많은 거를 담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정성이 담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말 타는 그림을 그려볼 때는 말도 타보고요. 쇼핑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쇼핑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작품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무엇을 그릴지 고민해요. 아, 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뭘 표현할까? 어떤 거를 그려볼까?

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자화상이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동세가 있어서 계속 거울을 보고 그리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상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한지 스케치를 합니다. 그 뒤에는요, 인물의 실루엣만을 채색을 한 다음에요. 그리고 멍만을 이용해서 한복을 그립니다. 그리고 한지를 이용해서 붙여서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거는 미술 용어로는 꼴라주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은요, 정말 끝없는 도전입니다. 왜냐하면요, 좀 경계가 없어요. 자격증도 없어요. 언제부터가 화가인지도 모호해요. 그리고요, 정년도 없고 연봉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100세 시대에 저는 일찍 죽어야지 작품 가격이 오른대요. 저도 한번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한번 살아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 나는 정말 전략적으로 몇 살에 죽어야지 작품 가격이 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작가는 고독하대요. 외로워야 된대요. 그 문장도 정말 싫었고요. 아, 왠지 정신병이 있어야지 더 작품 가격이, 작품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문화도 싫었어요. 게다가 미술대학에는 90%가 여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수 있는, 제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선생님이라던가 교수님, 혹은 유명한 화가, 피카소, 고흐, 고갱, 김홍도, 신윤복 모두 다 남자잖아요. 여성 화가로서 제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화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좀 많이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봤어요. 화가라는 게 남들이 한 대로 똑같이 하면 박수를 쳐주지 않는데 왜 나는 기존에 있는 관념을 그대로 쫓아가려고 할까? 이 관념을 한번 깨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도 좀 독특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왠지 전시장에 가면은 우리 왠지 떠들면 혼날 것 같고, 그리고 물어보면 바보 같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전시장에서 놀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내숭 놀이공원이라는 전시였는데요. 이 전시가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저는 한국화 전통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소재도 정말 일상적인 그냥 일기 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파격적이다. 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구하셨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주세요. 아, 그래서 왜 내 그림이 이렇게 평가를 받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아,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을 해주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정리해 본 거를 한번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한국화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사군자, 화투, 먹, 한지, 여백 이런 것들 많이 떠올려 주시거든요. 좀 고리타분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뭔가 파격을 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화가 보면 볼수록 정말 재미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아, 보시는 분들도 이 한국화의 재미를 아시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해 봤어요. 근데 우선 한국화, 동양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요. 크게 다른 점은요. 동양화라고 한다면 한, 중, 일, 삼국의 그림을 뜻합니다.

중국은 좀더 먹의 전통이 강하고요. 일본은 채색의 전통이 더 강해요. 지리적으로도 중간에 있는 한국은요. 먹과 채색을 적절히 섞은 수묵담채의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도 이 용어가 쓰인 시기가 다르기도 한데요. 동양화는 한때 잠깐만 쓰였던 용어이고 요즘은 한지에 그린 그림은 한국화라고 부릅니다. 저는 근데 한국화 화가로서요. 좀 서운한 게 한 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요. 보통 우리가 처음 접했던, 어릴 적에 처음 접했던 재료는 뭐죠? 바로 크레파스, 수채화, 연필, 서양의 도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이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그림은 사실 유화 같은 서양화 그림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서양화가 한국에 소개된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우리 머릿속에는,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서양화 그림, 서양화 재료가 세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서운해서 오늘은 한국화를 보는 꿀팁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화를 바라보실 때는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화첩이라던가 병풍 아니면 족자 형태로 있는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림을 실제로 보면 A4용지 사이즈 정도밖에 안 돼요. 풍속도첩에 들어있는 그림의 하나이기 때문이죠. 근데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관람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왠지 가까이 가면은 막 경보음 날 것 같고 그런 두려움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찌감이 떨어져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한국화의 아름다운 포인트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관람하는 적당한 거리는요. 대각선 거리 혹은 대각선의 1.5배 정도 떨어져서 보시면 참 적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림을 그릴 때 화가도 구도를 짤 때 그때 글씨 쓰는 방향이 알게 모르게 적용이 됐거든요.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쓰기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세로쓰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도 자연스럽게 오른쪽 위에서 왼쪽 하단으로 훑듯이 보시면 더 그림이 잘 읽혀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시대상을 읽어야 합니다. 많은 상징이 들어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인 것만 봐서는 그 의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선 한국화를 보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한국화에는 정말 상징적인 의미를 읽다 보면 더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신윤복의 그림을 보시면요. 저기 가운데쯤에 의녀 모자를 쓰고 있는 여성이 보이시죠? 아니 근데 왜 의녀가 양반들이 저렇게 놀고 술 마시는데 저기 앉아있을까요? 조선 후기에 갈수록 일어났었던 변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신윤복은 그렸다라고 해요. 정말 예쁜 그림체 속에 이러한 풍자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 그런 게 한국화의 또 하나의 매력이기도 한데요.

제 그림은 정말 평범하지만 일상적인 소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바라보자라고 잡아봤어요. 이거는 일상을 관찰해야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른다라는 거를 얘기한 학자도 있어요. 바로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이스라엘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자아가 두 가지가 있대요. 바로 경험자아와 기억자아, 이 두 가지의 자아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제 그림으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막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먹고 있는 이 순간 얼마나 사실 통쾌해요. 아 몰라, 내일부터 먹을래. 이러는 순간의 자아는 경험자아입니다. 그런데요, 내일 몸무게를 재보면서 나 왜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아는 기억자아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아는 실제로 되게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대요. 먹는 순간은 즐거웠지만 기억하는 순간은 굉장히 괴롭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기억자아에서 많은 걸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이 잊어버리는 70%의 일상적인 기억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속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상을 바라보실 때는 너무나도 평범했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시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욕탕을 소재로 삼아보기도 했어요. 제가 사우나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릴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갔어요. 거기 가서 때도 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근데 나중에 더 뒤에 가면은 안 가게 될 것 같은 순간이 올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신윤복의 단호풍정이라는 그림을 봤을 때 저의 충격을 나중에 제 자식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신윤복의 단호풍정이라는 그림을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옷을 굉장히 간략하게 입고 멱을 감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은 지금 하실 수 있겠어요? 냇가에 가서 샤워를 한다라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등 밀어주는 문화가 100년 뒤에는 어색해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초풍정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사우나에 가면요, 많은 분들이, 어머님들이 이렇게 주물주물 하시면서 이제 마사지도 하시고 굵은 소금으로 마사지 하시고 유통기한 지난 이렇게 우유나 요거트로 더 많은 막 마사지 하시는 분들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사랑스럽다라고 느꼈어요. 아, 한국의 비너스는 이렇게 탄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뒷배경에는 서양의 비너스의 탄생을 넣어서 한국의 비너스의 탄생은 이렇게 됩니다 라는 작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저는 초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잡아봤어요. 이거는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도 사용한 기법인데요, 바로 대페이즈망이라는 기법입니다. 익숙한 사물을 낯선 장면에 나와서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연출을 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활용해 봤어요. 바로 떨림이라는 그림에 넣어 봤습니다. 음악을 들었을 때 그 떨리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언뜻 보면 그냥 동물 같은 이미지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없는 동물들이에요. 좀 창의적인 생각들을 일상적인 소재에서 많이 찾아내거든요. 예를 들면 책을 읽는 하마라던가 뿔이 난 얼룩말, 피어싱을 한 코끼리, 아니면 메뚜기인데 빨간색 메뚜기, 이런 것 등을 보시면 실제에는 없지만 왠지 있을 것도 같은 그런 소재들을 그렸던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이 초현실주의적이라는 게 꼭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신데렐라를 다시 보면서 이거를 한번 한국판 신데렐라로 표현해 봐야겠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 다시 신데렐라로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되게 급하게 어디를 막 가보시는데 신발이 탁 벗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아무리 급한 순간이어도 신발 줍고 가거든요. 혹은 유명한 일화처럼 한 짝 더 벗고 가서 그 신발이 누군가에게는 쓸모가 있겠죠. 근데 신데렐라는 사실 한 짝만 벗고 간 거잖아요. 아, 의도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어른이 돼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월척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뒷 배경에는 마차가 아니라 한국판으로 가마를 그려서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는요, 저는 패러디를 하자라고 잡아봤어요. 여기서 헷갈리는 네 개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마주예요. 오마주는 존경의 의미를 담고서 어떠한 화가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어떤 기법을 넣어서 그려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가장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반고흐의 그림을 많이 보시면 되게 옛날의 그림을 많이 오마주해서 그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지만 뿌리는 다른 기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임모

라는 기법인데요. 임모는 지금의 저는 사투리 같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한국화 하면은 사실 굉장히 한정적인 소재들이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군자, 산수화, 인물화. 왜 이렇게 동양화는 한정적인 소재가 떠오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서양화 하면 정말 다양한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그 바닥도 닦고 청소도 하고 무릎 꿇고 배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거, 스승님 거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신까지도 체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스승님을 잘 계승해야지라는 게 컸어요. 마치 사투리처럼 지역성을 띠게 되는 게 한국화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패러디인데요. 패러디는 요즘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패러디란 기존의 익숙한 어떤 이미지 그리고 원본을 따와서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명화에다가 다시 결혼이라는 문화를 덧입혀서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뭉크의 절규 그림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이러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걸 보고선 아, 요즘 젊은이들이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서 시부모님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은 그렇게 자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시집살이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왠지 존재만으로도 두려운 그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결혼이라는 걸 결심할 때 여성의 입장에서 같이 평생을 할 짝꿍을 바라보고선 결혼을 결심하는 거지 그 부모님만을 바라보고선 결혼을 결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 두려움을 한번 표현해 봐야겠다라고선 이제 웰컴 투 시월드라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뭉크가 자연의 웅장함에 억눌려서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친구의 모습 두 명이 그려진 그런 그림인데요. 그 친구의 두 명을 풍속화에 등장하는 시어머니와 시언니로 표현했어요. 시누이로요. 그런데요, 이걸 그리고선 제가 전시장에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어떤 어머님께서 갑자기 내가 여기서 꼭 한마디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라고 하고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요즘 내가 며느리 눈치 얼마나 보는 줄 아냐고 요즘 시월도 없다고 다음에 꼭 묘월도 그려달라고 이런 요청을 하시고선 가셨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사실 저는 소개를 꼭 하게 돼요. 전시장 가서 제가 이렇게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설명하는 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작가의 의도를 잘 전달하고 싶은 저의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관객들과 소통을 할 때 더 많은 아이디어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주목을 해봤었던 문화는요. 함지기 문화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한 달에 한 번은 동네에 함 사세요 이런 게 울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혀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요즘은 함을 안 하고 핸드캐리어로 가서 조용히 인사만 드리고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함이 나중에 좀 쓸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실용성도 중요하지만 좀 서운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함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자개랑 수로 나져 있어서. 그래서 실용성도 좋지만 참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문화가 하나씩 없어져가는구나. 나는 이거를 그림으로 남겨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만에 피리 부는 소년을요. 함지기로 표현해봤어요. 오징어 가면을 쓰고 박을 깨는 그 순간을 표현한 작업입니다. 그 다음은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을 담고 싶었어요. 마치 생각하는 사람처럼요. 물론 남성분들도 고민이 참 많으시겠지만 여자인 신부님들도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문이 열리기 딱 직전까지 고민한대요. 아, 나 영화처럼 도망갈까? 이 결혼이 맞는 걸까? 물론 이 사람은 사랑하지만 결혼이라는 걸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로포즈 링도 받고 그리고 사주단자도 받았는데 고민하는 신부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주단자에 뭐가 쓰여 있는지 이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걸 그려보면서 조금 더 찾아보게 된 건데요. 사주단자는 물론 양측에서 오갈 수 있지만 흔히 남성의 집에서 여성의 집으로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날을 점지할 때 그 두 분의 궁합을 보는 게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는 날을 점지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 주제로는 메시지 담기라고 붙여봤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선
아, 옛날에도

강아지, 고양이 지금 키우는 것처럼 정말 고양이를 좋아했구나. 옛날에도 고양이 집사들이 많았나? 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 그림을 봤어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은요, 지금으로 치면 거북이 금수저 같은 역할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요즘 칠순, 팔순 잔치에 갈때 거북이 금수저 이렇게 선물해드리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장수하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한자의 음을 가지고서 많이 언어 유희를 했다고 해요. 고양이를 뜻하는 묘자가 70세 노인을 뜻하는 한자와 음이 비슷했기 때문이고요. 나비 접자가 80세 노인을 뜻하는 노인 질자와 음이 비슷했기 때문에 나비가 고양이를 쫓고 있는 이 그림은 70세를 넘어 80세까지 장수하세요, 할머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정말 재화가 풍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선물하기보다 그림을 선물하는 문화가 참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와, 이 그림 정말 한국인이라면 정말 꼭한 번은 보셨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김홍도의 씨름. 이 그림을 보면 아, 굉장히 역동적이다. 아, 김홍도 굉장히 잘 그렸네라고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둘러앉은 사람들 속에 바로 다음에 등판할 선수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제가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신발을 벗고 있는 초조한 채 이렇게 깍지를 끼고 있는 저분이세요. 갓도 벗어놓고 신발도 벗고 내 차례가 곧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씨름 선수의 초조함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등 뒤에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분을 보면요. 다리가 저려서 이렇게 주무르고 계시는 거 혹시 보이시죠? 시간이 꽤 지났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은 곧 결판이 날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들배지기 하는 선수들을 보니까 이미 균형이 한 군데로 치우쳐졌죠. 이 씨름은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날까요? 어디로 넘어질까요? 저는 사실 씨름을 잘 몰라서 그런지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은 이 그림의 정답은 오른쪽으로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씨름을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거 들배지기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른쪽에 있는 다리가 들려서 왼쪽으로 넘어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두 명을 보고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바로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두 명을 보면은 아, 이쪽으로 넘어오는 순간을 표현했구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한 번쯤은 봤었던 굉장히 흔한 이 그림을 이렇게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되게 재밌죠? 한국화가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가까이 가서 그 디테일을 보시면 더 즐겁게 한국화로 관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한국화의 메시지를 담는 거를 저도 좀 계승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림 속에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저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조각상을요, 피로타라는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제목에서도 좀 언어 유희로 표현을 해본 거긴 하거든요. 이거는 바로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를 표현한 겁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고민하신대요. 결혼하고 나면 안정적인 가정이 생기는 것도 좋은데, 나도 이렇게 꿈이 있는 여성인데, 그냥 일만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거 아니야? 청소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이게 너무 두렵기도 하다고 해요. 원래 피에타라는 도상은요,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안타깝게 바라보는 모습을 표현을 하면 피에타라는 도상인데요. 저는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현재의 제가 미래의 빠글머리가 된 아줌마의 저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작업으로는요, 천지차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천지창조라는 그림에서 천지차이라고 언어 유희해봤는데요. 원래 이 그림은요, 땅에 있는 인간에게 신이

지능을 주는 순간 혹은 생명을 주는 순간으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영역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을 보면 붉은색 동그라미가 보이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뇌 혹은 심장을 형상화한 그림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오른쪽에 있는 여성을 신의 영역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과정과 고민을 경험하고선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신 이 분들은 정말 신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의 영역에 표현을 했고요. 결혼 전에는 아직 인간의 영역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 그림은요,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은 순간을 표현한 그림을 육아 전쟁을 하는 모습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도 알프스 산맥은 넘기 힘든 곳인데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에게 내가 이번에 알프스 산맥을 넘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 이걸 잘 표현해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좀 나폴레옹을 미워했었던 화가는 노쇠를 타고 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요. 그중 다비드라는 화가가 가장 영웅처럼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육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부모님을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의 모습으로 표현해봤어요.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요, 원래는 병사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풍속화에 그려진 전통 혼례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리는 내숭 시리즈는요, 정말 융합의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시는 것처럼도 딱 아실 수 있듯이 한복과 어떤 현대 소품의 대비가 일어나는 그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법상으로도 한국 전통의 기법인 수묵과 담채 기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상의 부분에는 꼴라주 기법을 사용해서 융합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이 이외에도요, 제가 한국화 하면 고리타분하다 라고만 생각을 하실까봐 3D 프린팅으로도 피규어를 만들어서 제작해봤어요. 바로 그 옆에는 또 손으로 만든 조소상을 놔두고서 비교를 해보시라고 요즘의 최신 기술과 손이 만든 기술의 갭을 한번 봐주세요 라는 그런 전시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 그림을 페이퍼 토이로도 제작을 해봤어요. 칼과 가위와 풀이 없어도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교구를 만든 건데요. 제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봉사도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 동양화를 되게 친숙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교구를 개발해서 작포 세대를 표현해 본 거거든요. 연애의 시작은 여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한국화의 지평을 넓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화가한테 전시라는 시간은요, 마치 결혼식을 하는 날과 같아요. 저는 오죽 더 똑같겠어요. 매일 이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더 신경도 쓰이고 사실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외에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해외에서 전시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가장 주목할 만한 이력으로는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한국인 두 번째로 개인전을 한 이력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전시 중에 하나는 분단의 아픔을 같이 겪고 알고 있는 독일이라는 나라, 특히 베를린에서 전시를 했었던 기억이 가장 남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동에서 전시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외국분들이 많이 와주세요. 아무래도 거기가 관광 명소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어눌하지만 영어로 물어봐요. 제 그림이 이해되시냐고. 한국인도 사실 한복을 지금 잘 안 입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린 이 그림이 이해가 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생각보다 많은 외국분들이요, 너무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재패니스 차이니스 들었을 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세계를 저는 주도할 수도 있다. 문화를 주도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K-POP이라던가 뭐 한국의 드라마, 영화 많은 세계인들이 주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한국의 삶이 궁금한 그 외국인들에게는 제 그림이 되게 재미있게 다가오나 봐요. 그래서 천천히 아주 깊게 설명을 해드려도 끝까지 경청을 해서 들어주시고요. 다음에는 꼭 너의 나라에 가서 이 그림을 더 경험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럴 때면 저는 그 힘들었던 해외 전시의 순간이 행복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국을 알리는 일을 그림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싶어요.

저는 평소에도 오늘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하고 질문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새로운 시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크게 보면 내숭 이야기, 내숭 시리즈는 한복을 입은 여인이 등장하는 풍속화다라고 봐주실 수 있지만 이렇게 예리하게 봐주시는 분들은 저의 변화를 알아봐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저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는 사실 계속 응원해주시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많이 공부하고 한국의 앤디 워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활동을 할 테니까요. 많이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요소도 넣고 제목도 좀 서사적인 요소로 넣고 하지만 아무래도 관객들이 작가의 의도를 알기에는 그림을 한 점 가지고 이야기해서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사실 저는 되게 관객들과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게 이해해 주시지 못한다면 저는 그게 좀 이렇게 저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는 기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에서는 먹의 의미가 물론 그냥 서양화의 검정 같은 역할도 하지만 우주같이 무한한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고 싶을 때 먹을 선택하거든요.

좋다. 아이. 아, 좋지.

달로 하면 4월이요 날로 하면 초 이틀입니다. 이 나라 이 땅 지키시는 조상님, 오늘 우리 소리 바라지가 조상님 전에 지성으로 주건 말씀 올리오니 이분 덕도 많거니와 새로 새 덕을 점지하사이다. 그저 1년 365일 내내 돌아갈지라도 명도 주고 복도 주고 재수 여러 도읍시고 그저 우리 자손들 앞날에 상서롭고 경사스런 일들만 생기게 하옵시며 온갖 재난 액살은 다 기껴가서 백천가지 일들이 맘과 뜻 먹은 대로 두드러지게 하시고 성품이 찬물같이 맑고 깨끗하여 바르고 곧은 길로만 나아가게 하시기를 천만 축수 만만 발언으로 비옵니다.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 몸에 좋아 죽겠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우리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쿠바로 떠난 청춘 시나위. 하지만 청춘들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 열심히 표정을 나오잖아요, 밖에.
2: 내가 언제?
1: 이 표정이 그렇다.
0: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쿠바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먼저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간 국악 청춘들. 그 결과 낯선 동양의 가락에 냉담하기만 했던 쿠바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쿠바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라틴 음악의 본고장, 카리브해의 진주라 불리는 쿠바.

0: 호세 마르티가 지은 시에 선율을 붙인 관타나메라는 쿠바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민요인데요. 지난 300여 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눈물의 땅 쿠바. 흥겨운 노래 속에 독립을 향한 애절함이 담긴 관타나메라처럼 쿠바의 도시 곳곳에는 많은 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만나러 가는 길.
1: 안녕하세요.
2: 시계?
0: 청춘 신하위가 찾아간 곳은 한인 3세 파블로 할아버지의 집입니다.
3: 네 개 안쪽이 다 맞죠.
4: 귀가 딱 한국인인데 귀가

0: 처음부터 그걸 끝까지 묵묵히 그냥 불러주시더라고요. 또 가사도 좀 한국말이 안 돼서 어눌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더 진실이 담겨져 있고 더 마음 감정이 담겨져 있으니까 저희들한테는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노래였어요.
1: 노래를 딱히 한자락 하시니까 아 그래도 역시 아 우리 대한민국의 할머니 잊지 않고 노래 부르시는 모습에 감동 받았어요.
2: Una melodía que me gusta oír mucho los coreanos era la canción que se llama Pan Sori, que es una cosa.
1: Oh, Pan Sori. ¿Quiero
2: No. Hay que tener.
1: 제가 판소리를 전공한 학생이거든요. 제가 판소리를 들려드려야죠. 왔으니까.
3: 내가 간단하게
1: 판소리 부채.

0: 다녔네.
1: 어? 아버지의 아버지를 거쳐 한국을 추억하는 파블로 할아버지의 가족들. 제 아무리 긴 시간에도 고국을 향한 향수는 지워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0: 그랬구나, 돈 받아. 못난 사람.
2: 신청가에 신봉사 눈 뜨는 대목 뭐 이런 거를 할까 했었어요. 원래 준비해 간 대목은. 근데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축 처져 계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신나는 대목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발림도 하면서 돈 타령 저 웃으면서 불렀는데
0: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봐라.
1: 어느새 파블로 할아버지의 두 눈이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3: Tuvimos un teatro allá en Corea del Sur, un cantante, no lo hace, lo que me dio fue una expresión que le sale del alma. Nosotros los coreanos somos, tenemos un defecto o una virtud, somos muy sentimentales.

0: 꿈이로다. 너도 나
1: 희망을 찾아 떠나왔지만 더 깊은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민 1세대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한인의 후손들.
0: 개인 꿈도 꿈비로다. 꿈에 나서
1: 마지막 순간까지 고국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아버지.
0: 가는 인생 부질없다.
1: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던 달콤한 꿈은 너무 빨리 깨져버렸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간절한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 무엇서 무엇을 헐까.
1: 그렇게 선조들이 이루지 못한 꿈들은 아들에서 아들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현재 쿠바에는 파블로 할아버지와 같은 한인 후손 1,100여 명이 할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 creo que lo más lindo de la reunión está puesto.
3: 더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었는데.
2: No, muy bonito, muy bueno, muy bueno.
4: 잘했어요.
2: La cantó de corazón.
5: Dile también que nosotros estamos muy contentos, muy orgullosos porque siempre los coreanos vienen y vienen a vernos acá.
1: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또다시 길고 긴 이별의 인사를 나눌 시간.
6: 네. 아버지,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7: 건강하세요.
8: 건강하세요.
1: 청춘 시나위가 들려준 소리로 파블로 할아버지 가족들에게 한국이 더욱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열강들의 침략을 견뎌야 했고, 독립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혼돈의 시기를 보냈던 쿠바. 격변하는 쿠바의 역사 속에서 대를 이어온 1,100여 명의 한국인 후손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한인 3세들이 이곳 한인 후손 박물관에서 한국 문화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9: 예, reunimos a los viejos que cumple 60 años ese año y le hacemos una actividad que se llama Hangap. Nosotros la fiesta conmemorativa más fundamental que celebramos aquí en Cuba es el aniversario de la independencia de Corea contra Japón, que se celebra los 15 de agosto. Hacemos kimchi, eso sí, nunca hemos perdido la costumbre. Kimchi, changyorin, mandú, bibimbap, bulgogi. Y todas esas cosas nos gusta comer y hacerlas nosotros.
1: 오늘은 한인 후손들의 정기 모임이 있는 날. 한인 3세부터 5세까지 전 세대가 모이는 뜻깊은 날인데요. 역시 어린 친구들에겐 K-POP이 대세인가 봅니다.
10: 한국말로 다 가사도 외우셔서 노래도 하시고 춤도 추시는 거 보니까 아, 정말 K-POP이라는 열풍이 대단하구나.
9: 그 모세요. 코리아노. Y aquí, bueno, se dan clases coreanas una vez a la semana de idioma coreano. Damos clases de comida coreana una vez al mes. Y vienen también muchachitas y muchachitos a ver películas, novelas, música coreana aquí.
11: ¿Quieren cambiar la mesa o es porque...?
12: No.
1: 우리나라의 진짜 음악을 보여주기 위해 청춘 시나위도 준비 완료.
13: 다 사연 때 괜찮아요?
14: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담아서
4: 정말 열심히 들려드려야지 뭔가 거짓으로 하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불러드려야겠다.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아무래도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동족의 음악입니다 라고 들려드리고 싶었었어요.

0: 신하위의 무대에 눈을 떼지 못하는 걸 보니 그들의 가슴 속에도 우리의 아리랑이 흐르나 봅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에네켄 농장에서의 고달픈 삶을 견뎠던 이민 1세대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유일한 낙이자 힘이었을 우리의 소리.
1: 데센디엔테 me recuerdo mi abuelo, a mi papá, a mi mamá que son coreanos y eso me satisface oírlo, me parece que estoy con ellos otra vez de nuevo, estoy oyendo esa canción.
2: Tiene conocimiento de la música tradicional coreana, lo que hemos recibido en la isla, o al menos yo, ha sido más la cultura pop, o sea, la música moderna coreana, pero me ha parecido muy interesante.

엘니뇨 관타나메라가 있습니다. 청춘 시나위와 쿠바의 뮤지션들이 함께 꾸민 무대. 청춘 시나위가 아니었다면 쿠바의 민요와 우리의 동살풀이 장단이 이토록 잘 어울린다는 걸 몰랐겠죠?

0: 전해 내려오는 지역에 따라 가사와 가락은 조금씩 다르지만 언제나 우리 민족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렀던 대한민국의 대표 민요 아리랑.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를 거쳐 이역만리 타국 땅에 뿌리를 내린 한국인 후손들. 한국과 쿠바, 비록 살아가는 곳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지만 이렇게 한인 후손들이 함께하는 한 쿠바에서도 아리랑의 흥겨운 가락은 계속 이어집니다. 뜨거웠던 공연이 끝난 후 쿠바의 뮤지션들도 만족한 모양입니다.
1: Nunca lo habíamos escuchado, pero nos gustó mucho porque tiene, vaya, lejos de lo que estamos muy unidos porque la música cubana es mucho ritmo también. Tocaron al final que hubo mucha interacción con el percusionista y fundar bien la Guantanamera, que eso es lo que...
2: Las sonoridades que ellos desarrollan y sobre todo veo a la hora de tocar que hay unas polirritmias ahí que de verdad me impresionaron mucho. Además la uniformidad en todos los efectos, los cierres como los van haciendo, me causaron mucha impresión realmente.
3: Ah, gracias.
0: Hanin 후손들에게 오늘의 공연이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4: 되게 뭔가 벅차는 것도 있고 방금 이렇게 막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보기 좋았다고 되게 감명 깊었다고 너무 멋있었다고 얘기해 주셔서 더 벅차고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5: 느낌은 저희가 준비한 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분들에게 좀 가슴 깊숙이 묻혀져 있던 한국의 향이라도 좀 맡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 정도 보여줘서 드렸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0: 1년 365일 발길 닿는 곳곳마다 춤과 음악이 흘러넘치는 정열의 나라 쿠바. 때문에 쿠바를 두고 영혼을 사로잡는 매혹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쿠바를 찾는 이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으니 세계적인 작가 헤밍웨이도 사랑했던 모히또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민트 향을 자랑하며 전 세계인이 즐겨 마시는 칵테일 모히또. 달콤한 모히또의 맛을 결정하는 건 바로 이것, 럼주입니다.

0: 럼주를 만드는 기본 재료이자 인류에게 달콤한 설탕을 선물해준 신의 작물, 사탕수수.
1: 와, 차 있다.
2: 설탕 때문에.
1: 아니까. 달아?
0: 한때 세계 최대의 설탕 생산국이자 럼주 수출국이었던 쿠바.
3: 달다.

0: 달콤한 사탕수수 때문에 처참하게 살아야 했던 아프리카 흑인들의 흔적을 찾아가는 길. 아바나와 함께 쿠바의 대표 도시로 손꼽히는 트리니다드입니다. 16세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죠.
1: 약간 저런 거는 조금 쿠바 느낌 나왔죠. 저런지?
0: 식민지 시절 스페인의 손길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트리니다드.
1: 아바나랑 여긴 너무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여기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2: 집들의 색감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파스텔 톤으로 센 노란색, 파란색 뭐 이런 색감들이 너무 이뻐서 정말로 진짜 유럽풍이 나는 듯한.
0: 하지만 아름다운 도시 저편 잉에니오스 계곡에는 흑인 노예들의 불편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흑인 노예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죠.
3: 요 기현님은 올라가기 불안하네.
1: 기현아.
2: 얘 좀 위험한데요?
1: 기현아.
0: 사탕수수 농장 한가운데 우뚝 솟은 이 탑은 농장주들이 흑인 노예들을 감시하기 위해 지은 것입니다. 그 높이가 무려 45m입니다.
4: 처음에 올라갈 때는 너무 조금 허술해 보여가지고 되게 무서웠었어요. 계속 올라가면서 막상 올라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와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 솔직히 먼저 들기는 했었어요. 오 진짜 좋은데? 막 이러면서.
0: 농장주의 감시 아래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야 했던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
4: 바람 맞으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원래 시력이 별로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는데도 진짜 저기 멀리서 소가 움직이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런 식으로 감시를 했겠구나. 감시당했던 사람들도 힘들었겠다.
0: 감시탑과 함께 노예의 삶을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흔적. 사탕수수의 즙을 짜는 앞차기입니다.
5: 어? 오.
2: 안 밀려.
0: 장정 두 사람의 힘으로도 앞차기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6: 너무 센 거 아니야?
0: 청춘들이 모두 힘을 모으니 그제야 사탕수수 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아, 힘 빠져.
2: 아야. 그래도 맛있겠죠?
1: 왜 힘들어 이거?
2: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을 거잖아요. 하루 종일 그걸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했었을 텐데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그 한 번 잠깐 하는데도 되게 힘들었어요.
7: Gracias.
1: 지금 집만 짠 거지?
3: 네. 그냥 아예 사탕수수만.
1: 배즙 같다.
0: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사탕수수의 달콤함. 네. 누군가의 달콤함을 위해서 사탕수수 농장의 흑인 노예들은 날마다 쓰디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삶이 고달플수록 흑인들은 무엇이든 두드렸고 자유를 갈망하는 그들의 몸짓은 룸바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8: 하는 de los tambores o simplemente percutiendo sobre maderas. La rumba original inclusive se tocaba sobre cajitas de madera donde venía el bacalao, un pez. Se hacía la rumba, por eso le llamaba la rumba de cajón. También se percutía las cajitas de las velas. Se utilizaban en las cajas

0: de las velas para hacer rumba. Y se acompañaban por claves y a veces por cucharas para percutir, para darle el efecto de la ritmática. Ese es el complejo rumba que tanto, tanto y tan arraigado está dentro de nuestra música cubana.
1: 사람이 본능인 것 같아. 좀 힘든 걸 하다 보면은 더 으쌰으쌰 힘을 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춤이나 노래로 이제 좀 해소를 하지 않았을까.
2: 눈앞에 펼쳐진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래하고 춤을 췄던 흑인 노예들. 그 덕분에 트리니다드는 음악의 도시로 자리 잡았는데요. 웨이브가 살아있는 룸바, 경쾌한 리듬의 차차차, 그리고 여러 장르가 더해져 탄생한 살사까지. 쿠바의 화려한 춤과 음악이야말로 흑인 노예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진짜 달콤함이 아닐까요?

0: 레게 머리를 땋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온 거리가 강렬한 색감으로 물들어 있어 쿠바 안의 아프리카라 불리는 아멜거리. 트리니다드에서 흑인들의 과거를 엿봤다면 이곳에선 그들의 현재를 만날 수 있죠.
1: 예술의 거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색감이면 너무 이뻐서 좀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2: 그 흑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흑인들만의 소울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3: 나 깽가리도 하나 더 가지고 왔거든. 짝새 대보자. 가방 내려놓고야겠구나. 가방
0: 넣을게. 오늘도 역시나 청춘 시나위가 판을 펼치려나 봅니다.
3: 한 머리 없는 게 낫겠지?
2: 오동나무.
4: No sé cómo se traduce. I ask you what kind of instrument?
5: Changu.
2: Changu.
5: Changu.
4: Es casi el nombre de un santo de Cuba, Changu. Y esto más o menos qué sonido emite. Es como un bombo, una tumbadora.
0: 거리의 뮤지션들이 우리 악기에 관심을 보입니다.
6: Dile, dile, se toca con la mano o con
4: baqueta. ¿Y tú estás? De las dos formas. De las dos formas, con la mano y con el dedo. ¿Van a tocar ahora?
0: 백문이 불여 일견,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합니다.

가늘 내려 오게탕 데려 먹고 니 껍질을 벗겨내어 찰량 모아서 깔게 되면 어혈대종 혈담에는 만병의 천해병약이다. 이 강아지를 보라가

0: 두드리며 음악을 만들어냈던 아프리카인들의 피가 흘러서인지 우리의 타악기에도 쉽게 적응합니다.
1: 그분들이 낯선 우리 음악을 신기해하면서도 약간 몸을 흔들어주시고 움직여주시고 그 반응하는 거잖아요. 몸이 반응하는 그 자체가 저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2: 그래서 자라가 이제 육지로 가서 토끼를 잡아오려고 하는데 토끼가 꾀도 많고 지혜가 많아서 이제 네가 토끼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난 토끼 아니고 강아지요 계속 다른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3: 거짓말.
0: 수군과 내용에도 관심을 갖는 걸 보니 청춘 시나위의 공연이 꽤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4: 질문이 되게 심도 있다.
2: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대충 노래에 관한 거는 설명해 주세요.
0: 청춘 시나위 공연에 관심을 갖는 또 한 사람. 바로 아멜거리를 만든 쿠바의 예술가 살바도르 씨입니다.
5: De todas formas yo los estoy invitando el próximo martes, o sea, el martes, que es el Día de la Cultura Nacional. Podemos unir los tambores afrocubanos con los tambores.
2: ¡Oh, colabo!
5: Bueno.
2: ¡Gracias!
5: Gracias.
1: 전문 뮤지션이다 보니까 질문하시는 것도 다르고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저희가 짧게나마 이렇게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좋게 봐주셔서 다시 함께 다시 콜라보도 해보자 해서 초대해주신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어요.

0: 스쿠버 뮤지션과의 합동 공연을 위해 다시 아멜거리를 찾은 청춘 신화위. 공연 전 서로의 악기를 연주해보며 호흡을 맞춰보는데요. 오늘 함께 공연할 팀은 아프리카의 음악을 기본으로 하는 쿠바 뮤지션들입니다.
1: 어딜 가나 똑같은 박자 타고 가는데 그리고 어렵진 않겠지 생각하고 들었는데 정말 좀 생소한 그 리듬골로 음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처음 봤을 때 아, 저거 맞추기 어렵겠다.
0: 분명 악기를 두드려 음악을 만드는 과정은 비슷한데 탄생한 리듬은 천차만별입니다.
1: 별다구리 장단 다릅니다. 그 친구보다.
2: 그분들도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안 맞게 느껴지니까 음악이 계속 멈춰지더라고요.
0: 계속되는 불협화음에 결국 쿠바 팀의 리더가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호흡을 맞춰 나갑니다.
3: 거기 계시는 약간 악장 같으신 분이 와서 딱딱딱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약간 겁을 먹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꽹가리도 한 번만 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0: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각기 다른 11개의 악기가 빚어낸 결합이 마침내 꼭 들어맞았습니다.

0: 그제야 쿠바 뮤지션과 청춘 신화위의 얼굴에도 신명이 묻어납니다.
1: 막 주고받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음악적으로 다가가니까 역시 나쁜 분은 아니셨어요. 무서운 분은 아니셨어요. 다 좋으신 분이었어요. 네.
0: 가락이 더해지자 정열의 댄스로 흥취를 만끽하는 쿠바인들.
2: 박자를 좀 몸으로 좀 표현을 하고 계속 발로 리듬을 밟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첫 박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니까 이제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했죠.
0: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청춘 신하위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음악에 몸을 맡기니 그야말로 무아지경입니다.
1: 실대로 추면 되는 거죠. 뭐 그게 뭐 어떻게 뭐 잘 흔들어야 된다고 그 사람 꼭 똑같이 따라해야 된다고 잘 추는 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즐거웠고 제가 이렇게 힘들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렸으면 잘 춘 춤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댄서가 된 느낌이었어요, 오늘.
0: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음악과 함께했던 우리 민족. 그리고 이역말리 타국에서도 고국의 음악을 잊지 않았던 아프리카 흑인들. 이처럼 우리 민족에게나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있어 음악은 모진 세월을 견디는 힘이자 가장 따뜻한 위로였죠. 오늘도 이렇게 음악으로 소통하는 게 무엇인지 또 한 번 배웠습니다.
3: 처음에는 되게 맞추기가 어려워갖고 서먹서먹했는데 진짜 하다 보니까 조금씩 패턴도 알 것 같고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정도 생기는 것 같고 처음보다 훨씬 편해지고
1: 어떤 리듬이 나오든지 간에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자체가 거기서는 뭐 무슨 언어가 통하든 뭐 말이 안 통하든 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미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네.
0: 쿠바에서의 14박 15일 우리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청춘 신화위는 쿠바의 곳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때때로 좌절하고 실망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쿠바의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법을 깨우쳤죠. 이제 그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
1: 그냥 마지막이니까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가장 먼저 적벽가의 호방한 소리로 관객들의 귀를 깨웁니다.
1: 문딩 맞아 떨어지고 황계화전 20초 코앞 고승기전과 대대대 나만의 소리 두둥둥 내고 침 번개같이 달려들어 한 번에 물이 번쩍 천재가 또 강산이 무너 무슨 말인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냥 눈빛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끄덕여주시고 하시니까 이게 아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고 음악으로 통했구나.
0: 이어지는 무대는 막내 기현이의 피리 연주입니다. 비록 악기의 몸통은 작지만 진한 울림을 전하기엔 모자람이 없습니다. 만능 재주꾼 예영이가 준비한 무대는 죽방울놀이입니다.
4: 그라시아스!
0: 먼 옛날 선조들이 즐겨하던 전통 놀이이자 이제는 농악의 일부로 남은 죽방울놀이. 우리의 옛 전통 놀이에 후바인들도 푹 빠진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긴 상모와 화려한 발재 간구, 단번에 무대를 장악하는 동규의 12발 상모놀이.
2: 마지막인 만큼 쿠바에 대한 이제 기억들, 뭐 아쉬운 점들, 서운했던 점들 이제 다 그냥 끝내버리고 싶었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0: 물론 쿠바인들을 위한 선물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검사풀이 장난을 딱 냈는데 저희가 환타나메라라고 딱 외치니까 오! 막 쟤네가 어떻게 저 노래를 해 오오 막 이런 분위기 하시다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불러주

0: 다락과 쿠바 미뇨의 특별한 만남. 지금 이 시간 청춘 시나위와 함께한 노래가 쿠바인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오래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시간 속에서 묵묵히 우리의 소리를 지켜가고 있는 네 명의 국악 청춘들. 전통에 갇힌 국악이 아닌 시대와 소통하는 국악을 만나기 위해 청춘들은 쿠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박 15일 동안 쿠바의 거리를 수놓았던 우리 소리의 향연.
1: 딜리시오소 fino.
2: 아주 특별한 거.
1: Verdaderamente un placer delicado.
2: Sí.
3: Encontrarlo aquí en esta plaza tan bonita en Cuba. Yo vengo de España.
4: Que tocan la música tradicional coreana, me parece una música bien interesante, bien rítmica y bien fresca.
5: A mí me emocionó mucho ver la cultura coreana.
6: Something new for us, for the Cuban people. I mean, I have never heard about Korea and her culture, so really, it was really, really beautiful.
7: Espectacular. Buenísimo. Bueno. Muy bonito. Quiero que se repita otro día.
0: 매혹의 땅을 매혹시킨 대한민국의 음악. 춤과 음악의 나라를 춤추게 한 우리의 가락. 조금은 대담하고 조금은 무모했던 국악 청춘들의 열혈 도전기. 청춘 신화위의 여정은 끝나지만 세계를 향한 국악 청춘들의 도전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0: 먼 옛날 동물들이 국악기를 연주하며 놀던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1: 자,
0: 검은고의 아버지 왕산악이 만든 검은고는 국악나라를 지켜주는 성스러운 보물이 되었습니다.

0: 지키고 있는 거야. 자는 거 아니야? 전동 소리잖아. 으아? 검은고가 없어졌어. 루미, 괜찮아?
1: 고마가 검은고를 가지고 갔어.
0: 뭐? 고마 이 녀석도?
1: 호랑, 검은고가 없으면 구강나라의 평화가 깨져버려. 늦기 전에 검은고를 되찾아와야 해.
0: 그래, 알았어. 가자.

여기가 고마가 사는 성이야. 자, 어디 한번 볼까? 뭐야? 철창문이 굳게 봉인되어 있잖아. 백호라면 열 수 있을 거야. 사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지? 좋아, 꽉 잡아. 자, 간다! 괜찮아, 놈이. 안 되겠어. 주작, 현무, 백호를 부를게. 구강나라의 호랑이 사신도에게 말하노라. 불을 다스리는 주작이여, 물을 다스리는 현무여, 쇠를 다스리는 백호여, 내 앞에 나타나라!

0: 이제 곧 도착해. 엄마 이 녀석. 데코, 문을 열어줘. 가자, 루미.
1: 그래, 호랑.
0: 고마워, 얘들아. 고마는 어디에 있는 거야?
1: 그러게, 검은 고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텐데.
2: 누구야? 내 잠을 방해하는 게.
0: 고마, 어서 검은 고를 내놔.
2: 치, 싫어. 검은 고로 이 성을 구강나라보다 더 멋있는 곳으로 만들 거야.
1: 너 때문에 지금 구강나라는 암흑천지에 빠졌다고.
2: 몰라. 하여튼 이 검은 고는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1: 그건 안 되지.
2: 정말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1: 호랑, 대금으로 청력을 불러.
0: 안 돼, 청력을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1: 호랑, 어서, 할 수 있어.
0: 알겠어. 구강나라의 호랑이 사신도인의 마라도라, 나무를 다스리는 청룡이여, 지금 내 앞에 나타나라!
1: 제발 나와줘.
2: 이 녀석, 청룡을 불러내다니.
1: 이야.
0: 잡았다! 임무 완료! 자, 고마. 다음부턴 그러면 안 돼.

다시 되찾은 검은고 소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구강나라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 무, 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실렁 실렁 실렁.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 몸에 좋아 죽겠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Thank you.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을 맞이하곤 하는데요. 도전을 통한 성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우리 몸의 기둥인 허리를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 없는 안전한 삶과 도전을 이어가야 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전한 삶 속에선 안정적이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도전적인 삶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위험 부담을 감수한 대신에 예상치 못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선택한다면 결국 새로움과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도전의 길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더 큰 성취와 만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흐르는 혈액을 조절하는 잘란드라 반다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놓고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자세로 앉거나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머리를 숙이며 턱을 쇄골 가운데 부분에 붙입니다. 목구멍을 수축하며 시선은 코끝을 응시합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 해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츠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접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에카파다 라자 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 또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줍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당뇨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가서 좋습니다. 손에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나서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사상가사나와 바지라사나입니다. 정수리를 자극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제거와 불면증 해소에도 좋은 사상가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정수리 쪽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 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뒤로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해봅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이마 바닥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호흡은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손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놓고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사나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자, 다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세 개의 손가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세워봅니다. 팔꿈치를 세워주고 아랫배를 수축하고 턱을 당기고 시선, 코끝,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그리고 턱을 깊숙이 당겨주는 잘란드라반다를 사용합니다.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명상 자세로도 활용해도 좋은데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검은고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주 현악기 중에 가야금과 쌍벽을 이루는 악기였었죠. 우리나라 선비의 아주 대명사고 고려 때 공민왕도 검은고를 했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아주 검은고 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비의 악기로서 또 현악기로서 대표적이죠.

나무를 이렇게 사시사철 뭐 눈, 비, 바람 다 맞춰가면서 햇빛도 맞추고 해가면서 오래된 나무는 한 5년, 조금 이제 좀 싱싱한 나무 이런 거 한 10년까지도 이 섬유질을 이제 삭혀서 우리가 이제 악기를 제작을 하거든요. 이제 오동나무가 가볍고 그렇긴 하지만 섬유질을 잘 삭혀야 소리가 맑아요. 삭히지 않으면 강한 소리가 나거나 울리질 않죠.

바뀌기 때문에 우선 이제 나무 재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하고의 이제 그 잘 교감을 이루어야 좋은 악기가 나올 수가 있죠. 나무를 자주 파악을 하면서 이제 1년 된 거, 2년 된 거, 3년 된 것을 이제 두들겨 보거나 아니면 이제 삭은 그 감을 눈으로 보거나 하면서 이제 자꾸 익혀야죠.

0: 아우 노자니.
1: 지금까지 계속 배우면서 아직도 제가 다 이렇게 배우지 못한 거는 악기에 이제 처음 울리는 소리, 이 악기 판을 고를 때도 좋은 그게 판인지 나쁜 판인지를 계속 악기를 두들기고 해도 그게 어려워요 참.

아주 우연찮게 바로 옆집에 사시면서 뭐 지붕이나 뭐 담장 같은데 널어놓고 계시는 게 참 좀 신기하게 봤었죠. 그래서 거기 놀러 다니면서 어렸을 때 좀 장난을 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 눈에 들어오셨는지 저보고 이걸 배워라. 한번 배우면은 기술이기 때문에 너 앞으로

0: 그니까
1: 조금 좀 너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2: 2개 3개보다 이게 간격이 이제 높은 이유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높아야 돼. 너무 높아 버리면 이제 연주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에서 노면할 때 닿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조금 더 높지 이제 이 일개가.

그 당시에는 정악가야금 이게 이제 사라졌었어요, 완전히. 근데 이제 서울대에 계셨던 장사원 박사님이 저하고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서 정악가야금으로 해야지. 왜 산조가야금으로 정악을 하고 있냐? 구악원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거기에 이제 그때부터 빠지게 된 거죠.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뭐 한번 뭐 뛰어넘어 보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버지만큼 연주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악기를 나도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이, 까부지 마라 이놈아야.
1: 하야타르 그 중요한 점은 역사적으로 좀 다르고 학술적으로도 또 매우 이 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도 미적 감각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기법이 또 다른 달들하고는 만드는 기법적으로도 좀 특별해요. 그래서야 하야타르 좀 국보로가 됐는 이유가 됐고 그 국보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유일하니까.

붉어져요. 붉어지는데 그 우리나라 이 동양에서의 붉은색이 벽사색이에요. 그런 것이 그 귀신을 쫓는 그런 신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탈춤 자체가 뭐냐면 그 귀신 쫓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맞들어서 아마 오리나무로 만들었지 않았겠느냐. 그랬으니까 옛날 요즘 저는 그냥 그대로 우리 재래용 오리나무를 사용하는 거죠.

예, 하회탈이 1928년도에 마지막으로 탈춤을 하고 단절이 돼가 있었어요. 이거 탈춤이 안동에 이런 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걸 우리 복원 한번 해보자. 이제 이래서 그 가면극, 하회 가면극 연구회라는 걸 그냥 그냥 뭐 70년대 초니까 아주 뭐 요즘 말하면 동호회 비슷하게 하면서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할 때 저도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제 요 뒤에 여기 좀 안 떠 아직 안 떨어지거든요. 그 뒤에를 또 살짝 조금씩. 턱이 있음으로 해서 탈춤을 출 때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은 우리 실제로 말을 하면 턱이 움직이잖아요. 이 원리를 이 탈에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회탈이 좀 더 표정을 연출하는 데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고.

나무가 완전히 흡수할 정도로. 그래서 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지를 바르는데, 독특하게 이 한지를 바르는 이유는 이 나무 위에 그대로 오칠을 색깔 하면 색상이 잘 안 나요. 한지를 바름으로 해서 그 색상이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오칠을 함으로 해서 혹시 이 나무가 갈라지는 것도 방지를 해주고.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가 평생 하면서 하면서 숙제가 됐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연구하고 이거 왜 이랬을까, 왜 이래,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전통만 고수하게 됐죠.

처음에 이름을 몰랐었는데 그런 것도 찾아내서 하고, 요 표정이 뭔가 이런 것도 찾아내고, 뭐 기법적으로도 이런 걸 내가 확실하게 찾아내고 인지할 때 그때가 기분이 좋다 그럴까, 보람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후회할 적은 없습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 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0: 소박한 이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숱한 토론을 하고 학문에 정진했을 유생들이 떠오릅니다.
1: 케이팝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2: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자랑. 시리롱 시리곤 시리롱.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 몸에 좋아 죽겠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1: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다른 춤과는 확실하게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조상들의 혼이라던가 뭐 한국인 특유의 혼? 이런 게 담겨 있어서 저희도 계속 무용을 하다 보면 되게 경건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0: 생각하기 마련인데 전통 무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색달라서 꼭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1: 시작! 하나, 아, 두, 둘, 셋, 넷, 넷, 넷!
2: 감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볼게요. 2번, 3번, 얼, 4번. 2번, 3번, 얼, 4번.
3: 준비하세요, 맨 처음에. 그리고 우리 치마 잡는 거 있잖아. 치마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돼. 치마에 가려져서 조금 안 보여야 돼요. 요렇게까지. 속바지가 너무 이렇게 덜렁 보이지 않게. 안에 속치마는 그대로 두고 겉에 색깔 있는 치마만 살짝 잡아서 요렇게 올려야 돼.
1: 선수 오른손 하나, 아, 둘, 셋, 넷, 올라오세요.
0: 하면서 집중과 인내를 배우고 또 옛날 우리 조상들의 정신도 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세상을 살아갈 지혜들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용할 때는 저희 학교의 유일무이한 한국무용 동아리로 일단 개교하자마자 있었던 되게 유서가 깊은 동아리예요.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큰 곳에서 공연을 하고요. 또 저희가 북한 이탈자 주민 자선 공연이라던가 또 노인분들이 계시는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봉사 공연을 주로 하고 있어요. 한국 무용이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확실히 한국 무용이 다른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한 춤과는 되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3: 올리고 감고 해볼까?
2: 네, 돌아.
3: 내려갈 때 귀 뒤로 약간 스치는 듯이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스치듯이
4: 학교 생활하고 수행 평가도 많고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다 모여서 연습한 게 동작이 다 모여서 한 가지 아름다운 움직임이 되었을 때 정말 뿌듯합니다.
0: 전통이라고 하면

되게 옛날 사람들이 하던 거, 또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직접 제가 해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할수록 되게 저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고, 또 이걸 다른 친구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 무, 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사업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실검 실검 실검.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도산서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병산서원인데요. 서해 유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그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 온 풍산유씨의 초등교육기관 풍악서당

과정이 그 시작인데요. 1572년 유승룡이 지금의 자리를 옮겨왔고 1863년 철종 인근에게 병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병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병산서원은 후손들이 병산교육재단을 세워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계승한 현대판 서원, 그 대단한 뚝심과 철학이 놀랍기만 합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1: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